0: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답답한 일은 나오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꽉 막혔던 문제가 술술술 기가 막힐 정도로 잘 풀릴지도 모르니까요.
1: 마음

7월 25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로이킴 잘 지내자 우리 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겠죠? 누가 지금 CCTV로 나 보면서 방해하고 있지? 내가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줘?

0: 저는 뭐 그럴 때 저희 배우자가 그거 어디에 있어? 그거 갖다 줘 했는데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특히. 그래서 없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럼 또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있다니까. 근데 분명히 없었거든요. 진짜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배우자가 오면 있어요. 귀신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돼. 나 진짜 꼼꼼히 봤거든요. 이 뭐가 있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사실 그럴 때 계속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그래 뭐 내가 잘안 되면 잘될것 같은 사람을 불러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처럼 뭐 배우자나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는 거죠. 내가 못하는 일 누군가는 아주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봉디도 그렇게 써먹으세요. 내가 못하는 말이 있다. 누군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아침봉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웬만하면은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정말 근데 웬만한 것까지도 다 들어드려요. 네. 그리고 오늘이 중복인데요. 초복에 보양식 못 챙겨 드신 봉그레들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오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꼭꼭 드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핑크, 네이트로스, 저스트 기브 미 어 리즌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차진희님께서 15년간 유지한 긴 머리를 어제 드디어 단발로 커트했어요. 여름이라서 감고 말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너무 편하네요. 네, 저도 약 한 1년 조금 넘게 유지했던 긴 머리를 자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파하니까 땀 흘리고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목 뒤에 땀이 차거든요.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몰랐는데 너무 편하긴 합니다. 정예슬님께서 남편과 아이는 잠시 외출하고 전 집에서 봉디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남편과 차 안에서 아침봉 듣고 있을 텐데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우효의 민들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신청해 주신 우효의 민들레 그리고 우즈의 드라우닝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유림님께서 아이한테 우리 어디 갈까 물어보니 키즈 카페에 가자고 하네요. 6살 딸한테 낭만을 찾는 건 무리였나 봐요. 마크 투베 청춘의 일렉트로니카 듣고 싶습니다. 저는 키즈 카페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애들은 아 집이다. 나 진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키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아 집이 제일 편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처럼 얘기하거든요. 박자혜 마크투베 청춘의 일렉트로니카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휴가철에 잘 지켜야 하는 공중도덕 뭐가 있을까요?
1: 요즘 차박을 자주 하는데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요. 쓰레기는 다시 잘 챙겨서 가져가요.
2: 밤에 잘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고성방가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휴가철이고 관광지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1: 관광지에 놀러가서 낙서를 하거나 뭔가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되죠.
0: 휴가철 지켜야 할 공중도덕. 소음 예절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질서 지키기, 바른 줄 서기, 자연 훼손하지 않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죠. 조금씩 배려하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네가 말해주면 대상 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나연이 정말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화이팅! 네. 대상 타면 꼭 아저씨한테 자랑해줘요. 저희 아이도 그 동요대회 나간 적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뜬금없이 나갔어요.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 이러이러한 게 있대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그 KBS에서 어린이 그 합창대회? 뭐 동요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 예선을 통과하고 뭐 어떤 걸 통과하면 방송 출연하게 되는데 그냥 나갔어요.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네. 근데 엄청 긴장했는데 막 긴장 안한 척하고 되게 당당하게 올라가는 척해서 완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뭔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대회에 참가하고 내가 마무리를 했다는 거에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네. 아,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류희연님께서 2004년생 딸이랑 처음으로 홍콩 여행 온 75년생 엄마입니다. 딸은 잘 모르는 홍콩 영화 배경지를 함께 둘러보려고요. 특히 제가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장국영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고 싶네요. 중경삼님에 나온 캘리포니아 드리밍 신청해 봅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홍콩을 다녔던 분들 말에 의하면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홍콩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남아있긴 합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에 이어서 템테이션스 마이걸 두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고래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1361님께서 한 달 전부터 예약해놓은 캠핑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지갑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왔어요. 결론은 집 책상 위에 잘 있었습니다. 아니 왜 평소에는 잘만 들고 다니던 지갑을 하필이면 오늘 두고 나온 걸까요? 그래도 봉디 목소리 들으니 화가 풀리네요. 아이, 천만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놀러 가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사실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슬슬 넘기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있잖아요. 네. 267님께서 3년 만에 차 에어컨 필터를 갈았어요. 너튜브 보면 쉽게 쉽게 하던데 막상 제가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침부터 땀 한 바가지 흘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시동 걸고 에어컨 트니까 천국에 온 듯 상쾌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신 거네요.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너튜브 보면 너무 참 쉽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지? 편집도 워낙 그렇게 돼 있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거를 시도해 보면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맡기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은 엄청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금 능숙해지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1676님께서 아내가 부산 출신인데요. 덥고 습한 이 여름에 돼지국밥을 그렇게 끓이네요. 그래서 요즘은 집 밖이 더 시원한 느낌입니다. 검정 치마에 내 고향 서울엔 들려주세요. 라고. 그래도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동네에 그 트럭 순대가 오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골 있잖아요. 그거 사서 순대국밥을 먹었는데 뭐 물론 이제 조금 여름에 먹으니까 덥긴 해도 맛은 좋더라고요. 네, 검정 치마에 내 고향 서울엔 이어서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1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0: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 호세 곤잘레스 Stay Alive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봉보도 차트로 돌아올게요.

0: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 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 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 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도 차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번호
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번호

음악은 그냥 느끼는 거야. 매주 새로운 키워드로 음미하는 명곡 퍼레이드. 봉디와 함께 들으실래요? 봉보드 차트. 아우! 주말 아침에는 복잡한 설명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힐링 되잖아요.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전문 리스너로서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로 노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듣고 싶은 장르, 가수, 뮤직 키워드가 있다면요. 아침봉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 올려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천해 주신 키워드가 방송이 되면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키워드는요. 바로 015B입니다. 아우! 누군지는 아시죠? 이거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비명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아우! 네.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우! 90년대 대중음악에서 이 팀을 뺄 수는 없어요. 정석원 씨, 장호일 씨 형제가 결성한 한국 최초의 프로듀서 그룹인데요. 성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는데 장호일 씨가 예명이라고 하네요. 네, 메인 보컬 없이 곡 분위기에 따라 객원 가수가 참여를 하면서 노래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015B의 결성 스토리도 재밌는데요. 형제니까 태어날 때부터 결성된 거 아니냐고요? 아우! 아니에요. 네. 정석원 씨가 대학가요제 무한궤도 멤버였다라고 합니다. 무한궤도가 해체가 되면서 친형과 015B를 결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015B의 그룹 이름이 무한궤도에서 따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U2에서 영감을 받은 거다, 뭐 아니다, 하늘에 까마귀 두 마리를 뜻하는 한자다 등등 미스터리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제보 부탁드리고요. 015B는 노래마다 객원 가수들이 바뀌었던 만큼 청춘 예찬의

0: 이장우 씨, 그랬나봐의 김형준 씨, 김동규 씨 등등 수많은 실력파 가수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빙수야. 네, 윤종신 씨예요. 윤종신 씨는 015B 1집으로 데뷔해서 가장 많은 곡에 참여를 했고요. 015B 윤종신의 텅 빈 거리에서 이따가 들어볼게요.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요. 장우희 씨의 나레이션 같은 랩이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친구와 연애 상담을 해주는 듯한 가사가 재밌는데요. 동화 속 환자님은 현실에 없는 거야. 약간 이런 무드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015B가 이때 제 존재를 몰랐던 것 같기는 해요. 동화 속 환자님은 나?
1: 아우!
0: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듣고요. 이어서 믿듣봉, 믿고 듣는 봉디의 픽입니다. 015B 김동규가 함께한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들어보실 건데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대체적으로 015B 노래, 그러니까 이 발라드풍의 노래는 좀 과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물론 가사는 지금 들으면 뭐야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과하지 않아서 듣기 편해요. 015B 김동규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까지 듣고 올게요.

015B 윤종신의 텅 빈 거리에서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015B 김동규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봉보드 차트 오늘의 뮤직 키워드 015B 이어가 볼게요. 015B는 그 시절 젊은 세대의 연애의 모습을 재밌게 노래했는데요. 김동규 씨와 함께한 신인류의 사랑이 대표적이죠. 그때 느낌이 뭔가 확 나는 것 같아요. 뭐 세기말 신인류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노래는 약간 압구정 오렌지족의 연애의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소개팅도 나가보고 뭐 가사요. 거리에서 본 괜찮은 여자에게 용기 내서 말도 걸어보는데 연애는 안 되고 저는 뭐 첫사랑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어우 이런 건 몰라요. 아우. 네, 015B 김동규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요. 연애의 상대를 찾아 돌아다니는 단계를 지나서요. 의무감으로 안부를 묻고 전화하는 권태감을 노래했어요. 이때는 약간 뭐 이런 솔직한 가사가 참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완전 뚜루러브 중이라서 이런 가사는 공감이 잘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나? 이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이 아니야 이런 건. 네. 015B 김태호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요. 저는 4부에서 계속해서 봉보드 차트 이어드릴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직장인들에게 여름휴가는 잠깐의 여름방학 같은 시간이죠. 올해 여름휴가 며칠이나 쉬시나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28개 기업을 300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올여름 휴가는 평균 3.8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꽤 컸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쉰다는 곳이 가장 많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일 휴가가 가장 많았고요. 휴가비를 주는 기업도 큰 회사가 61%, 작은 회사는 52.1%였습니다. 회사마다 쉬는 날도 휴가비도 달랐던 건데요. 짧은 휴가라도 제대로 쉬고 충분히 재충전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목 토요일 4부 시작됐고요.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와 함께하는 봉보드 차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장르, 가수, 뮤직 키워드가 있다면요. 아침봉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추천해 주신 키워드가

방송이 되면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공유롭이 노래 이어가 볼게요. 가벼워진 당시 젊은 세대들의 사랑만 노래한 건 아니에요. 가슴 절절히 아픈 이별의 노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실 곡은 이장우 씨와 함께한 어디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겠죠? 그죠? 015B 이장우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 듣고 있을 너에게 듣고요. 나미의 슬픈 인연을 015B 스타일로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이별하고 있는 순간을 못 받아들이는 그 감정을 잘 표현해서 응답하라 등등 많은 드라마에도 삽입됐던 곡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15B 김동규의 슬픈 인연까지 듣고 올게요.

015B 이장호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이어서 015B 김동규의 슬픈 인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1990년에 데뷔한 015B는 30년이 넘게 꾸준히 활동하며 21세기 신인류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감성을 015B의 스타일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시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가수들과의 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신보경 씨와 함께한 잠시 길을 잃다입니다.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봉고래들은 그럴 일 없어요. 제가 등대거든요. 저와 믿고 따라오세요. 지금 좀 환히 비추고 있어요. 네, 어두운 쪽으로 가면 안 돼요. 015B 신보경의 잠시 길을 잃다 이따가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90년대 히트곡을 함께했던 윤종신 씨와 함께한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소개했던 텅 빈 거리에서와 이 곡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있는데 한번 느껴보자고요. 윤종신 씨와 함께한 1월부터 6월까지 들어보실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6: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5: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6: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중.

0: 중부대학교.
1: 중부대학교와 함께
2: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칠 시간 되었고요.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부르면서 끝내야 하거든요. 혹은 뭐 예전 시절 저 들은 얘기입니다만 나이트클럽에서도 영업시간이 끝날 때 이 노래가 연속해서 흘러나오곤 했었죠. 공유로비의 이젠 안녕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오늘 옷차림이 참 멋들어지네. 오늘 옷차림이 참 멋들어지네. 둘 중에 발음 표현은 멋들어지냅니다. 행동이나 차림새 혹은 작품 등이 아주 멋있고 품격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실제 발음이 멋들어지다로 나기 때문에 멋들어지다로 잘못 사용하기가 쉽지요. 멋들어지다의 단어 구조를 살펴보면 명사 멋에 어떤 기운이나 빛깔이 스미고 배어들다라는 뜻의 동사 들다 그리고 어지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요약하면 물들다가 물이 배어드는 것을 뜻하듯 멋들어지다는 멋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배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애니메이션 쿵푸팬더 2에서 이젠 진정한 용의 정사가 된 쿵푸팬더 4. 그런 4에게 시프 4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쿵푸 고수가 도달해야 할 정점은 내면의 평화다. 스승의 가르침에 포는 알겠다는 듯 동그란 머리를 연신 끄덕이죠.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내면의 냉면의 평화. 어떠세요? 듣고 보면 포의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배가 든든해야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그래야 내면의 평화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 주말엔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든 좋아하는 음식 한 상이든 맛있게 배 채우고 좋아하는 영화 한 편으로 허기진 마음까지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내면의 평화는 냉면의 평화니까요. 안녕하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에서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캔디가 휴가를 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과 시네타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2에서 쿵푸 팬더 4가 시프 사부 스승에게 내면의 평화를 배우다.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냉면의 평화. 포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평화를 깨닫는 장면으로 시작했죠. 저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상. 냉면의 평화를 들어서 그런지 저는 사실 평양냉면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낮에. 근데 뭐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종종 가는 이제 평냉집이 있는데 저기 이제 거기 어디 근절 언저리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또 왜 평냉을 먹으면 그냥 못 먹을까요? 이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맑은 게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작은 잔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하면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그 한상 차림에 항상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해야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한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점심시간인데 가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냉면의 평화 꼭 챙기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하나의 이너피스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호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전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 그냥 라디오 딱 켜서 시네타운 들어요.

영화 휘트니 휴스턴에서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듣고 왔습니다. 테리우스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소개해드릴게요. 전운주님께서 큰아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대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빵집 다녀왔어요. 오! 가는 데만 4시간 걸리고 가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서 빵 샀네요. 이렇게까지 고생할 일인가 싶었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용서가 돼요 라고 여긴 용서됩니다. 아 진짜 저도 이렇게 아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4시간을 걸려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서 빵을 산다? 저는 사실 이런 용기는 없어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사와준다면 정말 2박 3일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기는 하지. 아 진짜 그리고 성공하셨다니까 원하시는 빵을 드신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또 5086님께서 석호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하고 있는 엔땡마트 배송기사입니다. 어제가 두 번째 월급날이었어요. 버티고 버티면 그렇게 익숙해지고 사라지나 봅니다. 마치 두 번째 군입대를 한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내타운 들으면서 오늘도 힘낼게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5086님 정말 힘내세요. 근데 다치지 마세요. 정말 이런 일 하시다가 꼭 다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비가 엄청 오잖아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이승수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여자친구랑 헬스장 갈 준비하면서 시내타운 듣고 있습니다. 석호님도 운동 데이트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이건 그냥 데이트죠. 운동 아니잖아요. 승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데이트 잘하세요. 저도 데이트 좋아합니다. 운동? 글쎄요. 윤정민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 하나인 전석호 배우. 하, 이런 분 많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시내타운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킹덤의 조범팔 보면서 전석호 배우님은 제게 키링남이 되었어요.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니고픈 귀여운 사람. 석호 배우님이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는 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키링남으로 만들어주셔서. 야 이게 저는 이런 거짓말이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마감 임박입니다. 거짓말 많이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 제가 한것 중에 뭐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킹덤의 조범팔 정말 좋았어요. 그 표현보다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사람들, 좋은 감독님, 뭐 좋은 스태프분들하고 좋은 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좋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정혜경님이 이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영화 약속에서 제시카의 굿바이.

정혜경 님이 보내주신 영화 약속에서 제시카의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백용기 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영화 만약에 우리에서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를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할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영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광양과 포항, 대구, 경주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만큼 폭염의 위험이 큽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과 휴식을 충분히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는 밤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4도, 포항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캔디가 휴가를 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네타운의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전석호입니다. 이미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 먹일 음식 만드는데 애니 라따뚜이가 생각이 났어요. 맛있는 음식에는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 떠올리며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사랑 듬뿍 담아 요리하고 있답니다. 까미유의 르 베스탕 부탁드려요. 저 이 영화 보면서 많이 배고팠어요. 아, 그리고 이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외국 요리에 대한 제가 지식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니나 아니면 영화나 그리고 또 뭐 책이나 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거를 얻는 게 참 또 즐거운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사연을 듣고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어? 나도 한번 봐봐야지 하면은 또 다른 견문,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이미희님의 신청곡 까미유의 르 베스탕 들려드렸고요. 그럼 모두 귀 기울여서 선물이 쏟아지는 귀를 기울이면 시작해볼까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 퀴즈로 꽉꽉 채웠습니다. 손가락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정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려드릴 겁니다.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를 기울여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미국 동부 해안의 작은 휴양지. 평화롭던 바닷가에 한 젊은이가 의문의 습격을 당한다. 그러나 여름 대목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을 시장은 이 일을 조용히 덮어버리고 마는데, 얼마 후 해수욕장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저 멀리 바다 위로 칼날처럼 뾰족한 지느러미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점점 빠르게 해변으로 돌진하는 그 녀석. 과연 이 꿈의 휴양지는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그럼 이 음악 들어볼까요?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오는 곡인지가 문제였죠. 정답은 영화 조스입니다. 조스. 아, 할 말이 참 많은 영화예요. 근데 우선 써있는 것부터 읽겠습니다. 영화 조스에서 존 윌리엄스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1976년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곡이죠. 유명한 비하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음악감독이 처음 테마를 피아노로 들려줬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빠밤 빠밤 단 두 음의 반복을 듣고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농담 그만하고 진짜 테마곡은 뭐야? 라고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막상 영화의 음악을 입혀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훗날 스필버그 감독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없었다면 조스는 지금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고 하죠. 맞아요.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못된 영화예요. 이거 진짜 푹 빠져서 본 사람들 받아가잖아요. 진짜 겁먹어요. 그리고 맨날 이 놀이에 아주 지겹도록 고전이 돼버렸어요. 맨날 숨어서 물속에서 들리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 빠밤 빠밤 하면서 왜 이렇게 다리를 잡아. 그리고 이번 해변도 가보세요. 꼭 머리 위에 손가락 올려갖고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나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가끔 이렇게 영화 채널이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지금 봐도 아 그거 아세요? 영화 조스에서 조스 딱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 근데 그 한 번을 딱 보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스를 본 것 같아.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노래가 진짜 깊게 남거든요. 명작은 명작입니다. 네. 덕분에 바다 좀 무서워합니다.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슬라임 음악 퀴즈입니다.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늘렸다 줄였다 들려드릴 건데요. 귀가 좋은 우리 테리우스 여러분, 과연 이 음악 어떤 작품에 나온 음악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보겠습니다. 좀 심한데? 제작진이 좀 너무하네요. 이거 뭐 이거 이런 거 욕은 그냥 제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심한 거 맞아. 그러면은 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줄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야, 오 역시 제작진이 하나는 주고 하나는 또.

가져 가네요. 이거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곡인 것 같아요. 과연 이 곡은 어떤 작품에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작품의 음악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 노래가 아니라 드라마 제목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자, 힌트송 나갑니다. 정답인 이 드라마에서 흘렀던 또 다른 곡이죠.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작품에 나왔죠. 정답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입니다.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닝복을 그냥 그렇게 턱 밑에까지 살이 찝혀가면서까지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이게 정말 이것도 좋지만 또 나쁜 드라마.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물 하나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볼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레노.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0: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까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김범수의 나타나.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0: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1: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3: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4: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8: 육수,
7: 30가지
8: 소스,
7: 90가지
8: 재료에
7: 봄을 담았다.
8: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7: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초복날 주주님들의 문자를 살펴봤더니요. 자기 자신보단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챙겨주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여름에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들 생각도 너무 좋지만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나를 위한 몸보신 제대로 해주자고요. 삼계탕, 치킨, 장어, 추어탕, 갈비탕, 해신탕 어떤 메뉴든 좋아요. 나를 위한 보양식 한 끼 잊지 마세요. 어우, 다 맛있겠다. 듣기만 해도 힘이 번쩍 나는 몸보신 라디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priceless.
1: Jenna.

0: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애프터쉐이빙의 연계백숙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중복인데요. 이런 복날마다 나 자신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몸보신 시켜줄지 고민하고 땀 뻘뻘 흘리며 요리하는 주주님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또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주주님들도 계시던데 오늘 하루는 스스로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이 중복이니까 사실 얼마 전에 삼계탕을 먹기는 했어요. 얼마 전에 낮에 러닝을 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 그대로 삼계탕집에 들어가서 삼계탕을 또 거기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열치열을 하고 다 먹고 나와가지고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딱 이렇게 때려줬거든요. 그래서 다 그때 좀 잘 챙기긴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국물류보다는 약간 치킨? 치킨이 좀 땡기네요. 우리 김효진님께서는요. 주디 어쩌다 보니 오늘 소개팅을 하는데요. 어머, 복날이라 북적이는 삼계탕집에서 소개팅 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첫 만남부터 닭뼈 발굴하려니 부끄러운데 삼계탕 냄새는 왜 이리 좋은지 소개팅 잘 되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이 삼계탕집에서 소개팅을 하시는 분은 처음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신선하고 굉장히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또 서로 발굴하는 모습 보면서 또 새로운 매력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뻔한 뭐 어디 뭐 파스타 양식집 이런 데보다는 삼계탕집 서로 기력도 보충하고 참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자, 또 우리 주주님들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1부는 주피티 축구박스 주주박스. 어떤 사연이든 최첨단 AI가 맞춤으로 선곡을 해드리고요. 점점 AI처럼 완벽해지고 있는 저 주디의 성대모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부는 선 넘는 참견, 키썸,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일주어터 씨가 함께합니다. 저희 셋이 정신없이 떠들면서 신나는 오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2: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0: 여자도
2: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0: 탈모 보조치료제
2: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0: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관우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관우
3: 사연을 입력하면 12시엔 주연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G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 넣어 선곡해드립니다. GPT 축구박스 쭈쭈박스. 12시엔 주연영의 최첨단 AI G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이죠. GPT 쭈쭈박스 쭈쭈박스. 이 쭈쭈박스의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쭈쭈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434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GPT 나 좀 도와줘. 대학생 아들이 방학해서 본가에 내려왔는데 말이야.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고기도 안 먹는다. 밀가루도 안 먹는다.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진 거 있지? 그래서 매일 저녁 메뉴 고민하느라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럴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노래 있을까? 부탁해.
4: 4341님, 다이어트를 시작한 아드님 때문에 저녁 메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시겠어. 이럴 때 필요한 건 역시 노래. 메뉴 고민으로 쌓인 스트레스 노래로 시원하게 달려드릴게요. 먼저 트와이스의 Yes or Yes. 이 노래는 꼭 아드님께 들려주세요. 고기 먹을 거야? Yes. 밀가루 먹을 거야? Yes. 오늘만큼 대답은 오직 yes만 허용하는 걸로 하자고요. 엄마의 메뉴 고민 오늘만큼은 답지형으로 yes로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소란에 살 빼지 마요. 다이어트 한다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우리 아르님을 향한

0: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곡해봤어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 저녁 메뉴 고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 찾으시길 바랄게요.
1: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0: 네, 트와이스의 Yes or Yes 그리고 소란의 살 빼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주주박스로 접수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명철 님께서 주피티, 나는 주말 오전만 되면 비상이야. 평일에는 텃밭도 가꾸고 바쁘게 지냈는데 주말 오전만 되면 두세 시간씩 누워서 홈쇼핑을 보거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 평일에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심리랄까. 이제 홈쇼핑 대신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나에게 어떤 노래가 잘 어울릴까? 추천해줘.
1: 김명철님, 주말마다 홈쇼핑으로 풀던 스트레스 이제부터는 지갑 대신 음악으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저는 아이유의 삐삐 추천해드려요. 주말 오전 TV 앞에 누워서 홈쇼핑을 보다가 어느새 홀린 듯 결제하고 있다면 삐삐 그만 구매하시라는 경고음처럼 들어보세요. 다음은 또 에픽하이의 Fly입니다. 평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 주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훨훨 날려버리시라는 의미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지갑은 지키고 스트레스는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고릴라.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6: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아입니다. 매일 대본을 들여다보며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 일상인데요. 하루는 마음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 한 권, 영화 한 편에 오롯이 시간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 오늘 정말 잘 쉬었다, 잘 살았다 그런 느낌과 함께 뿌듯함 그리고 활력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쉼이 있었기에 오히려 작품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니까요. 이번 여름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과 함께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민아였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기 하면 하하림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0: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0: 보자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3: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좋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브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브레노.
6: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어떤 고민이든 가볍게 선 넘어 시원하게 혼수 두고 참견해드립니다. 선참의 터줏대감 키스!
7: 햄 안녕하세요. 햄,
6: 그리고 휴가 간 해리포터 씨를 대신해 터개보를 이어받은 스페셜 게스트 씨. 식욕도 터지고 입담도 터지는 키썸의 찐친 일주어 터.
7: 네, 안녕하세요.
6: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저 초반에 이런 말씀 저도 늘지 모르겠지만.
6: 네, 왜요?
7: 요즘 몸무게도 터졌다. 야, 네, 오늘 100kg를 찍고
8: 0.1톤이죠.
7: 예예예. 예, 예, 예. 무거운 진짜? 엉덩이를 이끌고 여전히 왔습니다.
6: 너무 감사해요.
7: 예,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8: 죄송하지만 최근 아니잖아요. 몇 개월 되셨잖아요. 마치 뭐 어제 방금 찍었다는 것처럼.
6: 아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일주어터님이랑 우리 키썸 씨가 또 절친이세요.
8: 아, 맞아요. 네. 진짜 찐친이죠.
7: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너무 DJ 분이랑 우리가 자리가 떨어졌네요.
8: 아, 그럼 괜찮은 살짝 왜냐하면
6: 제가 좀 외딴 선미긴 한데.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마음이 지금 편하고 너무 좋은 게 그래도 우리 일주어터 씨께서 또 키썸 씨랑 편하다 보니까. 아, 어, 그래도 오늘 좀 편하게 하고 가시지 않을까
8: 신뢰감이 또
6: 싶은 마음이 네. 있어요.
7: 살짝 누워있어도 될까요?
8: 아, 예. 아, 마음대로 하세요.
6: 상관없어요. 예. 누워있으셔도 되고요. 엎드려서 하셔도 되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7: 예. 해리포터 오라버니가 네. 휴가를 얼마나 가세요?
8: 아, 좀 오래 갔어요.
7: 오래 갔어요. 네.
6: 오래 가기도 하고 자주 가세요. 되게. 사실 터 계보를 좀 이어받아서 아이고, 아이고. 지금 사실 포터씨가 가기 전에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네.
8: 자리에
6: 가셨어요.
8: 위협을.
6: 자리 뺏길까봐. 그래서 우리 주연 씨께서 파이팅을 해주신다면 포터 씨
8: 어떻게 될지 몰라
6: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8: 예, 예, 예.
6: 사람 인생이라는
8: 맞아요.
6: 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일주터 씨가 또 우리 12시에는 첫 출연인데
8: 네.
6: 뭔가 지금 좀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7: 아 근데 네. 현영님도 초면이지만 네. 너무 편하게 바로 인사를 또 반갑게 해주셔가지고 또
8: 그러니까요.
7: 마음도 편하고
8: 서로의 팬이시잖아요.
7: 네. 그렇죠. 네.
6: 너무
7: 네.
6: 맞아요. 아, 네. 부끄럽지만은 네. 사실은 저는 우리 주연 씨 그 너튜브를 초창 때부터 구독을 하고 아이고, 있었고 매번 이번에는 어떤 음식으로 또 다이어트를
8: 맞아요.
6: 하실까 하면서 뭔가 대리만족도 하면서 뭔가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대리만족도 하고 뭔가 그 주연 씨 어떤 그 밝은 미소와 웃음과
8: 맞아요.
6: 이런 거에
8: 웃음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6: 네.
8: 오늘
6: 이 웃음 소리에 중독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응원하고 있었고
7: 아유, 감사합니다.
6: 네, 뭔가 그렇게 좀 팬으로서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유.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7: 네. 네, 아유, 또 영광입니다.
6: 좋은 시간, 좋은 만남.
8: 저 사실 네, 이 두 분이 너무 어색해서 너무 웃겨요.
6: 네, 사실 두 분 그렇죠. 다 처음 했는데.
8: 그럼요, 그럼요.
6: 네,
8: 너무
6: 맞아요.
8: 재밌고 오늘 네. 아주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 오늘 네. 좋고 따뜻한 시간
8: 그럼요.
6: 한번.
8: 그럼요. 왜 이래요?
6: 맞아요. 모르겠어. 아, 나 너무 응원하거든요.
8: 네.
6: 자, 우리 4006님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일주어터. 이번에 골대녀 다시 합류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8: 아우.
6: 주장 완장이 작아서.
8: 아 진짜
6: 두 개 연결해서 이어붙인 거 보고 빵 터졌는데 앞으로도 대화랑 기대 완전 응원해요 라고 그 보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8: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예. 있거든요. 이게 주장 완장이 원래 네. 되게 헐렁해요. 그래가지고 네. 핀셋으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6: 네.
8: 근데 주연이는 그거 꼈는데 압박 스타킹처럼 그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7: 네. 자 여러분
8: 네네네
7: 제 얘기를 할게요.
8: 아 그래요 그래요.
7: 네. 이제 골대녀 출연진분들이 비정상적으로 마르셨습니다.
8: 아니에요.
7: 이거 사이즈가
6: 네.
7: 아니, 다, 그리고
6: 아니, 마르신 분들 많잖아요.
7: 아, 그리고 사실 축구하면 살이 잘 빠지는데 저는 애석하게도 골키퍼여가지고
6: 아,

0: 않습니다. 해.
1: 우리 둘이.
0: 예, 저는 축구를 시작하고 살이 더 쪘어요. 어머, 왜냐면 골대를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2: 아, 세탁 많이
1: 효과로.
0: 저의 살신성으로.
2: 아~ 왜냐면 이게 확장을 더 시켜야지. 그래, 공을 맞아요. 키가 크거나 아니면 옆으로 커지거나 사실은 그럼요. 그게 너무 현명하네. 네. 다치지나 마세요, 당신은.
1: 예, 네.
2: 맞아요. 네. 우리 일주어터님 소속팀이 그 FC 스트리밍 파이터, 그리고 키썸님 소속팀이 FC 원더우먼이잖아요. 네. 자, 각자 우리 팀의 강점, 이거 한번 어필해봅시다.
1: 저희 팀의 강점은 예. 일단은 굉장히 지금 팀워크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지금 그 소유미 씨라는 트로트 가수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 팀원 중에 거의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집에 가서 이렇게 단합을 하고 있거든요.
2: 아.
1: 예.
2: 단합이 술로 써요? 아니, 단합인 거예요?
1: 저희는 술을 안 마셔요.
2: 그럼 뭐해요? 만나가지고.
1: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 TV로 축구 켜놓고
2: 보면서
1: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2: 요 단합을 하는구나.
1: 요 단합을 하고 있거든요.
2: 요 입 단합을 하는구나.
1: 예, 예, 예.
0: 중요하긴 해.
1: 그럼요.
2: 진짜로. 그럼 우리 효연 씨는 어때요?
0: 아, 저희 팀은 일단 평균 몸무게가 높습니다.
1: 와.
0: 아, 저뿐만이 잠깐만. 아니라 저희
2: 위압감
0: 팀이 좀
2: 확 느껴져.
0: 아, 왜냐면 피지컬이 좀 좋아요.
1: 피지컬이 진짜 좋아요.
0: 네, 피지컬 100 나온 우리 네. 오신 언니도 있고
1: 진짜로
0: 군인 출신 언니도 네. 있고 조금 진짜 파이터답게.
1: 맞아요. 정말.
2: 아니 근데 운동이라 함은 보통 그 피지컬로 차이가 좀
1: 있죠.
2: 체력이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1: 맞아요.
2: 힘도 다르고. 그게 좀 느껴지세요?
1: 그리고 또 스밍파가 그 로테이션 팀이라고 그 후보 선수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2: 진짜?
1: 네, 맞아, 맞아. 계속 그렇게 뛰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0: 실력이 막 출중하진 않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어요.
1: 근데 잘하는
0: 네네. 그래서 체력을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랑 키썸 씨랑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게
2: 어떤?
0: 축구장에서 입으로 축구를
1: 진짜 그 발성으로서 축구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발축구죠. 발성축구
2: 진짜 발축구네. 발로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렇게 약간 목청 대결을 해야 돼요.
0: 맞아.
2: 목청으로서 기선을 제압하는구나.
1: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2: 기선을 제압하시고 자, 그래도 우리 5703님은요. 근데요. 일주어터 포털 사이트에는 직업이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가수 네? 라고 나오던데.
1: 잠깐 가수요?
2: 노래도 냈어요? 저는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라고 네. 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0: 내 꿈은 개그맨. 내 배드민턴 채. 내 꿈은 개그맨. 내 일자의 완성. 내 꿈은 개그맨.
1: 야 뭔데?
0: 저 죄송해요.
1: 와. 이 방송 맞아?
0: 코너 와주셔서 너무 창피해요.
2: 아니 왜냐면 아니 창피하실까봐 저희가
1: 비트박스랑
0: 고급 인력 이렇게 붙는
2: 들어갔어요.
0: 거예요.
2: 들어갔어요. 너무 잘한다.
0: 노래 녹음 때보다 더 좋았어요 지금.
2: 진짜 이 버전으로 다시 해야 될까봐.
1: 1, 2, 3, 4
0: 내 꿈은 개그맨. 내 배드민턴 채. 내 꿈은 개그맨. 내 일자의 완성.
1: 잠깐만. 저 우리 세세 조합이 왜 이렇게
0: 이거. 야 뭐야 이거 상가하세요 어떻게 시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야가 왔는데 야 뭐야 이거
2: 너무 지금 노래가 너무 쫀득해요.
1: 네. 내 꿈은 개그맨.
0: 다른 노래 한번 불러도 돼요?
1: 어떤 거요?
2: 어떤 거
0: 와,
1: 박자 어떻게
0: 돼? 야 오빠 좀 짱인 듯
2: 짱짱
0: 어딜 봐 날 봐
2: 날 봐 날 봐
0: 오빠
2: 오빠
0: 한테
2: 한테
0: 시집부 갈래요.
1: 야,
0: 아니야.
1: 야, 좋은데.
2: 가사가 다 오빠 좀 짱인 듯 오빠한테 시집 갈래요. 야, 나는 이런 가사를
1: 야.
2: 이런 가사는 사실 제가 90년대 2000년대 노래도 좋아하지만 그때도 없었던 가사 같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오빠한테 시집 갈래요라는 가사는 내가
1: 아니
0: 죄송합니다.
2: 너무 오랜만에 네.
0: 2011년쯤에
2: 아 꾸게 됐구나.
1: 원조네요. 오빠송의 원조예요.
0: 예, 죄송합니다.
1: 오빠 이거 있잖아요.
2: 그게 예전에
0: 네. 어쩐지 저희 그 노래 녹음시켜준 실장님이 네. 금방 그만두셨어요.
1: 어째서?
0: 모르겠어요.
2: 모르겠다. 아무튼 뭐 꽃길 예. 걸으시길 잘해.
1: 아, 예.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냥 이대로 토크로 그냥 예,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2: 좋아요. 예. 아니 그래서 일단 우리 예. 주주님께서 자 가수로 나오던데 개그맨인 줄 알았다 막 하셨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 노래는 왜 내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게 되신 건지
0: 지금은 네. 없어진 프로그램이니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갓 탤런트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전 세계
2: 아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0: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고3 때 나가가지고
2: 어머 진짜?
0: 맞아요. 3등을 해버립니다.
2: 어?
0: 3등을
1: 해버렸어?
0: 네,
1: 진짜?
0: 예, 거기서 이제 또 회사랑 계약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거의 한 4곡 낸 것 같은데요.
1: 야.
0: 뭐 이 다

0: 이런 노래 왜 거기나
1: 아이유의 딜을 일 아이지언
2: 아이지언 아이즈야.
0: 네, 저랑 이제 콤비 팀이었어요. 저랑 네. 한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전에서 분식 포차를 하고 있고.
2: 맛있겠다.
1: 한번 가죠.
2: 가자. 가서 먹방 찍어야겠다. 네,
1: 재밌겠는데요?
2: 먹방 리스 찍어야지 거기서.
0: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수라기보단 어쨌든 네. 요새는 다 기계로 만져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1: 그때는 이제 생목으로.
0: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천안 출신이어서 네. 천안에 있는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2: 아,
0: 네, 가서 신랑님 이름 넣고
2: 야.
0: 뭐 철수 좀 짠데
1: 잘 놀았다.
0: 예, 예, 예.
2: 진짜로
0: 네, 시집을 갈래요는 빼고 백년회로 할래요?
2: 백년회로 할래요. 이것도 여러모로 행사에 또 적합한 그러니까.
1: 그런 이슈가 네. 있었군요.
0: 그리고 그 이후에 우차서 데뷔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7년이 걸렸어요.
1: 야. 연습생 네. 기간이 길었네요. 상승한 거 치고
2: 그러게요.
0: 많이 부족해서 예, 예, 좀 오래 했어요.
2: 그렇군요. 진짜 맞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17년에 이제 우차사를 통해서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하셨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그 너튜브 채널
1: 아 그럼요.
2: 야, 이게 예. 이색적인 이 다이어트법이나 구독자들이 원하는 다이어트를 일주일 동안 해주는 그런 일주어터 컨셉으로
1: 맞아요.
2: 지금 이제 60만 구독자를 곧 거느리고 있습니다.
0: 예, 예,
2: 너무
0: 예.
2: 축하드립니다.
0: 아유, 아닙니다.
1: 너무 좋아해요.
2: 그래서 이제 몇만 될 때마다 사실 뭐 그 달리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0: 맞아요 맞아요. 그쵸? 40만 됐을 때는 40km를 걷고
2: 야. 맞아 맞아.
0: 울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1: 풀마라톤을 거의
0: 그때 저희 집이 화곡동이었는데 화곡동에서 이제 뭐야 코엑스까지 찍고 이렇게 왕복하면 40km더라고요.
1: 대단하다.
2: 난 너무 네. 후회했을 것 같아. 하다가
1: 너무나. 아, 그럼 곧 그쵸. 이제 다시 60km를 걸을 준비되나요?
0: 에이 야, 그래, 지금 하면 혼난다.
1: 아, 왜요?
2: 안 돼요. 힘들어 힘들어.
1: 알겠습니다.
2: 아니, 최근에는 또 일주일 동안 샤브샤브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사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샤브샤브 먹거든요. 이번에 제가 영상을 못 봤는데 결과가 어떠셨어요?
0: 샤브샤브 다이어트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생야채보다 이렇게 익힌 야채들이 피부에 훨씬 좋고
2: 맞아.
0: 소화도 잘 되고
2: 맞아요.
0: 그러니까 다들 샐러드를 드시려고 하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저건 그것보단 좀 찜.
2: 아, 찜.
0: 야채찜 이런 거 요새
2: 단백질
0: 이런 거 잘 나. 그렇지.
2: 맞아 맞아.
0: 그런 게 낫더라고요.
2: 맞아요. 그리고 생 야채가 그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2: 저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생 야채보다 이 샤브샤브를 먹으면 화장실도 잘 가고.
0: 맞아요.
2: 그렇더라고.
0: 맞아요. 그래서 칼국수랑 죽만 참으면 돼.
2: 아, 그것만 참으면 돼.
1: 그거를 안 먹으려면 저는 안 먹겠어요.
2: 아예. 먹지 마요. 그러면 안 먹어도 돼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해봤던 다이어트 중에서 사실 이거는 솔직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0: 아.
2: 그때가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싶었던 거 있었어요?
1: 지금 이거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2: 왜 뭐지?
0: 아, 제가 이제 야구팀 중에 한 팀을 응원하는데
2: 네.
0: 그 팀이 그렇게 썩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이기면 먹고 지면 굶는 뭐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좀 했었는데
1: 전적이
0: 화려하죠.
2: 화려한데 계속 못 드셨구나.
0: 예.
2: 아 그러니까 안 돼.
1: 그런 게 있었고.
0: 보통 이제 굶는 다이어트들이
1: 맞아요.
0: 정말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굶으면 몸무게는 빨리 빠지긴
1: 맞아요,
0: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요요가 그 두 배로 옵니다.
1: 와.
0: 그래서 이거 듣고 그러니까.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진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맞아. 탄력도
0: 결국 다시 100kg 돼요.
2: 맞긴 해.
0: 예. 어차피 다시 이렇게 찝니다. 이렇게 하면은.
2: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면서.
0: 네.
2: 자 그러면은 또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1: 시작 안 했어요?
2: 시작 안 했어요.
1: 세상에나.
2: 그냥 입 풀어봤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선 없는
3: 참견.
4: 예?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입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2: 네.
0: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매일매일 난리도 아니야
4: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볼게요.
5: 올해로 결혼 6년차. 저희 부부는 신혼 때 참 행복했습니다. 치킨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족발로 믿음을 쌓고 라면에 계란을 3개씩 넣어가며 차근차근 증량해왔죠. 아내는 임신과 육아까지 거치며 결혼 전부 다 11kg 증량에 성공했고요. 사실 저는 그런 아내도 귀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6: 여보! 이거 체중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내 몸무게라고? 말도 안 돼!
7: 체중계 정장이에요! 아나도 아니장이에요!
8: 아 여보 괜찮아. 우린 대신에 행복하잖아. 봐봐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우리 여보 피부에서 촤르 광이 나는구만.
5: 제가 아무리 달래도 몸무게에 꽂혀버린 아내는 예? 몇 달 전부터 본격 다이어트를 선언했고요. 매일 아침

0: 공복에 체중계부터 올라가는데요.
1: 여보, 여보, 나 몸무게 500g이나 빠졌어. 역시 어제 저녁에 샐러드만 먹길 너무 잘했어.
2: 오, 역시 우리 혜령이 대단해. 어제 옆에서 내내 꼬르륵 소리 들려서 짠했는데 안 먹고 잠 보람이 있네. 인간 승리야, 인간 승리.
1: 우리 현돌이 아침밥 뭐 먹고 싶어? 자기는 말만 해. 오늘 엄마가 다 해줄게. 한식? 양식? 중식?
3: 어아요, 짜장밥 먹고 싶어요. 계란 후라이 두 개, 노른자는 반죽, 만두도 구워주세요.
0: 이렇게 공복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날엔 아침부터 집안에 풍악이 울립니다. 하지만 다음날 체중계 숫자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1: 아니 뭐야? 왜 다시 쪘어? 어제보다 1kg나 늘었다고? 아, 어제 내가 절대 안 먹겠다고 했는데 치킨 딱 한 조각만 먹어보라고 권한 사람 누구야?
2: 아니 나는 당신이 너무 치킨을 애절하게 바라보길래 딱 한 조각만 먹으라고 한 건데.
1: 아, 그냥.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돼. 그나저나 박현돌, 너 숙제했어?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어 안 했어?
3: 일어났어. 하려고 했는데 왜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해요? 엄마 나빠요.
2: 아유 그래 여보. 아유 현돌아. 아유 왜 일어나자마자 애를 잡아. 아직 눈곱도 못 대 애한테 숙제를 했냐고 하면은.
1: 아, 뭔 애를 잡아. 아,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숙제하라고 했는데. 아, 됐어. 둘이서 아침밥 차려 먹던 거 말든 거 막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닭가슴살만 먹을 거니까.
0: 요즘은 저도 아침마다 아내보다 먼저 체중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의 하루 기분이 그 숫자 하나로 결정되거든요. 아, 그런데 정작 웃긴 건 우리 아내 운동도 식단도 그렇게 목숨 걸고 안 하면서 공복 몸무게에만 목숨을 거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4: 네,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 기능성 베개 챙겨드리고요.
2: 제가 뭐 많은 라디오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DJ는 처음이에요. 아,
1: 정말요? 예,
4: 저는 사실 이거 필모에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1: 그럼요.
2: 아, 오늘 참고한 줄 추가되나요?
1: 아, 예, 성으로서 성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극장판으로.
4: 저는 하나하나 다 이게 연습이고 그럼요.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다.
1: 여기서 연기 연습을 하고 가더라고요.
4: 여기서 연기 연습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2: 너무 멋있습니다.
4: 아이,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오늘 약간 사연이 약간 1쇼터 씨의 맞춤 사연 같은데.
4: 맞춤 사연입니다. 아니,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이런 공복 몸무게에 집착하는
2: 굉장히
1: 완전 집착이죠. 네.
2: 저도 일주일씩만 일주일씩만 집착을 하는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 옷을 다 벗고 재세요.
1: 그건 살짝 그 다이어터들한테는 당연한 것 같아요.
4: 그래? 아, 그쵸 그쵸.
1: 전 다 벗고 재거든요.
4: 무조건 조금이라도 몇 그램이라도 덜기 위해서.
2: 아, 저는 다이어트 마지막 날에 몸무게가 잘 안 빠진 것 같다? 그럼 미용실을 갑니다.
1: 머리카락 무게라도
2: 몇십 그램이라도 빠지려고.
4: 진짜로?
2: 그래서 머리를 못 길러요.
1: 점점 이제 짧아져가지고.
2: 예, 오늘도 좀 많이 짧았잖아요.
4: 그러게요.
1: 그렇게 됐군요. 네. 네.
2: 그리고 이게 화장실을 잘 가야 공복 몸무게가 확 빠지는데.
4: 그래.
2: 얘 또 식단을 극단적으로 하시다 보면 화장실에 못 가가지고.
1: 맞아, 이슈가 있죠.
4: 아니 그러면은 또 일주터 씨가 또 전문가로서.
1: 전문가죠.
4: 자, 이 사연자 분의 아내분에게 어떤 다이어트를 혹시 권해드리고 싶어요?
2: 이거는 아내분이 아니라 남편분이 문제입니다.
1: 왜?
2: 이건 남편분이 딱 한 조각만 먹으라고 한 건데.
1: 아, 권유.
2: 어떻게 한 조각만 먹을 수 있죠?
1: 그럼요.
2: 그러니까 그치. 애초에 권유를 안 해야 되고 애초에 남편이 몰래 먹거나 먹고 들어와야 돼.
1: 맞아.
2: 그리고 육아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현돌이가 숙제도 안 하고 이렇게 짝수목 소리 내면서 엄마 속을 썩이면
1: 그럼 이제
2: 스트레스 받으면 먹게 돼요.
1: 그럼 그거 맞아.
2: 그렇죠.
1: 맞아.
2: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 숙제를 다 시켜놓고 애를 좀 잡아놔서 좀 빨리 재우고 좀 육퇴 후에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끌리잖아요.
1: 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2: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느낄 수 있게 엄마가 육퇴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냥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남편분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죠.
4: 남편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2: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야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좀 걸어서 나가서 밖에서 먹는 게 좀 더 이게 제가 그 혈당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식후에 15분 산책만 하는 게
1: 걷는 거.
2: 네네. 근데 그 식후 산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을 하면 됩니다.
1: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2: 집에서 먹고 식후 산책이 가능해.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 못해서
4: 못 나가지.
2: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식후 15분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기 외식을 하는 겁니다.
4: 그러면 괜찮다. 이제 샤브샤브를 먹고 밖에서
2: 그렇죠.
4: 외식으로 샤브샤브를
2: 맞아요.
4: 하고 나서 그냥 걷는다.
2: 그렇죠.
4: 그렇게 해야겠네.
1: 썩 믿음이 가진 않아요. 0.1톤이라서.
4: 아니 나는 근데
2: 야 이론이나 진짜 다른데요.
1: 그렇게 해요.
4: 근데 저 너무 추천하는 게 사실 저는 샤브샤브를 먹으면 진짜 뭐 칼국수랑 죽만 안 먹어도 다음날 저는 화장실 진짜 가고
2: 맞아 맞아
4: 붓기가 좀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샤브샤브 드시고

0: 산책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렇죠. 좀 천천히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원하게 한번 화장실 가주고
1: 맞아. 어.
0: 그러면은 좀 공복 몸무게 괜찮지
1: 그리고
0: 않을까.
1: 그리고 공복 몸무게 집중을 하시면 차라리 인바디가 되는 체중계로 바꿔주세요.
2: 아 맞아요. 맞아. 있잖아요.
1: 네네.
2: 저렴한 맞아. 제품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0: 그러면 몸무게나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올랐어. 네. 올랐는데 예를 들면 지방은 좀 빠져있는
1: 아, 그럼 완전 괜찮아요.
0: 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리고 이 남편분들 리액션도 중요한 게 몸무게가 어떡해. 올라왔다 해도 아 근데
2: 근육이잖아요.
1: 사실 어. 허리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 한마디라고.
2: 쉐입이 달라졌는데?
1: 어. 아, 자기야 이건 살은 내가 봤을 때 조금 붓기고 어. 얼굴이 살짝 부은 것 같아. 어제 엎드려졌어? 살짝 이렇게 조금 위로를 해주고 하지만 배는 쏙 들어간 것 같아. 지금 살짝 새로 복근하고
2: 야, 그 가스라이팅을
0: 가스라이팅 해줘야죠. 해줘야 돼요.
1: 근데 이게 사람 성격마다 다른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옆에서 아 몸무게는 늘었어도
0: 우주주 해줘야 돼요.
1: 맞아요.
0: 나올 때 나오고 지금 들어갈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1: 그런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0: 맞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1: 그래서
0: 따라서.
1: 그래서 제가 혼자 살잖아요.
2: 맞긴 해요.
0: 예. 그래요. 아유.
2: 차라리.
0: 그, 그러면 키썸 씨는 네네. 해봤던 뭐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었나요?
2: 근데
0: 혹시?
2: 사실 제가 해봤던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탄수화물 아예 일절 안 먹었어요. 탄수화물 안 먹고.
0: 고구마 바나나 이런 것도?
2: 먹어도 바나나.
0: 아, 바나나 조금?
2: 네, 바나나 조금 먹고 진짜 한 저는 한 세 달 동안
0: 진짜?
2: 그 샐러드
0: 미쳤어.
2: 샐러드 양상추랑 계란이랑 토마토 아 물론 토마토도 탄수화물이긴 해요. 근데 그 정도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거를 이렇게 큰 통에 넣어놓고 그거를 세 끼를 먹는 거예요. 하루
0: 이 진짜 전형적인 그 어떤 여자 극단. 연예인 다이어트 네. 식단 약간 요런 느낌이다. 야,
2: 그래서 진짜 인생 몸무게를 봤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0: 예,
2: 저는 예.
1: 저 혜령 씨랑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멀어진 거 같아요.
2: 그때는
1: 그러니까. 그런 삶을
2: 너무 어렸을 때 한 15년 전에
0: 맞아.
1: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그것도
2: 안 돼. 빠지지도 않아.
0: 안 돼.
2: 지금 아무리 굶어도 빠지지가 않아.
0: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야 돼.
1: 그리고 저는 혜령 씨랑 친하잖아요. 네. 혜령 씨는 술만 끊으면 됩니다.
2: 아 근데 예전에 비해 많이 줄였고 사실 주현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약간 다이어트 지표예요. 저를 보면 뭐 약간 붙었다 이러고
0: 서로
2: 네. 그럼 저는 너 0.1톤 된 거 같은데? 맨날
1: 맞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쪘는데
2: 야 많이 쪘다
0: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1: 요즘 좀 빠졌어
2: 요즘 지금 빼고 있고
1: 요즘 많이 빠졌어
2: 비슷해요. 그 저번에 본 거랑 비슷해가지고 아 네네 다이어트 이번에 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0: 이슈가 없이 그냥 평탄했구나.
2: 네. 일주일 했나요 저 만나고 나서?
1: 아직 못했어요.
2: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비슷한
1: 거 내일부터 해야 돼요.
0: 그래요. 너무 이렇게 또 압박 주지 말자고요.
2: 아, 저는 압박 주지 않아요.
0: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또 2부 마무리 해보고요. 또 광고 듣고 와서 3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줘.

0: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출연형.
1: 12시엔 주연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2: 참경
1: 기성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1조터와 신나는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확실히 약간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선 넘는 참견 할 때 약간 래퍼 스타일로 선 넘는 참견 이렇게
3: 참견하면서 두 분 다 이 손 모양을 래퍼 제스처를 이렇게 또
4: 그러니까 거꾸로 키스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2: 1조터 씨 너무
1: 둘이 너무나도 지금 절친 바이브가 네. 너무 좋아요.
4: 아 그래서 아 근데 조금 걱정인 게
1: 왜요?
4: 너무 우리끼리 수다 떠는 것 같아가지고 또.
1: 아니요 나는 너무 재밌어요.
2: 저도 너무 재밌어요.
1: 네, 네. 너무
4: 또
1: 편하고
4: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2: 그럼요
4: 친구들이랑 수다 떤다고 생각하시고
2: 맞아요 편하게 지금 껴요 여기 지금 끼세요
1: 끼세요 여러분 네. 마이크 하셔야 돼요
4: 근데 60kg 넘어야 돼요?
1: 어머나 쉽지 않네
2: 그럼 우리 둘도 못 깰 거
4: 그것도 그래
1: 그럼 키스업씨도 빠지는 거예요? 네. 아유 해리포터도 오빠도 못 네. 빠져야겠네
4: 진짜 마르셨어요
1: 아 좀 사실 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2: 넘을 거예요
1: 네 잘 몰라요 넘겠지?
2: 맞아 갔다 이거
1: 그러니까 여행 재밌게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4: 네.
1: 우리 5684님은요. 키썸 육중환 밴드가 신곡을 냈는데 신곡 제목이 어쩌라고요? 네. 아성을 위협하는 어쩔 건데.
2: 어쩔 건데.
4: 어쩔 건데.
1: 다음에 어쩔 시리즈로 콜라보 한번 추천드려요. 라고.
2: 진짜 어쩔저쩔 안무랑궁 약간 이런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뭔지 알죠?
4: 어쩔저쩔 안무랑궁 좋다.
2: 어쩔저쩔 안무랑궁.
4: 어쩔 야호 이런 거 어때요?
1: 어쩔 야호요?
2: 여기 최근이잖아요.
1: 이런 느낌.
2: 이렇게.
1: 아니 저도 최근에 이 육중환 씨의 신곡 어쩔 건데를 보고 바로 키썸 씨 노래가 생각나긴 했거든요.
2: 좋다.
1: 좋아야지 좋아야지. 어쩌라고 어쩔 건데
2: 뮤직을
1: 어떤 걸로 할지
2: 저는 어쩌라고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의가 있으니까 우리 또 PD님이
1: 나
2: 약간
1: 언니,
2: 입을 앙 다무신 걸 보니까 어쩔 건데를 트실 것 같은 느낌이
1: 언니 차이. 근데 어쩔 건데도 좀 궁금하긴 해
2: 궁금하긴 해
1: 우리 한번 드러나 보자
2: 궁금하긴 해
1: 들어보고
2: 알겠습니다
1: 좋아요 네. 아니 우리 1조트 씨는 혹시 다시 노래 낼 생각 없으세요? 혹시 뭐, 어때요?
4: 놀리는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이제 대본에 써져 있어서
4: 대장님 놀리는 거였구나
1: 아니요 노래 어때요?
4: 아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키썸 씨 다음 앨범에 피처링으로
2: 아 피처인으로
4: 예. 웃음소리라도
2: 아 너무 좋죠 저는
1: 너무 괜찮다
4: 저는 눈 안 마주치네요
2: 아 전 너무 좋죠 아 진심으로 뭐라도 해주세요 나레이션이라도 해주던가
1: 진심인 것 같아 키썸 씨
4: 저는 썸이 노래 중에 서어른을 굉장히
2: 진짜 강장이 좋아요 진짜로
4: 강장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네. 이게
1: 멈춰 이 노래 아니에요?
2: 맞아요. 시간아 멈춰
1: 멈춰 멈춰 멈춰
2: 맞아요 맞아요
1: 나이야 멈춰 이거잖아
2: 맞아요 나이야
1: 나이야
2: 서른아 멈춰
1: 서른아 멈춰
2: 시간아 멈춰 예.
1: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또 한번 또 저 선남는 참견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12시 주연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남는 참견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또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 예.
1: 자 그럼 이제 다음 고민 이번에는 나도

0: 주말에 약속 있다고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초터 씨가 소개해주세요.
1: 저는 아직 미혼이고요. 일찍 결혼한 친언니는 오랫동안 아기 천사를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 옆에서 아, 언니 아기가 발이 작아서 천천히 오는 중일 거야. 곧 예쁜 아기 찾아올걸?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육아는 걱정 마. 이 이모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2: 아, 고마워 주연아. 진짜 너밖에 없다. 내 동생 최고야.
1: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줬었죠. 그리고 2년 전 우리 가족의 오랜 기도가 통했는지 사랑스러운 조카 채아가 우리한테 와주었답니다. 오구오구 우리 채아 이모 봐봐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뻐. 이모 이모 해봐요.
3: 에어 에어
2: 어 지연아
3: 에
2: 들었어?
3: 에어
2: 세상에 얘가 아빠 엄마보다 이모를 먼저 하네. 이모가 열심히 놀아준 보람이 있어.
1: 이모가 앞으로 더 열심히 놀아줄게. 우리 똑똑한 채은이 이번엔 체력 단련이다. 이모랑 아기 체육관 할까요? 인생 첫 조카 어떻게 안 예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물고 빨고 조카 바보가 되어 매주 주말마다 언니네 집에 가서 조카랑 놀아줬는데요. 문제는 이제 조카가 좀 커서 걷기 시작하면서 육아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도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 주말에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연애를 쉬다가 최근에 썸남이 생겨서 주말 약속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2: 지연아, 내일 언제 올 거야?
1: 아, 언니, 나 이번 주엔 약속 있어서 못 가.
2: 야, 너희 형부 이번 주 내내 출장이라서 나 혼자 집에서 독박 육아하는 거 알잖아. 아, 나 너는 토요일만 기다렸는데.
1: 아, 미안해. 대신 내가 다음 주는 꼭 갈게.
2: 아, 그래. 나 토요일에 정형외과 예약해놨는데 그냥 취소해야겠다. 아,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손목도 나갈 것 같은데 뭐 참아야지.
3: 에바!
1: 예. 결국 썸남과의 데이트를 미루고 또 언니네 집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 언니는 제가 주말 육아 정직원인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제 주말을 온전히 좀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기분 안 상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0: 나도 주말에 약속 있다고 님께는 또 기능성 베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 아니, 이 사연 1초터 씨 사연 아닌가요?
1: 완전 재산이네요 또.
0: 진짜?
2: 직접 보낸 줄 알았어요.
0: 진짜 그 정도예요?
2: 진짜로.
1: 아니 저는 근데 아직은
2: 네.
1: 아직은 제 자유로 많이 많이 갑니다.
2: 진짜 자주 가거든요.
1: 네네.
0: 아, 진짜. 아니 그럼
1: 근데
0: 오늘
1: 이런 조카면 좀 못 갈 것 같긴 해요. 조금 무서워.
2: 왜 왜 왜?
3: 이거 보고 싶어요.
1: 오늘 또 필모가 두 줄이 추가되셨어요.
0: 아니 추가 정보 더 보내주셨는데 아니 사연자 언니분이 시댁도 멀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시골에 사시는데 사연자분이랑 언니만 대중교통으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붙어 산대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사연자분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 남편분도 외근과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진짜 바쁘긴 하다고 합니다.
1: 아하.
0: 진짜 맞아. 일주아터 씨 조카 바보로도 유명하신데 아니 조카 계정도 일주아터 씨가 직접 운영 중이세요?
2: 아, 바빠요.
1: 맞아요.
0: 어머나,
1: 바빠요.
0: 조카 이름이 차은이야. 차은이.
2: 아 진짜요? 차은이. 아니 제가 봤을 땐 어때요? 차은이는 일주아터 씨가 낳았다고 무방해요.
0: 진짜.
2: 진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1: 제가 그래서 언니 시댁 어르신들의 눈치를 야, 예. 그렇게 많이 봅니다.
0: 아니, 진짜? 왜? 왜 어떤
2: 유모차 끌고 나가면 엄마라고 할걸요?
1: 아, 저를 아, 너무 그래서? 닮았어요.
0: 진짜로?
1: 너무
0: 아니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이 사연 입장도 좀 이해가 되세요?
1: 아, 완전 이해가죠. 근데 저희 언니는 이제 육아휴직을 1년을 또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 언니가 저보다 5살이나 많아요.
0: 오.
1: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2: 네네네.
1: 그러니까 저는 언니가 안쓰러워요.
2: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고 뭔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0: 체력 힘들 것 같아요.
1: 언니가 또 폭삭 늙더라고요.
2: 아 폭삭 소가수다.
0: 아 아이고
1: 왜요? 언니 남의 언니한테
0: 아유
2: 우리 언니잖아요.
0: 그냥 얘기해주세요 계속. 네.
1: 아,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이런 사연자분 같은 좀 애매한 마음이 안 들긴 하는데 아, 좀 애매하긴 하네요.
2: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사진이 이거 왔거든요.
0: 맞아,
2: 지금.
0: 우리 지금 우리 차은이. 아 너무 귀여운데 이런 조카라면, 진짜? 그러니까 물고 빨고 안 할 수가
2: 저는 그냥
0: 없을 것 같기는.
2: 제가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0: 네, 맞아. 완전히 포켓에 넣고 다니고.
2: 진짜 호두 모자에
0: 싶은.
2: 넣고 다닐 거예요.
1: 저는 조금 서운한 게 차은이가 아직 이모를 안 합니다.
0: 에, 아,
1: 네, 엄마만 해. 엄마.
2: 어 정말요?
0: 아직.
2: 아빠도?
1: 엄마도 아빠도 잘 안 해. 엄마만. 하더라고.
0: 근데 지금 사연자분 보면은 엄마 아빠 대신 먼저 이모를 지금.

0: 진짜.
1: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연자분의 이 언니도 뭔가 이 사연자분한테 되게 어쩔 수 없이 맡기고 싶을 것 같기는 해.
2: 맞아요.
1: 이 정도로 이게 좋아하는데.
2: 이분은 근데 심지어 평일에 직장인이시잖아요.
1: 맞아.
2: 저는 뭐 평일에 일이 없으니까 평일에 종종 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분의 어쨌든 삶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그리고
3: 그 썸남이 생겼대잖아요.
2: 그러니까요. 이건 이분을 해야 돼.
1: 이거는 좀 서로 좀 얘기를 잘했으면 네. 좋겠는데.
2: 그 실제로 저희 사촌 언니가 네. 이제 연년생 자매인데 사촌 언니가 얘기를 나왔을 때 그 동생 사촌 네네네. 언니가 입주를 해서 같이 살아. 조카를
1: 입주로.
2: 같이
1: 와,
3: 도우미
1: 있어.
3: 느낌으로.
2: 근데 그 언니가 85년생인데 네.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 조카가 자기 자식이 되어버렸어. 지금 보면. 근데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조카를 너무. 저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1: 네. 거의 그러시잖아요. 거의.
2: 그렇긴 한데. 그쵸? 네. 그래도 저는 제 할 일 하고 이렇게 좀 지키는 편이거든요.
1: 시간이 좀 있을 때.
2: 맞아요. 근데 이 사연자분은 직장이어서 이게 너무 조금.
3: 직장도 있고 이제 주말에 썸남과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2: 그러니까.
1: 두 분 다 어쨌든 입장 이해가 되는 상황이네요.
3: 네.
1: 우리 3372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모는 육아 휴직도 없고 쉬터 수당도 못 받는데 완전 공감해요. 근데요 더 속상한 건 저렇게 이모 이모 해서 제가 업어 키운 우리 조카 중학교 들어가더니 이모는 본체만체 합니다.
3: 아, 이게 진짜 속상하죠.
2: 내가 이게 제일 불안합니다.
3: 내가 이게
2: 내가 벌써 쓴 돈이 얼만데 네. 아직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겠죠.
1: 아니 근데 진짜 맞아 이런 게 조금 맞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2: 그리고 점점 클수록 제 얼굴이 살짝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래요?
2: 좀 다행입니다.
3: 아닌 것 같은데요?
2: 조금,
3: 완벽하게 주현 씨 얼굴이에요.
1: 진짜 이 정도면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아니에요.
2: 저는 이 친구만은 꼭 소아비만으로 키우지 않겠다.
1: 어머나
2: 내 조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항상 조심하고.
1: 조심하고 또 사랑으로.
2: 네. 먼저 바로 키즈 발레부터 배울 거예요.
1: 키즈 발레.
2: 제 돈으로.
3: 이제 걷기 시작하면
2: 바로 발레부터.
1: 지금 딸이에요.
3: 진짜
1: 정말.
3: 딸이에요.
1: 우리 8571님은요.
3: 네. 형부 출장보다 썸남이 더 위기네요. 계속 미루면 썸남도 출장 간다고 연락이 뜨문뜨문 해질지도요.
2: 맞아.
3: 언니분 육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사연자분의 인생을 사세요. 얼마 만에 만난 귀한 썸남이라면서.
2: 맞아.
1: 그러니까.
2: 최소한 격주로 해야 돼요.
3: 맞아.
2: 저도 맞아. 다이어트를 격주로 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2: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1: 격주로 한 번씩.
2: 어쨌든 격주로는 해야 돼.
1: 이거 매주 하면은 그 안 되잖아. 못 살잖아. 또 우리 4644님은요 이제 아이도 걷기 시작했다면 언니분이 동네에 사는 육아동지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원령의 아이를 키우는 육아동지를 만들어서 공동육아하라고 추천해보세요. 그게 제일입니다.
3: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1: 네.
2: 남편분이 외근과 출장이 아무리 잦아도 요새 육아휴직 남성분들도 잘 하던데요. 아니 우리 형부가 이제 가통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1년 육아휴직을 하세요.
3: 정말요?
2: 네, 저희 언니는 이제 복직하고 그렇게 좀 잘 되던데 요새는.
1: 이런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4128님은요 언니한테 미리 말해서 조금씩 방문 날짜를 줄여나가면 어때요? 매주 말고 둘째 넷째 토요일 갈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주 토요일날 갈게 이런 식으로요. 너무 단번에 확 줄이면 언니분도 서운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요.
3: 맞아 이 방법이 제일.
2: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100번 자다가 한 번 못 하면은 그게 서운하잖아요.
1: 맞아.
2: 이게 참 어려워요.
1: 마음이라는
3: 그러니까 애초부터 못 하든가.
2: 그러니까요.
3: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2: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둘 다 좀 애매한 상황이.
1: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주주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알려주셔가지고.
2: 맞아요.
1: 이거 매주 말고 일단 둘째 넷째는 내가 꼭 갈게라고 하면서 서운하지 않게끔 잘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육아 동지 만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3: 진짜 맞아.
2: 저는 몰랐는데 제가 조카가 생기니까 이제 눈이 더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평일에 아기 때문에 가잖아요. 거의 다 아기 때 메고 온 어머님들 지쳐 있는 어머님들이
1: 동지들이야.
2: 그 복합 쇼핑 뭐 이런 데 좀 나가시거나 언니분이 조금 활동적이셔야 돼요. 문센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육아 동지도 생기고 밖으로 나가야 덜 힘들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이게 힘들어.
3: 맞아.
1: 집에만 있으니까 체력을 우리 매콤의 그 박소영 씨 소영 언니가 지금 임신 제가 계속 언니 임신한 걸 까먹어요. 왜냐면 언니가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도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막 쓰고 있거든요.
2: 대단하세요.
1: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
3: 집에 그래서, 있는 것보다.
1: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언니분께서 조금 더 에너지를 조금 더 이렇게 파이팅 하시고.
2: 맞아요. 이게 밖에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놓고 문센 같은 데를 주 5일 짜자기 돈을 내면 아쉬우니까.
3: 그럼요.
2: 나오니까.
3: PT처럼.
2: 그렇죠.
1: 여러 가지 방법들.
3: 나도.
1: 한번 또 고려해 보시고 좀 맞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0: 알았네.
1: 네,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오셨습니다. Yeah. 또 다음 고민도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우리 주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입맛이 없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습한 여름이면 입맛이 영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인데 달콤 짭짤한 데리야끼 소스를 촤르르 입혀 숯불에 구워 입안에서 부드러운 장어가 녹는 장어덮밥. 대 새콤 달콤 매콤 시원한 육수에 신선한 채소들이 입안에서 아삭아삭 씹히고 쫄깃한 광어 우럭회가 마구마구 씹히는 물회
1: 쫀득하다.
2: 둘 중에 오늘 점심으로 뭘 먹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입맛이 없을 때 사실
2: 없으신 거 아닌 것 같은데.
3: 아니 이 표현력이 이미 지금 군침이 돌았는데요.
1: 그러네. 네. 아니 지금 입맛이 없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긴 한데 우리 키썸 씨라면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3: 근데 이게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습한 여름. 습한 여름이란 포인트가 있어서 그러면 물회로 저는 물회? 시원한 육수에 그 포항 물회 아저씨 아세요?
1: 포항 물회 아저씨?
3: 포항 물회 아저씨 모르세요?
1: 몰라요.
3: 유튜브 아 너튜브 보시면 그 조회수가 1000만이 넘거든요.
2: 어머머머.
3: 그분이 먹방 하시는 걸 보시면 물회를 먹을 수밖에 없어.
2: 아 진짜?
3: 아 진짜 그거 한번 보시고 저는 물회 그 찬밥을 말아먹는 그 텐션을 지금
2: 소면은 안 말아요.
3: 소면 말고 그다음에 먹어야지.
2: 왜 말을 해?
3: 당연한 걸 여쭤보시니까.
2: 아, 미안합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1: 그럼 우리 일주어터 씨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2: 저는 저녁이었으면 물회예요. 하지만 지금 점심 든든하게 먹고 또 오후를 살아가야죠.
1: 맞아.
2: 저는 또 이제 초복이 또 지났고 이제 곧 중복이 다가오는데 어쨌든 여름은 무조건 보양식이다.
1: 맞아.
2: 그런
1: 맞아.
2: 생각에서 또 장어덮밥.
1: 그러니까 먹고 힘내라고.
2: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저도
2: 점심엔 밥을 먹어야 돼요.
1: 맞아.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저녁이라 그랬으면은 물회로 렛츠고 하시죠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점심으로 이거 장어덮밥 드시고 저녁으로 물회를 먹으면 너무 좋겠다.
2: 됐네. 초반인데 마음에 드네.
1: 그래요? 나 괜찮았어요?
3: 됐네. 됐네.
1: 이렇게 가면 해결했네. 어떨까 싶어요. 네. 아니면은 뭐 물회가 아니면은 뭐 묵사발 같은 거 시원하게.
2: 아 좋다.
1: 괜찮죠?
2: 묵사발 무조건. 너무 좋아. 나는 그거 진짜 네 접시 먹을 수 있어.
3: 난 여섯 접시.
2: 어, 진짜 꽤 먹네.
1: 냉면 육수 해가지고.
3: 신김치.
2: 아니, 김가루 무조건이야. 난 그 거기 여기
1: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오늘이 마침 중복입니다.
2: 아 중복이야?
1: 중복이에요.
2: 진짜? 그러면 무조건 장어덮밥 레스기예요.
3: 장어덮밥.

0: 뭐가 됐어요? 아, 예.
1: 장어도 빵 먹어 무조건.
2: 그러면은 저녁에 물회 말고 닭을 드셔야지.
1: 닭으로
2: 가? 닭으로 먹자.
1: 침이 나와.
2: 초계국수
1: 괜찮다.
2: 아, 오늘 주말이니까 팔당댐 가셔야지.
1: 팔당댐
2: 가시는데. 맞아요. 거기 앞에 민물장어 직판장도 있어요.
1: 침착해요.
2: 괜찮아요. 팔당 가세요.
1: 그러면은 팔당을 가면 되겠다.
0: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2: 죄송합니다.
0: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2: 왜냐면 오늘 주말이네.
1: 자 여러분.
2: 아니 오늘 중복이라 너무 착해. 죄송해요.
1: 중복에는 팔당댐을 가셔라. 라는 우리 또 일주워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숨 좀 돌리겠습니다.
0: 왜 이렇게 숨이 차죠?
1: 자, 숨이 왜 이렇게 차지? 네, 그러면 저희 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1: 아, 제가 광고 나갈 때 팔당댐 내비에 찍어보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0: 쳐보셨어요?
1: 아, 어떻게 지금 다들 듣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막혀?
2: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1: 어떻게 썸씨 끝나고 뭐예요?
2: 왜요?
1: 팔당댐 가시나요?
0: 어머, 진짜 즉흥적이다.
2: 팔당댐 좋아요. 왜?

0: 좋아.
1: 우리 뭐 계속 음식 얘기하긴 했지만은 우리 주주님들 지금 뭐 점심을 드셨을 거고 저녁에 뭐 드실지 좀 우리 점액으로 좀 해드릴까?
2: 그렇지. 우리 또 중복이잖아요.
1: 중복이니까.
0: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닭 한 마리를 좋아해서 그 삼계탕 말고 끓여 먹는 닭 한 마리 있잖아요.
2: 문대문 앞에 가면 골목 짤 있잖아요.
0: 거기랑 아유 뭐 사실 각 동네마다 있거든요. 분명히
1: 있을 거야.
0: 네, 진짜 거기 한번.
1: 근데 어딜 가도 맛있어. 맞아.
2: 저는 근데 오늘 살짝 저녁으로 찜닭을.
0: 닭이네 어쨌든.
2: 근데 당면은 살짝 넓은 당면으로 조금 부탁드리고요.
1: 넓당으로 갈
2: 그리고
1: 거예요.
2: 마지막에 누룽지 볶음밥 잊어주시면 안 되고. 그 볶음밥 드실 때 거기 살짝 제가 좋아하는 찜닭 브랜드는 고추가 좀 크게 썰려있어요.
0: 아 거기 마늘 많이 나는 거.
2: 잘못 씹히면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 있으니까 볶음밥 비비기 전에 그 고추를 조금 더 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너무 완벽하다.
0: 쩝쩝박사해.
1: 쩝쩝박사님이 오셨어 그냥 오늘.
0: 1초도 아니고 쩝쩝박사로 바꾸자니까.
2: 다이어트 너튜버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덕분에 즐겁고 맛있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또 남은 토요일도 행복하게 맛있게 보내시고요. 아유, 네. 자,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요. 우리 주현 씨가 내신 노래죠. 어머머. 아까 살짝 들려주셨지만 IUV의
0: IUV야.
1: IUV.
0: 네.
1: IUV의 네? 내 꿈은 개그맨.
2: 아니, 처음 들어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죄송해. 제목이... 괜찮아요? 청취율에?
1: 아유,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너무 귀여워요. 내 꿈은 개그맨. 개그맨. 자, 듣고요. 저희는 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 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살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2: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3: 20주년 컬투쇼.
4: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Don't worry, be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생활 정보.
10: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하게 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우유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은 물론 단백질과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간단한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도 올여름에는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수분과 영양 함께 챙겨보세요.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김민정님께서는요. 주디, 저는 오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황금 같은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실 소파에 나무늘보처럼 누워만 있어요. 주디 목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날아가는 기분이네요. 이 여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민정님, 오늘 하루 진짜 딩가딩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보내셔야 돼요. 또 우리 이정화님께서는 요즘 너무 더워서 현관문 밖에 나서기만 해도 얼굴이며 목덜미며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해보는 단발머리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시원할 수가 있나요? 대만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처음 해보는 거면은 그동안 뭔가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은 했어도 쉽게 도전해보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더워서 머리를 잘라버리셨네요. 머리카락을. 그 사실 있잖아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유지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평생을 담배를 이제 태우셨단 말이에요. 정말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옆에 있어도 이렇게 썼는데 저희 아빠가 지금 이제 금연을 하신 지 한 10년 정도가 돼 가시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힘들어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 되게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었대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으셨어요. 평생을 막 진짜 막 20대 초반 막 20살 때부터 피우시던 거를 갑자기 그렇게 그만두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야, 그래서 뭔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걸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그리고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652님께서 친구가 저녁에 대패 삼겹살 사준다고 해서 점심도 간단히 먹고 이제 슬슬 나가려고 화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남친이랑 약속이 생겼다며 다음에 먹자고 하는 거 있죠. 아우, 너 다음에 대패 삼겹살 말고 벌집 삼겹살로 살아. 화장한 거 아까워서라도 혼자 어디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자, 어느 시점에 이 얘기를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약 뭐 진짜 다 준비하고 나갈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솔직히 친구가 전 좀 뭐랄까 약간 배려가 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면 우리 주주님이 원래도 좀 일찍 준비를 하시느라고 정말로 이른 시간에 만약에 얘기를 한 거라면은 조금 넘어가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녁에 대패 삼겹살 사준다고 해놓고, 이거 너무 멋없긴 해요. 뭐 사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남친이랑 약속 생겼다고 하는 게 조금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오늘도 예쁘게 화장됐으니까 오늘만큼은 또 혼자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 4288님께서는 주디, 신랑이랑 같이 배송 일을 하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이라고 얼린 생수까지 챙겨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네요.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세상 아직 살만 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주디도 응원을 보태드립니다. 파이팅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원한 생수 챙겨가세요. 해서 여기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생수 있는 거 꽤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가져가셔도 뭔가 뭔가 이런 다른 거를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정말 목도 마르고 많이 덥고 그래서 좀 필요하셨나 봐요. 또 우리 4086님은요. 주디, 저 오늘 아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출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스스로 다 버렸습니다. 저 잘했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4086님 진짜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누가 아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멋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4086님 너무너무 잘했다고 우리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요. 또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골뱅이
8: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Walk it,
10: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4: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5: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조현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6: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도영,
17: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SS공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6: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8: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9: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8: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9: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8: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9: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6: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8: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9: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6: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으니 다닥다닥 그대여.
2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8: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아까 나왔던 육중한 밴드의 어쩔 건데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30가지
2: 소스,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5: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도시 타종 가정 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샤오 토요일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 저는 쉽니다. 예. 저는 이게 녹음 방송이잖아요. 7월 25일 여러분의 귀운디가 또 오늘 어김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귓구녁을 찾아왔죠. 대놓고 녹음하는 토요일 걸투쇼 녹음 방송은요, 여러분의 예약 문자로 미리 제가 받아봐서 그걸 소개해드리면서 오프닝을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프닝 예약 문자를 읽혀주실 분이요, 허피룽씨네요. 허피룽씨 두개시네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건강검진하러 갑니다. 태균형님이 좋아하는 똥꼬검사. 제가 똥꼬검사를 왜 좋아해? 내가 똥꼬검사를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똥꼬에 관련된 뭐 다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아주. 예, 똥꼬 강화 근력 운동을 내가 좋아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똥꼬들이 견디지 못해서 참사가 일어날 경우 이제 사연이 오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똥꼬 검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할 예정입니다. 고춧가루, 깨, 씨앗 음식을 못 먹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장 내시경 할 때 그런 건 깨 같은 거. 보이면 안 되니까. 용종이 작년에 몇 개 나와서 아이고 그랬구나. 올해도 또 하게 됐는데 다이어트도 되고 좋아요. 몽롱한 상태에서 제 사연을 듣겠어요. 아, 소개될 줄 알았나 보지 본인 사연이. 그러네. 건강검진. 아, 나도 해야 되는데 올해. 아, 그렇죠. 매번 이제 나이가 좀 되면 이제 만으로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제 내시경들을 이제 하기 시작되는데 우리 아직 방송놈들은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어요. 그죠? 우리 윤희준 PD 말고는. 예, 그래서 내시경 아직 안 해봤죠. 그렇지. 어? 해봤어요? 오, 대장 내시경? 어, 왜 일찍이었지? 왜 이렇게 일찍이? 네가 대장 내시경을 좋아하네. 똥꼬검사를. 황수빈 작가가 예, 이걸 즐기는 모양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20대 후반 아니에요? 아니, 아 30대 초반인가? 아, 그래도 아직 받을 나이가 아닌데 한번 찔러봤구나. 예. 건강하던가요?
0: 네, 건강.
1: 아, 됐죠. 그러면 건강하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 한번 하고 건강하다 그러면은 뭐 3-4년 후에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5년까지 괜찮다고 그러네요. 나는 작년에 했었는데 아 깨끗하더라고요. 내 똥꼬 깨끗해요.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꾸준히 잘 받으시고요. 건강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면역력을 올려드리는 방송 컬트쇼. 오늘 토요일 7월 25일 방송 첫 곡 나갑니다. 첫 곡은요, 엘라 랭글리 추진 텍사스라는 노래인데 13주째 빌보드 핫100 1위 곡이라네. 이거 노래가 컨트리 스타일 곡이라네. 아, 근데 못 들어봤나?

0: 이게 왜 13주째 1위를 차지한 약간 옛날 스타일 노래네. 진짜로 보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건가 봐요. 엘라 랭글리.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1위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투진 텍사스. 자, 뭐 빌보드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이네요. 근데 뿌듯하더라. 보니까 저기 월드컵 결승전 하프 타임에 BTS가 딱 그 메인 무대에 딱 서는 거 보니까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가수인 것 같아요. 그 멤버별로 다 그 앰버서더잖아요, 브랜드에. 아, 거기서 다 컨셉만 얘기하면 그걸 컨셉별로 다 이렇게 디자인을 맞춰서 해준다고, 다 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언뜻 보기엔 같이 맞춘 것 같은데 다 다른 브랜드예요. 그걸 오늘 아침에 와이프하고 아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대단합니다. 예, 세계 최고의 어떤 명품 브랜드들이 다 우리 BTS에 협찬을 해주고 또 앰버서더를 하고 있다니까 참. 난 뭐 하나 해야 되는데 브랜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아주 싼 가격에. 예. 좀 좋은 브랜드는 돈을 안 받고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자, 토요일 예약 문자 미리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본 거 더 소개해드릴게요. 구강 케어 세트를 선물 드립니다. 원건 택시. 짝사랑하는 그녀와 백숙을 먹으러 갈 겁니다. 백숙 닭다리 두 개를 몽땅 양보하면서 호감을 팍팍 살 예정입니다. 청순한 그녀랑 같이 백숙을 먹을 생각에 벌써 설레네요. 하셨네요. 짝사랑하는데 그럼 아직 고백은 안 한 거네. 그죠? 짝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그녀가 아니고 짝사랑하는 그녀니까. 백숙 닭다리 두 개를 그녀한테 주면은 식탐이 있는 여자면 좋아할 텐데, 아니면 닭다리 두 개를 다 주면 자기가 돼진 자라고 더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원건 택시 가끔 보내시는 분 같아요. 그때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 아직도 계속 솔로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원건 택시. 자, 1730님. 토요일마다 보컬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는 편인데 회식 갈 때마다 혹시 노래를 시킬까봐 주눅도 들고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라도 찾으려고 다니 시작했는데 은근히 어려우면서도 재밌네요. 이러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그 노영주 쌤도 그렇지만 진짜로 이렇게 회식 걱정돼갖고 레슨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대요. 노래 잘하는 게 참 부러워서. 노래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즐기면 되는데, 못하는 분 못하는 대로 그냥 그러면 되는데요. 자, 1730님 일취월장 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채원. 군대 간 동생 면회 가요. 반려견 둥이랑 같이 가게 돼서 펜션 예약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애견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펜션이 있잖아요, 있기는. 그 동생이 가족들 중에서 반려견 둥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둥이가 막내 형을 4개월 만에 보는 건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우리 김채원 씨. 아, 우리 아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자. 자,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모두 화이팅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약 문자도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107 제일 50원. 긴 문자는요. 50원. 합쳐서 50원. 고릴라는 무료. 나이스. 자, 광고 듣고 Back to the Culture Show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

0: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Mall is in control.
1: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w. Yeah, Back to the Culture Show. 오늘 함께 돌아가볼 시트도 가는요, 바로 2023년 8월 넘어갑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8월의 마지막 날에는 31일이죠 7월 7시 30분경에 슈퍼 블루문이 떴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슈퍼블루문은 일단 슈퍼문은 달이 지구랑 가까운 위치에 떠서 평소보다 더 크고 밝게 보이는 보름달이 슈퍼문이고요. 블루문은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말합니다. 2023년 8월에는 보름달이 8월 2일 그리고 8월 31일 두 번이라서 블루문이 된 거라네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블루문이라고. 블루문은 드문 천문 현상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슈퍼 블루문이 떠오르는 건 정말 드문데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다음 슈퍼 블루문은 2037년 1월 31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달 보고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와, 37년에나. 야, 그때는 어떻게 될래, 뭐 하고 있을래나. 11년 후네요. 자, 2023년 8월 쇼다너들 어떤 추억 있나요? 자, 이번엔 과거의 컬트쇼로 한번 떠나가 봅니다. 2023년 8월에 자, 베스트 레전드 사연들, 과연 어떤 사연들이 여러분을 웃기고 있었을지 한번 컬트쇼 레전드 사연 모음 쭉 이어집니다. 배꼽 조심하세요. 도망갈 수 있어요. Back to the 컬트쇼.
2: 아, 김수영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김혜원 부장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부장님께서는 시동생이 한 분 계신데요, 막내라 어릴 때 유독 철이 없었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 4살 때 이야기예요. 어느 날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이셨다고 합니다. 모든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고 있는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당연히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그 4살짜리 시동생이 쪼로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누워계시는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를 톡톡 건드리며
3: 할머니 100원만
4: 에요?
2: 네, 4살짜리요. 4살짜리가 할머니는
3: 할머니 100원만
2: 그러자 주변 어른들이
5: 헤이 임마 저리가 임마 저리가 저리가지 못해
2: 라고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시동생은
3: 할머니 100원만
2: 하고 쫄라댔죠. 평소에 할머니가 100원씩 잘 드셨던가 보죠. 계속 쫄라도 할머니는 반응이 없고 어른들은 뭐라고 자꾸 하니까 머쓱해진 시동생이 눈물을 그렁그렁 했답니다. 그러자 그때 기적적으로 할머니께서 힘겹게 한마디 했습니다.
3: 누가 자 좀 100원만 줘라.
2: 할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4: 아우 슬프다.
2: 철없는 시동생은 누군가가 준 100원을 가지고 쪼로로 나가버렸고요. 슬퍼야 할 사연이 임종의 얘기가 어찌나 웃기던지요. 돌아간 지 한 30년쯤 되니 이런 이야기도 웃을 수 있죠 했네요. 페이소스가 담겨 있네요.
4: 슬프다.
2: 야, 이거 슬픈데 웃기다.
4: 네.
2: 야, 어떻게 유언을
3: 누가 제 100원만 줘라.
6: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최전방 부대 아주 오래된 막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화장실도 시멘트 바닥에 구멍 하나만 달랑 뚫려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죠.

0: 언제쯤 군생활을 하신 거지?
1: 화장실이 지금은 아주 뭐 다
0: 잘 돼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수세식 이후로 잘 돼 있죠.
1: 때는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은 말년이었습니다. 얼마 남기지 않은 말년이었어요. 여유롭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큰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옷도 많이 껴입었고요. 시원하게 볼 일을 다 보고 옷을 입고 일어서려던 순간 일어서려던 순간 건빵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지갑이 흘러서
0: 빠졌어?
1: 그만 똥통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
0: 상상돼.
1: 어구 잠가놨어야지 이 사람이. 자 지갑에는 약간의 현금과 가족 사진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필수였던 공중 전화 카드와 우표가 있었고.
0: 야 그때 군생활 때 공중 전화 카드는 진짜 생명 카드 같은.
1: 아하. 우표?
0: 우표도 편지 보낼 때 써.
1: 네 편지 보낼 때 쓰니까.
2: 그러면 이건 제가 벌써 90년대 말 정도 되겠네요.
0: 예.
1: 결정적으로 제가 맡았던 보직 때문에 항상 소지해야만 했던 군대의 기밀문서 접근 권한을 주는 증서 비취인가증이라는 게 있대요.
0: 비취인가증 있죠. 예.
1: 이것도 들어있었어요.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비취인가증은 제대할 때 반납돼야 되고
0: 아이고야.
1: 잃어버리면 영창을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증서이기 때문에
0: 아하.
1: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저걸 건져 올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0: 왜 뭐가?
1: 정화조가 많이 차 있었거든요.
0: 거리가 가까웠군요.
2: 내 거 많이 메워진 상태네요.
1: 수면이 높이 올라온 상태였고 겨울이라 약간 얼어 있어서.
0: 아유 그러면 뭐. 어우 너무 그 불행 중. 네. 네. 다행이에요.
2: 좀 몇 개가 걸리는데 네. 수면이란 단어도 안 맞고요. 네. 분면이라는 게 맞죠 사실.
1: 드릴 걸 그랬나? 이 사연? 겨울이라 약간 얼어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청소용 집게를 찾았고 어렵지 않게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똥통에 빠진 지갑을 들고 그대로 세면장으로 달려갔죠. 흐르는 물에 내용물들을 아주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씻어내고 양지 바른 곳에 말렸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보송보송하게 마른 지갑과 내용물을 찾아서 다시 관물대에 넣어놓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냄새가 싹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0: 이제 문제가
1: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2: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1: 며칠이 지난 밤 취침 점호를 마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소대 내무실에는 저 말고 같은 달에 입대한 동기가 말년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참 외부와의 소통을 즐기며 곧 마주할 바깥 세상에 신이 나 있었죠. 그날도 점호 후 제 동기는 휴대용 랜턴을 켜놓고 열심히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고 어느새 다 썼는지 우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3: 우표 다 썼네. 야, 너 우표 있냐?
1: 관물대 지갑에 있으니까 꺼냈어. 전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는 잠을 청했어요.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3: 야. 야, 이 우표는 왜 안 붙냐?
0: 짓을 충분히 발랐는데.
3: 야, 이 우표는 왜 안 붙냐?
1: 순간 똥통에 빠졌다가 물로 깨끗이 씻은 우표가 떠올랐습니다.
0: 아하.
1: 혹시 너 혀로 침 묻혔니?
3: 당연하지. 야, 아무리 해도 안 붙어.
1: 안 붙을 수밖에요. 똥통에 빠졌다가 물로 깨끗이 씻은 우표 뒷면이 접착력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조용히 풀을 전달해줬어요. 미안했다 동기야.
0: 아하.
1: 와 이거.
0: 아니 저준 우표는 왜 안 버렸을까? 그 우표 정도는 버릴 수 있었잖아요.
1: 왜 아까우니까.
2: 생각이
1: 그리고 그러니까. 우표가 싼 거면 모르겠지만 좀 비싼 걸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네,
1: 거기 액면이 써 있으니까요.
2: 맞아요. 써 있잖아요.
0: 깜시 익명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방시장에서 쌀, 찹쌀, 잡곡 등을 파는 장사를 하십니다. 저도 가끔씩 일이 없을 땐 가게 나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죠. 제 친구 중에 수현이라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까매서 어릴 적부터 별명이 깜시였어요. 그날은 깜시와 이 깜시와

0: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연락을 하셔서 가게에 잡곡 들어오는 날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시와 함께 가게로 갔어요. 이런저런 일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친구에게 야 깜시야! 야 깜시! 야 깜시 이것 좀 해! 이렇게 불렀더니 엄마가
1: 아니 넌 멀쩡한 친구 이름을 냅두고 왜 그렇게 부르니?
0: 이러시더라고요. 아 괜찮아. 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아이 콜라라고도 하는데 뭐.
1: 그럼 못 써! 좋은 이름을 두고 그냥 친구를 그렇게 놀리면 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어 수연이 이름도 참 좋네. 이렇게 불러! 이렇게! 어?
0: 깨갱한 저는 그때부터 깜시라고 부르지 않고 수연이라고 부르거나 이마저도 어색해 아예 안 불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와서 바빠지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손님들을 응대하시고 저희는 트럭에서 쌀과 잡곡들을 내리고 있는데 가게에 전화가 걸려와서
1: 막둥아! 와서 전화 좀 받아라! 막둥아! 전화 좀 받아!
0: 어머님이 저를 계속 부르셨는데 전 그 소리를 못 들었죠. 그때 어머님이 저 대신 제 친구를 막 부르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순간 깜시 이름이 수연이라는 걸 까먹으셨는지 어머니는
2: 괜히 어머님들 이름 기억 잘 못하셔.
0: 갑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외쳤어요.
1: 야 흥미야! 전화 좀 받아라 흥미야! 야 흥미야! 흥미야!
0: 수연이에게는 깜시와 콜라 외에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생겼어요.
2: 와 재밌죠?
0: 어머니 이제 작곡을 파시는구나.
1: 야 흥미야!
2: 야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0: 자, 1부 끝곡은요. 블루 스카이. 이 목소리 누구죠? 박기영 씨입니다. 박기영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 우리 새로운 막내 작가는 김기영인데. 우리 박기영이네요. 박기영. 기영. 어, 기영이가 노래 좀 하나? 아하, 회식 때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로 넘어가실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친구 이번 여름방학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3: 저는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보고 싶어요. 평소에 학교 가느라 공부하느라 제가 배워보고 싶은 거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춰보고 싶어요.
4: 저는 여행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오빠가 중학생이라 공부하느라 주말에도 가족여행을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족들이랑 길게 여행 가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0: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고 싶었던 걸 해냈을 때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학 가족과 함께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Jove.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2: 컬투쇼 떠나는 시간여행
3: 팩트드 컬투쇼
2: 예아 2023년 8월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 있는데 우리 쇼다람들은 이때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억담 보내주신 분들 김경준씨 이때 당시 러닝을 시작했어요. 일부러 더울 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km를 걷는 걸로 시작을 했죠. 당시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21km 하프 코스를 완주합니다. 우와, 3년 동안 계속 하셨는 모양이네. 혼자 뛰다가 요즘은 아내도 같이 뛰고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뭐든 꾸준한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거는 진짜 못 이긴다잖아요. 근데 꾸준히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돼 있고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는 방송인데 언제 이렇게 늘 하루하루를 즐기다 보니까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단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DJ인 것 같고요. 6185님 결혼 후에 다시 재취업하려고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하필 쌍수하고 붓기가 안 빠진 상태에서 면접을 보게 됐죠. 눈이 팅 부은 저를 보고 면접관님이 혹시 저기 그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도와드릴게요 이러신 겁니다. 수줍게 쌍수라고 고백을 했고 다행히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누님 하도 울어서 팅팅 부은 줄 알았나 보다. 자, 이준범 씨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결국 디스크가 터져서 아이고 수술을 했던 때입니다. 무섭고 겁이 나서 수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엄청 했는데 도저히 아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무급으로 회사도 한 달이나 쉬었어요. 지금은 괜찮기는 한데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우 디스크 목 디스크 저는 목 디스크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디스크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 정말 디스크들 화이팅해요. 전국의 디스크 화이팅. 자 계속해서 추억의 컬투쇼 레전드 사연 모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투더 컬투쇼.
4: 정진솔.

0: 씨. 제목이 누구냐 넌.
1: 퇴근길이었어요. 휴대폰에서 띠링 하고 알람이 울리더군요. 모바일 뱅킹 어플이었어요. 내일 예상되는 지출이 있습니다라고 뜨면서 23년 5월

0: 이동준 씨라는 분은 없고 그때 뇌 뒤에 스친 생각. 어? 이건 보이스피싱이야.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소액이지? 그래. 이렇게 소액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 걸리게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죠. 금액이 너무 작고 한 계좌에서만 나가길래 우선 해당 계좌에서 돈을 다 빼놓고 내일 아침 은행 가서 좌초 지정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집 아파트 정문에 도달했는데 눈앞에 이런 글이 보였어요.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 9,000원, 두 마리 17,000원, 계좌이체 변상준 농협 사모인 땡땡땡땡. 집에 늦게 오는 날이면 항상 전기구이 통닭을 원하던 제 배가 범인이었어요. 주인 아저씨 잠시나마 오해해서 죄송해요.
1: 안전한 한결에 자기가 붙인 거네. 네.
0: 아 이거 기억 못하지. 아,
2: 어. 아 이름으로 돼 있으면 또 기억 못할 수 있죠.
1: 변상준이라고만 돼 있어.
3: 칼 가는 할아버지.
0: 오.
3: 저희 동네 시장에는 칼을 가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옛날에 칼 가는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칼 가는 분들이 있었죠.
0: 계셨죠 이제.
3: 칼 가래. 칼가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계셨으니까 대략 30년 정도 한 자리에서 칼을 갈고 계신 거죠. 저는 한 번도 칼을 갈아본 적은 없지만 야, 인생에서 칼을 갈아본 적이 없지 왜? 칼을 갈아야지.
0: 네?
3: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내가 칼을 갈았다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가지 일을 30년이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력이 대단하시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죠. 그러다 하루는 퇴근길에 시장에서 닭강정을 사서는 집에 가는데 그 칼 가는 할아버지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찰분도 와 있었어요. 경찰이 할아버지 요즘 하도 흉악범죄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요. 자리를 이동해 주시거나 장사를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0: 에?
3: 할아버지가
0: 아
4: 내가 이 자리에서 30년을 칼을 갈았는데 뭐 어디를 가겠는가 내가 어?
3: 아니 안타깝지만 저 할아버지 상황은 알겠는데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갖고요.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더라고요. 경찰과 구청 직원은 하나둘 할아버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고만 계셨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성큼성큼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5: 저기 경찰 양반.
3: 아니 네 할머니
5: 내가 아까부터 쭉 듣고 있었는데 이 칼갈이 할아버지는 칼 가는 실력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여기서 칼을 갈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사과 껍질도 못 깎아요.
3: 이거는 도움을 주시려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그러자 지켜보던 다른 할머니들이 한 말씀을 더 보태셨어요.
5: 아이 그래야 나도 지난번에 칼 갈았는데 삶은 무도 못 살았어.
3: 다른 할머니가
5: 맞아 두부도 못 썰어 두부도 썰다가 그냥 칼이 박혀서 그냥 영감이 빼줬다니까.
3: 다들 그렇게 합세를 하자 결국 경찰 아저씨는 머쓱한 표정으로 아니 할아버지 그럼 실력 느시면 다시 올게요 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야 도와주신 거네.
0: 아하. 도와주신 거죠. 그,
6: 도와주신 거죠.
0: 정이죠 정.
6: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를 애들로 이렇게.
7: 장형대 씨의 사연입니다.
8: 장형대?
7: 때는 바야흐로. 아 바야흐로 오랜만입니다.
8: 바야흐로 신압으로 뭐 그런 거 많죠.
7: 바야흐로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20살이었던 제 여자친구는 가끔 바보가 아닐까 싶은 여자친구였습니다.
8: 여기까지 5만 원 드립니다. 일단
7: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사흘 밤새고 이틀 자다가 전공시험 하나도 못 보고 재수강을 하질 않나. 사흘 밤을 새요? 그리고 이틀을 준비 자고 지하철에서 반대로 탄 것도 모르고 졸다가 노량진에서 도봉산 갈 사람이 인천까지 왔다고 울면서 새벽 1시에 전화를 하질 않나. 한편으론 귀엽기도 하고
0: 귀엽다.
7: 어리버리한 게 매력적인 그만큼 착한 여자친구였습니다. 그해 겨울 여느 때처럼 지하철역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울상이 되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연인즉 제 여자친구는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지하철을 타자마자 졸기 시작했죠. 얼마나 잤을까 지하철은 동대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0: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너무 피곤해서 모른 척 졸고 있는데 자꾸 몸을 밀착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괴로운 소리 같기도 하고 변태 같은 기도한 소리에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가 얘기했답니다.
1: 가만히 있어봐.
2: 뭐야?
1: 가만히 있어봐.
0: 변태가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거기서 소리도 못 지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리가 없는 제 여자친구 없는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계속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거칠게 끙끙대는 할아버지에게 그녀는 거칠게 저항했대요. 할아버지 이러지 마시세요. 소리 지를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나지막하게 그리고 제 여자친구에게 얘기했답니다.
1: 학생 휴지 있는가?
0: 그제야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등산 가방을 둘러맨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하고 땅을 쳐다보고 엉덩이를 살짝 지하철 의자에서 뗀 상태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이 됐지만 그날따라 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휴지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곧 우실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더 빨라질수록 시간이 더 오를수록 할아버지는 온몸을 격하게 흔들고 머리를 싸매며 괴로워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그 여자친구를 쿡쿡 찌르기 시작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지칠 대로 지쳐서 혈색이 사라지신 할아버지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얘기하셨습니다.
1: 학상 참말로 미안한데
2: 왜
1: 그 양말 좀 벗어주면 안 돼?
0: 아, 할아버지 양말 있으시잖아요. 할아버지 양말 있으시잖아요.
1: 내 건 등산 양말이라 안 돼야.
0: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발을 보니 여자친구는 맨발이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2: 아 재밌다.
3: 참으신 거죠?
0: 참다가 이제 어떻게 됐나?
2: 일을 보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제목은 자신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아는 방법.
4: 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야, 요거를 오늘 알려드리면 이거 너무 잔인한 소단원들이 자신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5: 자, 그래서 근데 안 예쁜지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4: 이거 막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거 그런 느낌 아닙니까?
2: 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 드디어 여러분이 예쁜지 안 예쁜지 밝혀집니다.
2: 뜬금없이 친구가 이러더군요. 예.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데 네가 예쁜지 못생겼는지 아는 방법 알아? 친구는 흥미진진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직 말 잘 못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찾아.
5: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어.
2: 그리고 아이한테 인사를 해. 네가 예쁘면 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면서 언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간다? 뭔가 그럴듯하더군요.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네가 못생겼잖아? 그럼 그 엄마는 그냥 억지로 그렇게 웃고 자리를 피할 거야. 왠지 실험하고 싶더군요.
5: 아이고.
2: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안녕 이라고 했죠. 곧 아이 업은 엄마가 언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오오 라고 하겠지?
7: 아니야? 라고 하겠지?
2: 라고 하겠지?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저를 보더니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러더군요. 지지
4: 지지
2: 지지
5: 지지
8: 베이비 베이비.
2: 당황한 저는 황급히 아이 엄마를 바라봤고 제 얼굴을 확인하신 그 엄마분은 아이에게 이랬습니다.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는 안 되는 발음으로 사람

0: 사랑.
1: 다행스럽게도 사랑 취급은 사람 취급은 당했네요. 아 아닌가? 이렇게 죽었어? 다행스럽게도 사람 취급은 당했네요 하고 나서 아 아닌가? 자기가 아닌가 또. 네. 여러분들도 자신의 얼굴 상황이 궁금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2: 아기한테. 아기한테 도전을 해보면 된다. 열정맨이라는 제목의 익명으로 보내신 남자분의 사연이에요. 편의점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밤 11시쯤 되었는데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반말을 하며 술을 찾더라고요. 야! 씨! 여기서 소주 마셔도 되냐? 손님 죄송하지만 술을 사가시는 건 괜찮아서 매장 안에서 드실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돼? 이씨 왜 안 돼? 그렇게 손님과 2, 3분 정도 대치를 했고 결국 야 내가 어디서 술을 사 먹을 때가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이러면서 문을 박차고 손님은 나가셨어요. 그런 잠시 후 참고로 저희 편의점 출입구가 앞뒤로 두 개가 있거든요. 앞뒤로 이제
3: 아, 앞문도 있고 뒤에 뒷문도 있고. 있는 거지.
2: 예, 예. 그런 데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4: 그렇게 이제 아파트.
2: 뒷문에서 손님 들어오는 벨소리가 들리더라고. 딸랑딸랑딸랑. 어, 네, 어서 오. 어? 어? 여기 술 팔죠? 아까 그 손님이었어요.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 네, 팔긴 하는데 매장에서 취식은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씨! 아니 가는 데마다 왜 이래? 아 진짜 짜증나 씨 알았어. 그러더니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3분 후 이번엔 다시 앞문으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또 그 아저씨.
3: 아 그거 계속 뺑뺑이 돌고 있나 봐.
5: 진짜 많이 취했으면 이럴 수 있어요. 네.
2: 또 그 아저씨요. 앞문으로 비틀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데 아, 또 그 아저씨더라고요. 이번엔 좀 자세가 달랐어요. 저기요!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데요 예, 소주 한 병만! 어? 딱 한 병만 여기서 마시면 안 될까요? 손님 저 죄송하지만 아, 나 진짜 씨! 오늘따라 소주 한 병 마시기 더럽게 어렵네 진짜 버럭하시는 손님 그런데 갑자기 제게 슬슬 다가오더니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
6: 어디서 봤는데? 맞지? 너 아까 걔잖아.
2: 이러시길래 이제 같은 가게에 계속 왔다는 걸 눈치채셨나 했는데
6: 이야 너 어? 너 야 너도 참자 열심히 산다. 어? 야 하루에 알바를 몇 탕을 뛰냐? 야 쉬어가면서 해 마 쉬어가면서 에이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냥 술 끊어야겠다 너 열심히 사니까 나도 술 끊어
2: 아시고는 손을 흔들며 나가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다 무슨 해프닝이었을까요.
3: 아 재밌다.
2: 야, 어떤 느낌인지
3: 아, 알겠다
2: 완전 충격인데 네. 어, 너 아까 그 자식 어, 너 진짜 야, 너 진짜 열심히 산다.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인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세 성원 에드피아.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우울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번호.
5: 디지털 체크아웃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펴는 조끼 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와, 기분 좋은 배부른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꽃배달점으로 채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자, 광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백 투 더 컬트 쇼. 다음 떠나볼 과거는요. 한참 뒤로 갑니다. 2012년 9월. 그때 당시에는 9월, 그때 9월 13일에 배우 이병헌, 병헌형이 출연을 했던 영화, 1인 2역을 했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개봉을 했습니다. 2012년 최고 흥행작 중에 하나인 1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유승용, 한효주 씨도 함께 출연했던 영화죠. 그해 추석 연휴를 겨냥해서 리암 니슨의 테이큰 2가 개봉을 했고요. 리암 니슨이 52년생인데 와, 그럼 지금 몇 살이야? 75살이야 지금. 와, 2024년까지 액션 영화를 찍었을 정도로 수많은 액션 영화에 출연했는데 테이큰 시리즈는 리암 니슨의 대표작이죠. I kill you. 뭐. 아, 영화 채널에서도 주기적으로 해주는데 아, 이거 재밌죠. 볼 때마다. 2012년 9월 우리 쇼 단원들은 이때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당장 들춰보고 남겨주세요. 2012년 9월입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는요
1: 100원.
0: 아, 그렇다면 고릴라는
1: 무료예요.
0: 무료할 땐 문자를 보내세요. 고릴라로 보내면 무료고요. 무료할 때 그냥 100원으로 보내도 되고 50원으로 보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기다릴게요. 자, 노래.

하나 들으면서 3, 4부로 넘어갑니다. 2012년 9월에 히트했던 노래. 아, 이게 이때 나왔던 노래구나. 지드래곤의 노래인데 피처링 자우린 김유나 씨가 함께했던 Missing You. 이거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판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0: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로렐라이.

0: 자, 여러분의 친구 뉴스자 칠 컬티쇼 3배문을 이어합니다. 토요일 3부의 문이 열렸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문 닫는다. 빨리 들어와. 빨리. 자, 7월 20 저희가 5일 토요일 방송인데요. 자, 3부가 시작됐고 토요일에는 사랑의 콜센터가 있죠. 자, 랄랄 김태현 역시 올 거고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는 걸그룹 시스타의 매보. 아, 솔로 아티스트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여름마다 노래를 좀 이렇게 쭉쭉 내는 것 같은데. 자, 효린이 나옵니다. 7월 22일에 네 번째 미니 앨범 오리지널린을 발표하고 컬투쇼에 찾아와주는 고마운 우리 효린. 이따가 라이브도 해준다니까 한번 같이 즐겨보실까요? 자,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 세 분과 함께 수많은 방청객과 함께 떠들썩하게 만나봅니다. 자, 광고요. Here we go.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자,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막무가내 입시 라이브 쇼 사랑의 컨센터.
1: 좋다.
0: 반응이 좋아 오늘. 네. 야, 이 사람들은 오늘 텐션이 장난 아닌데. 자, 토요일 컬투쇼의 텐션 남매를 소개합니다. 빅파워스 김태현 그리고 랄라.
2: 반갑습니다. 김태현.

0: 자, 아, 그리고 여름하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썸머퀸. 야, 스페셜 게스트 시스타의 메인 보컬로 여름의 대명사죠. 아, 이분이 또 나오신 걸 보니까 야, 이 여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고요. 솔로 앨범 프로듀싱, 작곡, 작사 다 되는 아티스트. 2026년 여름에도 또 신곡을 들고 썸머퀸이 돌아왔습니다. 효린!
1: 와, 여름 느낌이 물씬나요.
0: 그러니까
1: 크리스마 오셨는데
0: 효린이 왔으니까 아 이거 여름이구나 이제 될 거예요.
2: 확실하구나.
1: 확실해요. 확실해.
0: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3: 어, 네, 안녕하세요. 4년 만에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효린입니다.
0: 어, 콜센터에는 우리가 처음 모시죠?
2: 네,
1: 그런 것 같아요.
2: 처음. 제가 예. 이 코너에 나와달라고 엄청 졸랐어요.
0: 아 진짜? 네. 아,
2: 진짜. 콜센터를 엄청 한다고.
3: 졸라.
2: 아 졸랐어요. 좀 나와달라고 진짜.
0: 어디요?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2: 어디? 네, 목을 졸랐어요. 목을.
1: 어디라도.
0: 목을 졸랐어요.
2: 미흡했어요. 어. 그래갖고 나와주신.
0: 아, 두 분이 워낙에 좀 질문 있나요?
2: 네, 저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따로도 많이 만나고.
1: 아, 엄청 친하시구나.
2: 제 친동생이랑도 친하고.
0: 어머머머머.
2: 정말 친해요. 예.
3: 좀 세팅한 상태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색해요 오히려.
2: 어, 저 지나갈 뻔했어요 서로.
0: 서로 지나갈. 네.
2: 이 언니 연예인 맞았어. 우리 맨날 편한 상태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 진짜 언니 한번 노래 한번 해줘라, 와서 진짜 한번 나와줘라, 한번 듣고 싶다 막 그랬죠.
0: 아 그래서 그럼 콜센터에 나온 건가요?
3: 아 저는 근데 이제 이거 코너 하고 있는 걸 알았어가지고. 아,
0: 알고 있었구나.
3: 그래도 저 유라랑 같이 하면은 재밌으니까.
0: 본명이 신나고. 유라입니다.
3: 네, 네. 네. 네.
1: 지금 누구 말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3: 아예 랄라리.
1: 유라요?
3: 아,
2: 유라예요. 네.
0: 유라 유라.
3: 네, 그래서 랄라리가 있을 때 같이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아 좋네.
1: 아 좋다. 네. 아니 그래서 작년에 효린 씨 단독 콘서트 하실 때도 랄라리 씨 출연하셨죠?
0: 아 진짜?
3: 어, 네. 네.
0: 무대도 올라갔어?
2: 네. 네. 이명화로 갔는데 서빈이 끌고 가가지고 노래 불렀잖아요.
1: 와. 서빈이랑 같이 무대 올라가서?
2: 무대 올라가서 네. 안고
3: 서프라이즈
2: 진짜 배부르고 서빈이 막 춤추고.
0: 아 너무
1: 아, 너무 귀엽겠다.
2: 아니 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데리고 갔어 같이.
0: 언제부터 두 분이 인연이 된 거예요?
3: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하나를 하게 됐는데 같이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노래하고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좀 연습하고 만나고 하면서 그때 친해졌어요.
0: 더 시즌즈 여기 나왔습니다.
2: 그때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화제가 엄청 돼가지고 지금도 조회수가 거의 400만이 넘고
0: 그래.
2: 그러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됐죠.
1: 그때 무슨 노래 불렀죠?
2: 그 나에게로의 초대. 제가 그때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3: 맞아요. 서빈이가 찾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0: 아, 뱃속에 있을
3: 축복이다.
0: 때구나.
3: 네. 축복이다 하면서.
2: 축복이다 하면서.
1: 뱃속에 있을 때도 해봐. 무대하고 태어나서도 무대를 같이 했네요.
2: 뭐 지금도 하고 그냥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야.
2: 맞아 맞아.
3: 맞네요.
0: 좋아. 저 뭐 좀 불러줄 수 있나요 두 분? 기억나나요?
3: 시작을 불러줘. 내가 들어갈게.
4: 환상 속에 있어
3: 그렇지?
4: 다가설 수 없는
0: 잘해.

0: 아, 이렇게 해서 뒤에 막 뒤에가 엄청 막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1: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온라인상에 이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진짜 두 분이.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인연이 돼갖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0: 있어요. 네. 맞아요.
1: 야, 효린 씨랑 티펑스 태연 씨는 연관성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2013년 겨울에
2: 그쵸.
1: 같은 무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2: 맞아요.
0: 어?
2: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여가지고
0: 진짜.
2: 아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1: 캐롤, 와 캐롤 무대네 이거.
2: 네, 진짜 연말에. 오래됐어요.
0: 와 2013년.
1: 아 빅스도 있네. 네
2: 빅스랑 같이
3: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2: 네, 콜라보로
3: 스페셜 스테이지
2: 오라이언 포 크리스마스 그거 불렀었어요. 네.
0: 이것도 조금만 불러주면 안 돼요?
2: 아 근데 이게 너무
1: 옛날이라 13년 전이에요.
2: 13년 전이요. 그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놀랐던 게 앞에 이제 도입을 효린 씨가 해주셨는데
1: 아 그 뭐라 이렇게 이렇게 쫙 나는 거지.
2: 근데 그 쇳소리와 숨소리가 너무 비슷하게 쫙 나오는 거예요.
1: 아 왜 한국이 뭐라 이렇게 해야 아닙니까? 또 효린이
2: 너무 잘하셔가지고
1: 예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2: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0: 아 이거
1: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0: 이 말해도 애가 진짜 벌렁거리잖아.

0: 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1: 아니 분명히 여름이었는데 와. 갑자기 겨울 됐어.
0: 메리 크리스마스.
2: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장마예요.
1: 와. 겨울만에
2: 너무 잘해.
3: 겨울에도 잘 어울리고 여름에도 잘 어울리고 아. 사계절 여왕이 아주 그냥 아, 이런 효린이 한국의 뭐라야 캐럴 효린 양이 네 번째 미니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 와 이것도 LP로 또 이번에 네. 앨범을 냈어요.
1: 아, 멋있어요. 네.
3: 생애 첫 LP.
2: 네. 와. 16년 활동했는데 첫 LP에.
3: 오리지널 린이라는 앨범 제목이네요.
2: 네네네. 네, 네. 와
3: 타이틀곡이 궁금합니다.
2: 타이틀곡은 체크라는
3: 체크
2: 우리가. 체크 라면 들어도
3: 스마사 왜 뭐 체크
2: 미치겠다. 네네
3: 그런 책인 거죠.
2: 네 그런 책이고요.
3: 근데 지금 표기된 걸 보니까 책에 C하고 맨 끝에 K만 대문자로 돼 있고 나머지는 소문자예요.
2: 어 네네네.
3: 의미가 있나요?
2: 뭐 저 두 글자를 또 좀 노려보기도 했고요.
4: 와 근데 진짜 디테일하시다. 저는 그냥 오타난 줄 알았는데. 예
1: 아 아, 두 글자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3: 브랜드를 노려본 건가요?
2: 브랜드도 노려봤고요.
4: 앞으로
1: 딱이다.
3: 데빈 데빈 큰일 났다 너 그거.
4: 어쩐지 어쩐지. 앨범 표지가 그렇더라니. 노렸구만.
2: 이게 또 정말 뭐 외모 책 뭐뭐 책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약간 기억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노래에서 그 크 소리가 좀 많이 들리거든요. 책보다는 약간 책. 체크 이렇게 체크, 큰 체크, 소리가 체크, 잘 들려요. 체크, 체크. 그거를 조금 보시기에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대문자로
4: 그런 의미가 있구나.
3: 크, 진짜 디테일하다.
4: 와 디테일하다.
3: 하나하나 다 이렇게 표기되는 것까지 다 신경 쓴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효린의 미니 앨범 오리지널 린의 타이틀곡 체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이야.
1: 야, 대박이다 노래. 아니 이렇게 그냥 혈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으면 그냥 유명한 팝 가수의 네. 노래예요. 그냥
2: 외국팝의 외국팝.
1: 어 그냥
3: 라이브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1: 아, 절대음감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그런 생각 못 하고 들었어요. 그냥 아 너무 잘하고.
2: 옆에서 책이 너무 크게 따라하더라고요.
3: 그래서 책 외쳤어요.
4: 아 해주셨어요. 그래도 처음 들었어요.
1: 어 그래도 처음 들어요.
3: 네, 한국인데.
1: 센스가 있었고 저는. 비욘세 노래 같기도 하고
3: 네. 약간
2: 그때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어, 그 감성이네. 네. 딱. 네.
3: 감성 뮤직비디오나 있어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진짜 아시아 비욘세다. 아비다.
4: 예.
1: 아비.
3: 아시아 비욘세.
1: 이미 이제 지금은 발표가 된 상황이고 토요일이니까 그렇죠?
3: 그렇죠.
1: 네. 예, 수요일날 발표가 됐고 목 금, 토, 지금 난리가 났어요.
3: 아 근데 진짜
1: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 지금.
3: 장르들이 너무 다양하고 뭐 우리 한국 OST나 발라드도 진짜 언니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어,
1: 지금 전국에 지금 국민들이 돌아다니면 전부 다 착! 착! 이러고 돌아다니고 착! 이야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진짜.
3: 아 뭔가 무대로도 보고 싶다.
1: 그래 무대.
3: 네, 춤도 너무 잘 추잖아요.
1: 자 이제 효린과 함께 사랑의 컬센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컬투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나 뽑아먹고 저희가 전화를 걸어버리고요. 상대방의 의사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를 바로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어요.
2: 네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끝까지 노래를 안 들으시거나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미션 실패.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1: 예, 자 보이스 피싱. 어떤 보이스 피싱도 전화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죠?
2: 맞습니다.
1: 노래를 부르면 컬트쇼라고 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자 본격적으로 오면 사랑의 컬센터 첫 번째 주자 랄라. 예, 랄랄이 아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3: 오늘은 몽글몽글한 느낌으로다가 이상은님의 사랑할 거야.
1: 아, 아~ 너무 좋지 이 노래.
3: 이제는 이따가 해줄게요. 예.
1: 자,
2: 9838님. 저희가 지금 모두 치킨집을 운영합니다.
1: 가족이 모두?
3: 와.
2: 그래서 남자친구랑 2호점으로 출근 중이에요. 비비땡 파주 헤이리점 통일 동산점 화이팅! 민우야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사랑해.
1: 와.
3: 왜 이리 부럽지?
1: 비비땡 비비땡을 두 개나 하는구나.
3: 왜 이렇게 부럽냐?
1: 왜요?
2: 뭐가요?
1: 너도 아. 이미 남자가 애도 낳고 그랬는데
3: 사랑해.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치킨집을 모두가 운영한다는 게 부럽다고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 비비땡을. 먹고 싶을 때마다 아 하나 튀겨서 먹을까 하면 바로 튀겨서 먹을 거 아니야.
1: 근데 아, 제가 치킨 브랜드도 했었고
2: 어 맞아요
1: 100개까지 했었잖아요.
3: 오. 100개 했어요?
1: 예, 한동안 치킨을 못 먹어요.
3: 아.
1: 예, 물려갖고.
3: 그렇게 되고 싶어요.
1: 예, 왜냐면 1년을 연구했거든. 계속 연구해서 치킨만 먹었어. 삼시세끼.
2: 맞아.
1: 근데 못 먹겠더라고. 이제 막 보기만 해도 막 질리는.
3: 진짜요?
1: 예.
3: 지금도 안 드세요?
1: 지금은 이제 먹죠. 아. 그 시기가 지금 이제, 아, 이제 지분을 팔아먹고. 아.
3: 그 시기를 한번 겪어보고 싶네요. 아, 부럽다. 네, 다음 1132님. 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컬투쇼를 꾸준히 듣고 있는 쇼단원입니다.
1: Thank you.
3: KBO 막내 구단 위즈를 열렬히 응원하는 야구팬입니다. 저는 올해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이 승리할 때마다 수원종합운동장 주변을 뛰는 승리런을라는 거예요.
1: 우와.
3: 위즈가 1승을 하면 한 바퀴, 10승을 하면 10바퀴, 그리고 얼마 전 40승을 달성해서 40바퀴, 총 24km를 뛰었습니다.
1: 야, 진짜?
3: 올해만 계산하면 총 820바퀴, 497km. 그래서 공약 하나 할게요. 현재 32명인, 32명인 제 너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된다면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목동 SBS 방송국까지 약 40km를 직접 뛰어서 방청 갈게요.
1: 와.
3: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4: 위험하지 않을까요?
3: 그치?
1: 40km를 뛰어서 여기 방청 오면 땀 냄새가 엄청 날 것 같은데.
3: 아, 많이 힘들 것
2: 젖어 있겠는데요?
3: 여기 와서 쓰러지면 또 기사가 나요.
1: 예, 기사가 나고. 그리고 옆에 앉는 방청객들도 좀 불쾌할
3: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1: 예. 예.
3: 날도 또 비 오고 하니까. 그냥 응원하고 승리를 하시면 좋지.
1: 너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된다는데
3: 1000명이 돼야
1: 채널 이름도 안 얘기해 줬어요.
3: 1000명이 돼야 수익이 나거든요.
1: 그래?
3: 그 최소 기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동안에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거의 112명에서 안 느는 거예요. 저도 지인을 다 통합해서 구독해 달라고 했는데 초반에 그러면 다시 리셋이잖아요.

0: 아 리셋되는구나.
1: 아 리셋돼. 네, 그러니까
2: 1년 안에 1000명이 돼야 수익이 창출되는 딱 시작이 아, 되는 조건이 유튜브 조건, 너튜브 조건이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빨리 구독 버튼 눌러달라고 해서 1000명만 채워보자. 근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1: 그래도 지금 뭐야? 지금 130
3: 2명
1: 130만
2: 지금 194만 아. 명이잖아요.
1: 와, 200만이 다 됐어 거의.
2: 진짜.
1: 네. 부자야.
2: 아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이 간절함을 사실 알고 있어요. 아, 채널명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여기까지
1: 안 적어주셨네?
2: 여기까지 그 한 40km 뛰어온다고 하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1: 예, 예. 아,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예,
2: 다른 분께 한번 전화를 걸어보죠.
1: 어디다 할 거예요? 치킨집을 거기... 운영한대?
4: 치킨집이죠.
2: 치킨집?
4: 뭐.
2: 치킨집?
1: 아. 치킨집을 운영하는.
2: 지금 주무시지 않겠지? 오케이 그럼 치킨집 해볼게요.
1: 유! 네. 네. 9838님.
4: 어 똑같은 집안이, 브랜드를 두 개나.
1: 치킨집을 두 개나 잘 됐나 봐요. 하나 그러니까요. 해서 잘 돼가 그냥 두 개나 하시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쉽지 않거든. 치킨집 운영하는 게 진짜. 아. 주위에 사람이 싹 다 없어 사라져요.
4: 왜요?
1: 아니 거기 매여 있으니까. 아. 만나질 못하고 사람들은.
2: 그러니까 100개를 하지.
4: 그리고 늦게까지 하고.
2: 나는 사람들 안 만나고 치킨만 먹고 싶어.
5: 치킨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1: 아 이렇게 됐구나. 요즘 이렇게 이제 남겨놔야 전화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갖고 그 모르는 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안 받기 위해서.
2: 안 받기 위해서 차단당했구나 나를. 나는
1: 어쩔 수 없이 40km를 달려서
4: 야 이거
1: 여기를 온다는.
2: 아 싫어.
1: 어쩔 수 없이 너튜브 채널을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4: 아, 근데 진짜 운명이야. 이 정도 운명이야.
1: 운명이야.
2: 아, 잘 놀 것 같아.
1: 1132님.
3: 아, 바로 받을 것 같아, 왠지.
1: 바로 받을 것 같아, 또.
2: 아, 바로 받으면, 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3: 아, 받아?
2: 안 해놨네. 그거 설정 안 해놨네.
4: 아, 음악은 뭐, 오, 네, 분위기 있어요.
1: 통화 연결음이 아주 그냥. 네.
2: 여보세요?
6: 네네.
2: 네 안녕하세요 랄랄인데요 사연 보내셨잖아요 SBS 방송국까지 40km를 뛰어오신다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진짜 전화를 받았네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튜브 홍보도 해드릴게요 지금 구독자 32명인데 1000명까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40km를 뛰어온다고 해서 사실 전화 안 할라 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받았으니까 노래 불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던지 말던지 해보세요

0: 자, 과연 1132님은 날라리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과연 너튜브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성공!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컬투쇼예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문자 보냈잖아요. 7월 14일 날.
2: 엄청 떨립니다.
3: 진짜 받았네요.
2: 우리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예? 잘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좋아하는 너무, 노래.
0: 위즈, KT 위즈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2: 아, 예. 지금 팬들이 많이 없어서 홍보 네. 중입니다.
0: 아, KT 위즈를.
3: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뛰시는 거예요?
0: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러닝을 하신 거예요?
2: 작년부터

0: 뛰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풀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혼자서 스스로 연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1: 아, 그럼 대기가 필요했구나.
0: 예예. 예.
2: 그럼 이거 핑계대고 하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KT 위즈가 이길 때마다 무조건 뛰어야 돼요.
1: 어 근데 지금 녹음 날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51승이요 현재?
0: 네 그래서 지금 그제 50승 해서 50바퀴 뛰었습니다.
2: 우와 진짜요?
3: 대단하시다.
0: 유튜브에 가면 예, 어제 밤에 올렸어요.
1: 아 그 너튜브 채널에 그걸 계속 올리는 거야?
0: 네 인스타랑 올리고 있는데.
2: 오 안 쉬고 뛰시는 거예요?
0: 아 일부러 쉬어요. 힘들어서 제가 죽을까 봐.
2: 그게 무슨 말이죠?
4: 일부러 쉬어요.
1: 뭐, 아, 몇 번 제가 좀... 요즘에 어.
0: 네 맞아요. 요즘에는 그 제가 40승부터 매번 뛰지 않고 어. 40승, 45승, 50승, 5승 때마다 그 사람들 KT 팬들과 함께 네. 같이 뛰려고 하고 있어서
1: 예 다짐이 좀 흐트러지네요 지금.
2: 지금
1: 예 다짐이 네. 흐트러져요. 41바퀴를 뛰었어야지. 41바퀴, 42바퀴 뛰었어야지.
2: 오, 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이니까. 어. 너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0: 위즈 승리런 치면 될 겁니다.
3: 위즈 승리런, 승리런.
0: 네, 승리런. 네, 제가 아. 승리할 때마다 뛰기 때문에
2: 아, 위즈 승리런. 아. 와, 아예 채널 이름도 그렇게 하셨네요.
0: 어, 나옵니까?
1: 어, 나 찾았다.
3: 나왔다, 나왔다.
1: 위즈 아. 승리런.
2: 어, 구독자 33명.
0: 어, 예, 한 명 늘었습니다. 예, 예.
2: 네, 한 명 늘었어요. 어, 38명 됐어요. 지금 방청객분들이 구독을 눌러주고 있어요. 네,
3: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0: 감사합니다. 아, 진짜 1000명. 아, 예, 가야죠.
1: 예. 어, 되시면은 진짜로 만약에 오시게 돼서 1000명을 넘기고 40km를 뛰어서 네. 오시면 예, 특별히 제가 네. 그래도 땀 냄새 나는 네. 상황에서 방청할 수 없으니까 SBS 지하에 네. 샤워실이 있거든요. 샤워하게 아, 이렇게. 예, 예.
2: 진짜.
0: 어, 감사합니다.
2: 어, 구독자 43명.
3: 야,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간다.
1: 자, 그리고 여기 어, 지금 이게... 예. 가수 효린 씨도 나와 계시고 인사하세요. 효린 씨랑.
0: 효린 씨요?
1: 예.
0: 효린 씨
1: 빨리 목소리 들려줘. 아,
4: 안녕하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어떻게 말도 보신대요.
4: 저 예예. 예.
0: 홍보 받아 가지고
3: 지금 너무 흥분하셔 가지고 예?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2: 뭐라고요?
0: 아, 8월 1일 날.
4: 어, 네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0: 수업을 보십니다.
4: 네 맞아요. 저 8월 1일에 수업 네, 경기에 공연하러 갔는데
1: 아 그거
4: 진짜 저 뵐 수 있어요 어머머. 이분을
1: 아 알고 있네
0: 운명이다
2: 운명이야
4: 신기했어요. 그래서
0: 제가 그날은 직관은 못하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그날 뵐게요.
2: 항상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 노래 진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러너도 항상 네. 응원할게요. 제가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 축하드립니다.
0: 네, 김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1: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랄라는 성공. 자 4부에 넘어가서 계속 이어집니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소리 질러!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여름철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한자로 얼음 빙이 적힌 간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식 빙수를 의미하는 카키고오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즉석에서 얼음을 곱게 갈고 딸기맛, 레몬맛 등 알록달록한 시럽을 듬뿍 뿌려서 만드는 일본식 전통 빙수인데요. 시원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선명한 색상과 곱게 간 얼음의 비주얼이 매력적인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디저트죠. 토핑이 가득 올라간 우리나라 빙수와 다르게 대부분 얼음과 시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딸기, 메론, 블루 하와이 등 다양한 맛의 시럽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간 얼음과 시럽을 마음껏 리필해서 먹는 홈카페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사랑의 컨센터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 효니 씨 그 우리 랄랄 성공하는 거 봤죠? 요딴 식으로 하시면 돼요.
1: 어, 너무 잘해서 저는
2: 근데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3: 맞아.
2: 솔직히 아. 3년 동안 매일 떨리고 그랬는데 오히려 오늘 약간 꿀팁을 얻었어요. 어. 약간 조금 내려놓고 하니까 더 성공하는 거
0: 같아요. 오히려?
2: 막 그래. 간절하게 막 소리 지르면 다 끊거든요.
0: 맞아. 어. 그럴 수 있어. 네.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2: 그렇죠.
0: 근데 그게 여유 있어 이게 쉽지 않아요.
3: 다들 맞아요. 맞으면 네, 안 돼요, 안 돼요.
0: 태연 씨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기상이변이라는 비 발매곡을 콜트에서 살짝 들려줬었는데,
3: 네네.
0: 뭐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비가 왔다 안 왔다 지금 장난
3: 아니죠.
0: 그렇죠? 네. 뭐 뒷봉수 노래 중에 좀 이렇게는 뭐 장마 때라든가 약간 축축하고 축축할 때 들을만한 곡 있을까요, 좋은 거?
3: 저희 노래가 좀 신나는 노래가 많은데 그래도 좀 발라드 넘버가 있는데 저희 노래 중에 이제 난시라는 노래. 가 있거든요.
0: 난시?
3: 네.
0: 우리가 아는 그 난시.
3: 네, 난시.
2: 우리 엄마 난시 있는데.
0: 근시, 원시, 난시.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이 흐릿해져가지고 이제 그녀가 잘 안 보인다.
0: 어...
3: 약간 이런 뉘앙스의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2: 조금만 불러줘요.
3: 감성이. 그대

0: 그런 감성 쩐다.
1: 아 너무 좋다.
2: 예, 예. 이올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시입니다. 안시.
1: 난시.
3: 노래 잘하죠.
1: 네. 가수예요.
3: 가수예요.
2: 가수입니다.
1: 맨날 말이 오빠 가수죠.
3: 가수요.
1: 진짜 가수요.
3: 애기 아빠예요 지금.
1: 뒤통수.
3: 우리 서호가 이제 몇 개월 됐죠?
2: 서호가 이제 70일 됐습니다.
3: 아마 71,
2: 75일.
1: 75일. 곧 100일이네요.
2: 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00일의 기적이 정말 있는 거죠?
1: 그럼요.
2: 예, 아직은
3: 동잠의 기적이 있어. 동잠의 기적.
2: 기적 전이어가지고
3: 아직 동잠 안 자죠?
2: 아직 안 자고 너무 좀 힘든 상태인데 빨리 그 100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 예. 예, 계속 살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일어나기.
3: 지금 기적이 차고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1: 아, 제발.
3: 이거 효린 씨 그 곽범이 나오는 너튜브에 나갔다 왔네. 영업 중.
4: 네, 얼마 전에 출연했었어요.
3: 네, 범이가 컬투스 패밀리잖아요.
1: 네. 썸네일이... 너무 많이 좋아한 거 아니에요, 곽범 오빠가?
4: 썸네일 멋지죠.
3: 안귀 낀 썸남.
4: 네.
3: 누구 얘기인 거예요? 효린 씨 얘기인 거예요?
4: 아니요, 이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썸 타고 있을 때 이제 썸녀든 썸남이든 썸을 타고 있는 기간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계속해서 리액션을 많이 하는 사람.
2: 영화관에서.
4: 네. 이제
3: 방귀를 끼는.
4: 놀라...

0: 가서 방귀를 끼고 욕을 한 사람.
1: 아 자기가 끼러 가.
2: 이거 이제 속담에도 있잖아. 방귀 낀 놈이 성낸다.
0: 그래서 누가 더 별로냐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었어가지고 타이틀이
2: 저렇게 나왔어요. 뭘로 선택했어요?
0: 저는 방귀

0: 편안하고 잔잔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1: 본인이랑 반대되는 사람이니까?
2: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1: 원래 그런 거에 끌려요. 자기가 반대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성향이 끌리거든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네. 이렇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막 같이 떠드는 거 좋아하면 계속 같이 떠들면 피곤할 수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1: 달란 씨도 지금 그 우리 남편이 완전 정반대 분이잖아요.
0: 완전 정반대죠. 네. 완전 거의 AI 수준으로 말이 없고 이제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랑 결혼했죠. 저랑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은 저는 피골이 상접해서 지금 여기 못 있을 거예요.
1: 태연 씨는 어때요? 지우 씨가?
3: 근데 저희는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 아직 더 살아봐.
3: 그러면 서로 맞춰주는 게 생기겠죠?
1: 알고 보니까 이게 서로가 맞춰주고 있었던 거고 원래는 다른 사람인 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인연이라.
3: 저는 볼 때마다 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할 얘기를 왜 와이프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라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경험을 한 게 처음이어서. 왜 저 얘기가 저 입에서 나오는 거지?
0: 그거는 똑같아서가 내가 아니지.
3: 내가 할 얘긴데.
2: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이건
3: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2: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
3: 그런 거겠죠?
0: 그런가?
1: 배려를 하니까 너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2: 아니면 먼저 할 것 같으니까 먼저.
3: 그렇죠. 아, 그래
0: 먼저. 그 말 할 것 같으니까.
3: 아, 그럴 수도 있겠다.
0: 너무 잘 알아서. 아,
2: 계산했어.
1: 자, 사랑의 콜센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티파스 김태현! 오늘 뭐 녹음하고 있는 이 날짜에 살짝 비가 오고 요 며칠 계속 비가 오고 있어 딱 잘 어울리는 노래를 골랐네요.
3: 네, 헤이즈님의 비도 오고 그래서
0: 좋아요.
4: 비도 네.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1: 자, 후보 문자를 우리 효린부터 읽어볼까요?
2: 네. 3044님. 평소에는 입맛이 없다가 여름만 되면 이상하게 입맛이 싹 도는데요. 입에도 안 되던 면 요리도 여름이면 밀면에 냉면에 면이란 면은 다 먹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냉면에 꽂혀서 거의 한 달 내내 점심에 냉면만 먹었고요. 올해 여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네요.
1: 하나 고추분이 계속 먹는 사람도 있어요.
0: 맞아요.
3: 똑같은 거.
1: 자, 다음 문자.
0: 5368님. 유치원생 7살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회사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면도를 안 했더니 턱수염이 까칠까칠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날 아들이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모기한테 물려왔는데 팔이랑 다리가 너무 가렵다면서 제 턱수염에 팔다리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시원하다. 진짜 좋다. 나 다리도 긁어줘.
1: 턱으로 막 긁어줘.
0: 아!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날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자고 있는데 제 턱 쪽에 묵직한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들 엉덩이가 딱! 아빠 엉덩이가 너무 가려워.
1: 귀여워. 수염이 아주 그냥 굵은 수염이 나는 아빠들은 그러면 완전 시원하지.
3: 완전 시원하지. 따끔하지.
2: 맞아, 아빠 수염.
3: 어디다 해볼까요? 수염이 많으신.
1: 한 분이 냉면을 원하고 계시지만 다수가 수염을 원하고 계시죠.
3: 일단 수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유치원생 7살 아들을 키우시는 아빠.
2: 이 노래 들으면서
1: 지금 냉면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아까 그분.
3: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디펑스 김태현인데요. 그 수염이 좀 이렇게 날카롭게 자라셔가지고 아드님이 7살은 아드님이 계신데 목에 물릴 때마다 와가지고 여기 긁어줘 하는데 요번엔 엉덩이가 물려가지고 약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 거거든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선물 드리니까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노래는 비도 오고 그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끊으시면 안 돼요. 권상민 씨 끊으면 안 됩니다.
3: 끊지 마세요.
1: 노래를 즐겨요.
2: 말을 어떻게 잘 하죠? 전 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1: 아하, 5368님은 끝까지 이 노래를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서우 아빠 전화 받아주세요.
0: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오,
1: 성공! 이야, 좀 어떻게 그래도 컬투쇼인지 아셨어요?
2: 아, 예, 예. 제가 그 목소리 듣고
1: 네.
2: 원래 지방 살면은 그 서울에서 전화 오면 잘 안 받거든요.
1: 그러니까 지방 사는데 이상한 전화인 줄 알고 그죠?
2: 어, 그래서 이게 돌리려고 그랬는데 핸드폰에 스팸 메시지라고 스팸 전화라고 이렇게 안 뜨더라고요.
3: 아, 그렇지, 그렇지.
2: 어, 그래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1: 약간 전라도 느낌이 있어요.
2: 아, 제가요?
1: 예.
2: 아, 예, 토백입니다.
0: 토백이.
1: 그 전라도 어딘데요?
2: 아, 저 지금 곡성 살고 있어요.
1: 아, 전남 곡성.
4: 곡성.
2: 예, 예. 영화 그 곡성에 나왔던 곡성.
4: 영화 아, 곡성에 나왔던 곡성.
1: 그 곡성.
2: 아, 예, 예.
1: 아들이 엄청 그렇게 귀엽네. 아빠 턱에다 대고 그걸 그냥 긁어버려요?
2: 아니, 그게 그 목이 물려가지고.
4: 아.
2: 예, 제가 좀 이제 휴가여가지고 좀 이렇게 면도를 좀 안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예.
2: 이제 팔 물려가지고 팔을 이렇게 긁으니까 너무 시원하다고. 근데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얼굴에서 들이대면서
1: 바지를 내리고
4: 바지를 내리고 면도를 못하고 있는데
1: 그러다가 방구 한번 끼면 진짜 신나겠구만.
2: 아, 깜짝 놀랐습니다.
1: 와,
4: 수염을 뽑아갖고 접으러.
2: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1: 우리 그 아들이 계속 거기서 그 아빠 턱에다 대고 긁으려니까 면도를 못하겠네요.
2: 아, 말해가지고 이제 아빠 면도한다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면도했습니다.
3: 아, 허락 바꿔야 되는구나.
2: 우리, 예, 예.
1: 우리 아들 이름은 뭐예요?
2: 제 아들 문주원입니다.
1: 우리 주원이. 이게 토요일 날 거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2: 네네.
1: 우리 주원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근데 토요일 날 같이 방송 들으면 되잖아요.
2: 예. 어, 주원아, 아빠가 주원이 많이 사랑하고 주원이뿐만 아니고 우리 둘째 은성이도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1: 와이프는요?
2: 어, 태은아 사랑해.
3: 제일 중요한 분을.
4: 와이프를 마지막에 얘기하고.
3: 아무튼 뭐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4: 축하드려요.
2: 네, 고맙습니다.
1: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태연도 성공. 자, 이제 스페셜 게스트 한 사람만 성공하면 오늘 올 성공이 되겠습니다. 아, 새 음원을 가지고 돌아온 오리지널 린 앨범을 들고 온 체크의 주인공 효리. 아니, 엄청난 곡을 준비했네.
3: 와,
1: 야, 이거 시원시원한
3: 노래. 네.
5: 아, 역시 시원한 노래를 준비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1: 아,
5: 역시 아시아의 비 올 때. 비가 오길래 예. 약간 좀 비와 어울리는 좀 노래로 바꿔 볼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시원한 노래를.
1: 아니, 저는 이 노래를 이분 그 본인 말고 불러 본 걸 들어본 사람 적이 없어요.
4: 네? 진짜요?
1: 예.
4: 저는... 아, 워낙 힘드니까 사실. 어,
1: 그치.
4: 부르고 싶어도
1: 다른 가수가 이걸 불러 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4: 어?
1: 네, 진짜로.
4: 아, 그래요?
1: 예, 예, 예.
4: 그럼 술 먹고 노래방에서나 부르지 쉽지 않아요. 이게 도전하는
1: 근데
4: 게.
1: 근데 이거를 효린의 목소리로 듣는다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3: 아, 약간 기대가 됩니다.
5: 오시니까 같이 부르고 즐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 우와.
4: 어떤 곡이죠?
5: 서문탁 선배님 3위인 곡.
4: 와. 마백송에게 도화노래야 화려라. 어, 나도 정말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 정말 못 부르는 곡이에요.
3: 아, 힘들어요. 노래 자체가 시작부터 막 그냥
4: 완벽성에
3: 높여버리니까
4: 고한원에.
1: 자, 후보 문자를 태연부터 읽어볼까요?
3: 네, 9633님 저희 아파트 청소를 해주시는 여사님께서 지난 겨울 내내 점심시간마다 걷기에 매진하시더니 살이 엄청 빠지셨어요.
1: 아, 여사님이.
3: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저도 자극받아서 슬로우 조깅과 맨손 체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사님이 운동에 소홀해지신 건지 다시 뱃살이 돌아오셨더라고요.
1: 아니, 여사님 배를 왜 이렇게 쳐다봐?
3: 왜 이렇게 관심이
4: 아니,
3: 많아?
4: 여사님
3: 관심
4: 거야.
3: 너무 많은데?
1: 자극을 받았더니 이제 관리 눈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3: 네.
1: 어, 여사님.
5: 눈바디.
3: 그걸 보고 나는 안돼 다짐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운동합니다. 여유 없는 세상에서.

0: 살고 싶네요. 아,
1: 저도요.
2: 7월 16일 날 보내셨고요. 호흡처럼 저도요가 나오네요.
1: 저도요, 나도요.
0: 많이 빠졌어요.
1: 아, 여유 없는 세상에 정말 살고 싶어요. 네, 다음 5509님 주말에 조카가 놀러 왔어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게 실컷 놀아줬거든요.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한 말이 이모가 제일 좋아. 그리고 귀여워. 본인 엄마 아빠가 돌아와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애한테 뭐라고 한 거야? 혼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조카가 하는 말, 엄마 너무 아파 밥 먹다가 옆에 물렀어. 잠깐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주말입니다. 점심에 고기도 구워줬는데 조카야 고기가 부족했니?
2: 아, 이모가 제일 좋은데 뭐.
3: 좋은 이모다.
2: 열심히 먹다 보면 한 번씩 애들이 혀 깨물고 옆에 그 입안 깨물고 막 그래요. 살다 보면 아픈 게 있는 건 이제 느껴야지. 아. 그래서 살살 씹어 먹게 돼요. 그러면.
1: 현장의 과정. 예. 하는 게 쉽지 않아.
2: 자,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3: 네, 2226님.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근 중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 심심하다는 거예요. 카페라테 마시는데 맛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굳으면서 하는 말, 오줌 마려. 주변에 차를 세워서 화장실을 가라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대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아. 카페라테를 원샷하고 거기에 라지 사이즈라며 벨트를 풀고 바지를 먼저 내린 다음에 빈 컵에 하는 거야. 아하. 그리고 원샷한 것까지는 확인했거든요. 근데 남친이 아하. 하는 말, 벨트가 바지 벨트가 안 풀려. 그렇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잘 해결했겠지.
2: 그는 잘 해결했겠지.
1: 갑자기 남친에서 그가 됐네요. 많이 멀어진 게 보여요.
3: 멀어졌어요.
1: 많이 멀어졌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못 들었단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이제 두절된 거죠.
0: 지금 7월 11일 날 11일 날 문자가 온 건데
2: 얼마 전인데 남자친구한테 헤어진 건 아니겠죠?
0: 열흘이 됐거든요. 예.
1: 그는 잘 해결.
2: 궁금하긴 합니다.
0: 어떻게 됐을까?
2: 근데 뭐 어떻게 됐을까요?
3: 아, 어디로 할까요?
2: 아, 저는
3: 라떼로 라떼. 할까요?
1: 라떼 라떼 라떼 그치. 라떼 라떼.
3: 아, 이제 또 지금의 상황이 또 궁금하니까.
1: 궁금하니까.
3: 여쭤볼 겸. 네, 그럼 라떼로.
2: 저는 효린이라는 걸 먼저 밝혀야 돼. 가수 효린이라고. 자, 자, 갑니다. 전화 받아. 전화 받아.
4: 네, 여보세요?
3: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저 효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자친구분께서 길에서 소변이 마려우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카페라테를 원샷하고 그 일을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저는 일단
0: 노래
3: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0: 선물 드려요.
2: 차 안에서 그래갖고 가수 효린이에요. 효린. 여러분 끌으면 안 돼. 끌으면 안 돼요. 선물 드립니다. 음악 빨리. 음악.
1: 끝까지 들어야 돼요. Let's go!

0: 마시오는 와. 야, 이것도 효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1: 시원하다, 시원해.
2: 시원해.
0: 아, 우리처럼. 야, 너무 시원한 이 노래는 2226님도 끝까지 들었을까요? 예, 중간에 끊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3: 여보세요?
4: 네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컬투쇼예요.
4: 깜짝 놀랐어요.
0: 아, 깜짝 놀랐죠. 본인이 문자를 보냈잖아요.
4: 네, 근데 전화가 올 줄 몰랐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아, 그렇죠.
0: 저희도 전화할 줄 몰랐어요.
2: 맞아요. 랜덤이거든요.
0: 근데 그러나 지금 가수 효리 씨가 노래를 라이브로 진짜 불러준 거예요.
4: 너무 시원했어요.
1: 너무 좋았어요.
3: 너무 시끄럽진 않았죠?
4: 네, 네, 엄청.
3: 그래서 엄청. 혹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0: 그는 어떻게 됐나요?
1: 그래.
4: 그는 그 차에서 무사히 내려가지고 이제 근무 중이었는데 네. 앞에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회사 원증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었대요.
2: 거기서 무너졌나요?
4: 근데 앞에 직장 상사분이 있어서 좀 조심했어야 됐는데 그냥 너무 마려워서 건물에 문 두들겨가지고 네.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무사히 해결을 했습니다.
0: 아, 처리는 했어. 아우, 다행이네.
1: 다행이다.
0: 아유, 아. 우리가 바란 결과는 아닌데요.
1: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저희는.
2: 아니, 그렇게 항상 달려가서 희망을 받는데 막히면 무너지거든요.
1: 무너지죠, 그렇죠.
0: 무너졌어야 되는데. 아유.
2: 다행이네요.
0: 그럼 남자친구랑은 지금 잘 만나고 계신 거죠?
4: 네, 잘 만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 남친한테 한마디 할까요? 이게 토요일 날 방송 나가는 건데. 뭐라고 서로 뭐 애칭이 있어요? 애칭?
4: 애칭이요?
0: 예. 네. 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4: 그냥 평소에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0: 자기야라고 하세요.
2: 자기야라고 하세요. 다음에 나가서 싸라고. 아,
4: 다음에는 꼭 원샷 먼저 하지 말고 배틀을 먼저 풀어.
2: 아, 순서를 좀 바꿔서.
1: 아, 네. 그치, 그게 맞지.
0: 그래요. 자, 효린 씨가 선물 드립니다.
3: 네, 2266님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축하드려요.
4: 네, 감사합니다.
0: 축하해요. 토요일 날 방송 들으세요.
4: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효린까지 성공입니다. 예.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쇼리 씨랑.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리셋!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사랑의 콜센터 우리 스페셜 게스트 새 앨범을 들고

0: 돌아온 효린 씨랑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사랑만장했지 오늘?
1: 네, 사랑의 콜센터는 처음이었는데 네. 자주 불러주세요.
2: 네. 재밌어요.
3: 네, 쫄깃쫄깃하죠. 네,
1: 쫄깃쫄깃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이제 신곡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의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0: 그렇죠. 랄랄도 있으니까 또 네, 워낙에 친분이 있으니까
3: 예. 방청객 분들도 많으니까 에너지가 좀 다르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에너지를 얻고 가거든요. 맞아요. 진짜
0: 활동 시기가 아니어도 불러도 됩니까?
1: 네.
0: 그래요?
1: 네, 그때는 이제 좀 편안하게 네,
0: 얼굴 편안하게
1: 옷도 조금 편안하게
0: 원래 쉬우니까. 그러고 왔잖아 그래.
1: 네, 원래 그러고 왔는데 오늘 조금 신경 썼는데 어색하네요 저도
3: 아, 너무 예뻐요
0: 네. 와 효린 씨 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리지널 린 그리고 체크란 노래부터 해서
1: 네,
0: 그리고 일곱 개 또 다른 노래들이 있으니까 효린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LP 있으신 분들은 더 좋겠네요
1: 네
0: 네, LP로 LP 플레이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딱 직접 들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효린 씨 감사하고요
1: 제가 감사합니다
0: 예, 랄라 수고했고요
3: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태연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여기 와이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니네도 수고했다 나도 수고했어 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삼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삼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삼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로 나오는 유명한 배우죠. 안소니 홉킨스. 다들 기억나시죠? 안소니 홉킨스 배우가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다고 합니다. 60년간 작곡한 음악을 모아서 Life is Dream이라는 클래식 앨범을 발표한다고 해요. 놀라운 건 안소니 홉킨스 배우의 나이죠. 올해 88세. 60년간 연주와 작곡을 했다고는 하지만 평생 배우로 살아온 분이 80후반 이 나이에 작곡 앨범을 내는 건 결코 보통 일은 아니죠. 안소니 호킨스는 앨범 제목처럼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꿈과 같다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하는데, 꿈처럼 흘러가는 인생, 우리 모두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뭔가 도전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0: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은 태연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안소니 호킨스 배우가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뭔가 이분의 작품에서 클래식이 흘러나왔을 때 아,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 이 클래식이 참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양들의 침묵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아,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그 사이코패스의 이야기죠. 네, 사이코패스의 이야기고 어, 양들의 침묵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 순간 오프닝을 읽으면서 어, 굉장히 섬뜩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안소니 호킨스 배우가 88세에 이렇게 본인이 60년간 이렇게 만든 노래들을 앨범을 낸다고 하니까 진짜 꾸준하게 했다가 이제야 세상에 나온 것도 일단 대단하고 먼저 이분의 그 60년이 넘는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땡큐죠. 우리는 여러분 88세에 무슨 도전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영상으로 일본 푸딩 가게 할아버지 영상을 봤는데 뭔가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약간 그런 디저트 가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푸딩이랑 그리고 갑자기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그 계란으로 만드는 빵 뭐죠? 계란 이렇게 머랭 쳐가지고 그대로 찐 빵 뭐였지? 수플레. 아, 수플레 전문점 해보고 싶기도 하고 수플레 전문점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커피랑 수플레만 이렇게 딱 팔고 나머지는 안 팔고 제가 좋아하는 수트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손님들하고 짹짹짹 하면서 느낌은 약간 위스키바 같은 느낌으로 해서 수플레 이렇게 아메리카노랑 망할라나? 망할 수도 있겠다. 아니야. 입소문이 또 날 수도 있어요. 아, 수플레 가게 이거 괜찮은데 지금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기 88세 혹시나 이 가게를 내게 된다면은 여러분 꼭 한번 와서 제 실력 좀 보고 가십시오. 수플레 얼마나 잘 만드는지.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가공.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신나는 토요일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긴거뭐 스피드로 출첵이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출첵 출발

박수경님. 쌍디 바나나 과자 가루 털어먹다가 얼굴로 쏟았어요. 끼끼끼. 피부에 양보해 시보. 눈에 안 들어간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눈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다고요. 이은경님, 5주차 임산부도 입장합니다. 다음 주에 처음으로 아기집 보러 간다요. 우리 조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튼튼히 빔싸드립니다. 갑니다. 조카야, 튼튼하게 태어나서 보자. 튼튼히.

0: 겁니다. 아, 이거 뭐 편의점 최고의 클래식 조합이죠. 사발면 하나에 삼각김밥 두 개 진행시켜.
1: 다음 곡입니다. 샵 자.

기자님 토요일에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디자이너님들 화이팅요. 야 디자이너 이 옷에 관련된 분들도 이게 노동량이 상당하더라고요. 지은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쁜 옷 만들어주세요. 제가 살게요.

3385님 택배기사인데 아내와 아이들이 일 도와준다고 지원해서 일찍 마치고 들어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유, 얘 또 온 가족이 그냥 우리 아버지 걱정돼가지고. 3385님 기왕 일찍 끝난 거 오늘은 맛있는 거 외식 한번 하십시오. 알았지?

0: 감독 이선희. 냉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 두 공기 진행시켜.
1: 아, 이 냉이향.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두 공기, 세 공기 가버리죠.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영 턱스 클럽 아시나요? 1211님 고구마 쪘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이어트 안녕. 자 1211님 구운 고구마만 아니면 됩니다. 찐 고구마는 아주 괜찮다는 사실 다이어트에 네, 방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연은 화장 공들여서 했는데 잘 먹었네요. 남편아, 오늘 인생샷 건지러 출발하자꾸나. 네, 남편분 옆에 듣고 계시면은 저기 예 마님하고 빨리 에마 타고 출동하십시오. 알았디?

김정수님, 유재선님, 그리고 조장현님도 하셨네요. 이효수님, 허나영님까지 출최. 부인육군님, 엄마랑 딸이랑 경주로 드라이브 갑니다. 맛있는 순두부 먹고 오려고요. 아, 그렇군요. 경주가 또 순두부가 또 맛있는 게 있나 보네. 이유 빨리 우리 빵댕이들 조사 진행시켜. 0058님, Let's Fundy Time. 주말에도 나는 열심히 달릴 거야. 자, 뭘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말에도 일하시는 것 같죠? 0058님, 주말에 일하니까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버세요. 알았지?

자, 이렇게 서중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서중원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2NE1의 론리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저는 2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Chicken.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브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브레노.
11: 황제 파워 2부가 시작! 태어났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5918님, 황디, 시원한 콩국에 꽈배기랑 단팥도넛 잘라서 넣어 먹어보셨어요? 우리 딸이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 해줬는데 달콤해서 이거 맛있다 라고. 암요, 진작에 해봤죠. 이거 심지어 그 콩국수를 먹고 꽈배기를 시켜가지고 이거 찍어 먹으라고 주는 데도 있고요. 네, 그 단팥을 도넛을 찍어 먹는 것도 네 해봤죠. 진작에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으로 파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은 꽈배기 콩국수 이렇게 두 단으로만 조합을 하셔도 그 집이 바로 나와버린다. 서울 근교에 있으니깨니 오늘 또 마침 토요일이고 가서 드시고, 오늘 열었나 모르겠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드셔보셔라. 저는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한국스러워보기 때문에 이런 데 투어를 싹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5918님 맛있게 드세요. 이하나 이하나님, 친구가 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말리고 앉았는데 주식 얘기를 하는 순간 옆에서 조신하게 계시던 여자분이 입이 움찔움찔 하시더니 결국 저희랑 밥까지 시켜서 같이 먹고 수다 떨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이런 괴로움, 눌려있던 이런 스트레스들 여기서 다 풀 수 있어요. 네일샵, 미용실. 남자들에게 최고의 정신과는 어디지? 우리는 어디지? 아, 저희도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샵에 가니까 하면 선생님이랑 수다 떠는 그게 왜 이렇게 재밌죠? 거기 남자 선생님도 그렇고 여자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다 수다 떨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친구가 하나 생기고 저기 뭐 혹시 또 주식 얘기하다가 또 서로 종목 추천 같은 거는 저기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아셨죠? 네, 멱살잡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 옛날 테레비 속의 재미난 코너들을 만나보는 옛날 테레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서호대 야.

0: 스마트폰이 없어도 미국 주식이 없어도 해외여행 안 가도 마냥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엄마 아빠도 꼬맹이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옛날 테레비 비싸고
1: 멋진 자 예전 텔레비전 명코너 명대사 유행어들을 만나보는 시간 옛날 텔레비 오늘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구닥다리 옛날 텔레비전을 틀어볼 겁니다.

0: 옵니다. 옛날 TV 속 화면을 재밌게 보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텔레비전이 꺼져버릴 거예요. 화면이 뚝 끊기기 직전 마지막에 잘린 명대사 또는 유행어가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옛날 텔레비전을 한번 틀어볼까요? 자, 보자 보자. 심심한데 텔레비전이나 한번 틀어볼까? 옛날 텔레비전이라서 수신이 안 좋네요.
1: 당신 부셔버릴 거야.
0: 잠깐만, 이거 KBS 개콘이잖아. 개그 콘서트. 이야, 재밌겠다.
2: 저에겐 세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릴 보고 F4라 부르더군요.
0: 얘들아! 나와봐!
3: 안녕! 난 발렌시아라고 해. 이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페리. 페리 유학파 출신이야. 주댐, 봉주, 디디디갱슝, 던데보이 던데보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난 하루에 일곱 끼 먹는다.
4: 안녕.
0: 뭐야? 아 뭐야? 아이, 저 따라야 되는데 한테 재밌는 모습이. 아이. 네, 오늘은 2004. 아,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아, 제일 좋아하는 코너. 개코너에서 제일 좋아하는 형들의 코너예요. 오늘은 2004년 꽃미남 드라마를 개그로 완벽하게 비틀었던 개그 콘서트의 추억의 코너 꽃미남 F4를 패러디한 내 남자가 한꺼폼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정말 이 코너 그 육각형 이 밸런스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이 양반들밖에 못하고요. 순수 피지컬로만. 사실 아이디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나 하루에 일곱 개 먹는다. 이게 사실 지금 하면 크게 웃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양반이 형돈이 형님이 하면은 정말 웃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네 이분이 문제인데 아 이 예술이죠. 어? 고개 삐딱하게 꺾어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난 네 특히 오지현 씨가 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건네던 짧지만 강렬한 자기 속의 한마디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시그니처 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대단한 형들이에요. 아, 순수 피지컬로 승부하던 그 시대. 이 유행어를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스 A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네, I am 땡땡.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옛날 텔레비전 고쳐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현 씨의 자기소개 대사예요. 노래는 정종철, 박휘순, 오지연의 너도 짝이 생길 거야 듣고 올게요.

0: 자, 옛날 테레비 코너하고 있고요. KBS 개그 콘서트에서 짧은 한마디로 전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의 자기소개 한마디를 문제로 내드렸는데 정답 공개합니다. 그 부분 영상을 바로 만나볼게요. 큐!
1: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이 멤버 중 유일하게 인터넷 얼짱 출신이야.
2: 진짜 얼마나
1: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각도는 이 각도, 이 각도, 마지막으로 아래서 위로. 내 안에 너희들 있다.
0: 자, 그렇습니다. 오지현 씨의 느끼한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자기소개로 전 국민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에 대해서 정답은 바로 난 민이라고 해 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본이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이 멤버 중에 유일하게 인터넷 얼짱 출신이야 내가 자신 있는 각도는 이 각도 이 각도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위로 내 안에 너희들 있다 전혀 웃긴 게 없잖아요 전혀 이 대사가 뭐가 웃깁니까 여러분 안 웃긴데 사람들이 지금 자지러졌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코너에는 평범한 꽃미남은 없습니다 유학파 출신이라는 부담스러운 설정의 정형돈 씨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재벌남이지만 어딘가 거북한 매력을 가진 정종철 씨 헤헤헤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네, 혼자 정상인 포지션으로 은근히 잘생겨 보였던 김시덕 씨까지 각자 이 갱렬한 캐릭터를 뽐냈는데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오지연 씨의 민 캐릭터 난 민이라고 해 원래 엔딩 주인공은 정종철 씨였지만 예상 밖으로 이 민 캐릭터의 인기가 아주 폭발을 하면서 엔딩 자리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웃을 때 와 환하게 웃는 정말 환하게 웃죠 환하게 웃는 우리 오지연 씨의 그 미소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이 나래님 정형돈 씨가 개콘을 떠난 이유가 오지연, 정종철 두 사람을 보고 아 여긴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싶어서였다는 썰이 있었죠.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지금 F4에 형돈이 형이 있는 줄 지금 방금 다시 생각났어요. 처음에 기억이 안 났어요. 종철이 형이랑 지연이 형만 지금 정종철 씨랑 오지연 씨만 생각이 났고 정형돈 씨가 와 있다는 걸 아 맞다 들어서 알았어요. 맞아 형돈 형도 있었어. 7284님 망사 입은 옷

오지원 씨 등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초딩이었던 나에게는 너무나 갱렬한 충격이었다. 네. 3284님, 이 민이라는 이름이 영화 비트 정우성 캐릭터에서 나온 거라죠. 진짜요? 한쪽은 청춘 영화, 한쪽은 재난 영화. 아, 난 민이라고 해. 뭔가 목소리 톤이 그 아련한 첫사랑 오빠 같은 느낌. 난 민이라고 해. 이게 사실 박보검 씨 그리고 정혜인 씨 이런 분이 그 옛날 목소리로 써니 시대 때 그 목소리 했다면 아주 멋진 그 다방 DJ 느낌이겠죠. 멋진 DJ 오빠. 아, 오지연 씨 확 나오면서 장르가 살짝 바뀌긴 하죠. 자, 난 민이라고 해.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의 전당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말 좋아하는 가발까지 한쪽 눈을 싹 가리잖아요. 오지연 씨가. 난 민이라고 해. 난. 아, 지금 잠깐만. 최성곤 씨의 비주얼이잖아요. 거의 오지연 씨가.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둘 다 캐릭터가 정말 매력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한쪽 눈을 가렸다. 그래서 저도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닌가. 바로 이겁니다. 역시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자, 다음에 또 옛날 테레비가 어떤 재미난 코너를 가져올지 벌써 기대되고요.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2부 끝곡은 황희영님의 신청곡 이찬혁 멸종사랑위기. 어? 멸종위기사랑 아닌가요? 아 오히려 제가 자랑스럽네요. 이 오타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됐다. 멸종위기사랑 듣고 올게요.

0: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여보세요.
1: 황디, 전주 송천동에서 삼남매와 복숭아를 키우고 있는 복숭아 팡댕이 인사드려요. 저는 엄마랑 같이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복숭아 수확철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과수원에 가서 잘 익은 복숭아를 수확하는데요. 복숭아는 익은 걸 제때 따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려서 비가 오는 날에도 폭염주의보에도 수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확을 하고 나면 복숭아를 선별해 종이 상자에 담아서 시장에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끝이냐고요? 설마요. 수확, 선별, 출하 뒤엔 다시 상자를 접어야 해요. 매일 이렇게 12시간 넘게 일하다 보니 손목과 손가락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네요. 내 손목과 손가락아, 이제 2주 정도면 수확 끝이거든? 그때까지만 잘 버텨주렴. 황디, 고생하는 우리 엄마와 저에게 관절 튼튼 빔 한번 쏴주세요. 신청곡은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복숭아 방댕이님의 신청곡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듣고 오셨습니다. 복숭아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야, 이 진짜 단순한 이 노동 작업이 굉장히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고 특히나 숙였다가 폈다가 들었다가 놨다 손목을 접었다 폈다 이게 진짜 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많이 가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관절아 좀 버텨달라고 우리 복숭아 빵댕이님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강철 관절빔을 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과 함께 받으십시오. 강철 관절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서울로 도착을 하는 거였다니. 네, 덕분에 복숭아를 여름에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신바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전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렛츠 고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래요. 가수 이름, 장르, 언제 발표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제목만 몰라 알 수가 없어. 가수 이름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노래 제목은 소개를 하지 않는 코너 제목은 몰라 시작합니다. 노래 제목은 여러분들의 목,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두 곡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선곡표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노래 제목이 또 나가고 있어요. 홈페이지 선곡표 찬스 이용하셔서 정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샤크라와 명카드라이브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를 연달아 들었습니다. 정답은 끝! 냉면이었습니다. 샤크라의 끝. 명카드라버의 냉면. 냉면만큼 여름에 딱 들어맞는 메뉴 있을까요? 아, 하나 이 대양마. 엊그저께 먹은 저기 뭐야? 묵밥. 요즘에 그 아주 매콤한 음식을 시키면은 서비스로 이제 뭐 냉면이 나온다거나 옛날에 막국수가 나온다거나 그랬는데 요즘엔 묵밥을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먹어봤더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맛이 너무나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냉면 매니아들, 냉면 마니아들은 여러분 겨울에 냉면을 먹는 거라고 하네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름에 냉면집 앞에 줄을 서는데 거기 막 먹은 다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다? 끝은 냉면이다. 술을 먹고 나서도 끝은 냉면이다. 여름의 끝도 냉면. 오늘 하루의 식사도 냉면이면 어떨까 해서 끝과 냉면을 연달아 골라봤습니다. 자, 냉면 끝으로 보내면 오답입니다. 끝 냉면이라고 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오렌지 캐러멜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은 몰라 하고 있고요.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정답은 마법소녀 아브라카다브라였습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두 곡 듣고 왔고요. 일상에서 참 마법을 부리고 싶은 순간 언제입니까 여러분? 퇴근길, 차 막힐 때. 네, 그래서 맨날 황제 파워로 뚫어뻥빔, 뻥뚫어빔 뭐 이런 거 쏴달라고, 너무 막힌다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마법을 부려서 탈출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마법. 이거 정말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마법. 이게 좋습니다. 이게 최고야.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마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마법. 이게 짱입니다. 얼마나 좋아. 짝사랑의 그 행복도 먹을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마법소녀가 되어서 마법의 주문 아브라카다브라를 조용히 외쳐보면 좋겠죠. 자,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 잘 지어주신 분들 중에,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 네,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내 이름 있나 없나 확인해보시고 연결하면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킵해놨다가 재밌게 문자로 문제로 맹글어볼게요. 네, 그럼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혼자 없어예. 제주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바로 돌하르방이죠. 그런데 돌하르방이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옹중석이나 복수머리처럼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1971년 문화재 명칭으로 돌하르방이 채택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거라고 해요. 지금의 돌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는 제주방언 하르방 앞에 돌을 붙인 이름이라 친근한 느낌이 들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 돌하르방. 오랜 세월 제주를 지켜온 만큼 이름에도 정겨움이 담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황재성의 황제파워.
1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10: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25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창 밖에서 매미가 오니까 같이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데요. 아유, 기다렸네요. 네, 그 뭐 싸움이 될 걸 싸우셔야지 벌레랑 싸우고. 네, 사연 받았습니다. 212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20살 꽃다운 나이에 여군 입대한다고 당시 듣던 라디오에 사연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이 제 군생활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군복을 입고 그 사이 내 아이도 낳아 키우며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제 자신에게 참 잘 버텼다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이기영 원사님, 30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빵디, 제 군생활 30주년 같이 축하해주세요. 네, 오늘은 군생활 30주년을 보내신 2125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군생활을 30년을 하신 여군을 처음 봅니다. 남자 그 군인분들은 많이 봤는데, 와, 엄청나네요. 웬만 30년을 버텼다는 거, 군인이 아니어도 굉장한 일인데, 심지어

힘들다는 군대에서 30년을 지금 버티신 거면은 이기영 원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 더 지금 군 생활이 좀 남으셨지만 와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여기 우리나라에서 두 발 뻗고 자,

0: 노래도
1: 이소라의 제발, 네 제발 건강하시기를, 무사히 전역하는 날까지 무사히 다치는 일 없이 전역하시기를. 아 지금 뭐 후임들도 난리 났겠는데요. 30주년 이거 파티 계속할 거 아닙니까? 너무 축하드린다고. 네, 2125님께 이소라의 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때까지 제발 건강하세요.
0: 충성.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World.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열고 싶은 꿈의 디저트 가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이 디저트,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는 계란 머랭을 쳐서 만들어야 되고요. 쑥땡땡, 그리고 식감이 아주 퐁신퐁신 구름 같은 이 카스테라인데 조금 더 퐁신퐁신한 이 식감을 가진 디저트, 쑥땡땡입니다. 여기까지.

늦었지만 열렬한 성장판 팀

0: 어때요? 전주부터 소름 돋아버리죠? 빅뱅 거짓말이야.
1: 여보세요?
0: 아, 제목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빅뱅 거짓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열고 싶은 꿈의 디저트 가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이 디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계란 머랭을 쳐서 만들어야 되고요. 퐁신퐁신 구름 같은 식감, 수땡땡이라고 불리우죠. 네, 수땡땡 여기까지.

소파에 누워있어요. 한디도 누워요. 네, 전형적인 미국 비만 어린이 패턴이죠. 현지님 잘했어요. 자, 오늘 점해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해주는 왠지 국물이 따뜻한 국물이 있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해주는 베트남 쌀국수로 치!

0: 딸기라고요?
1: 얼마 전에 대전을 내려갔더니 대왕 딸기 찹쌀떡 안에 딸기가 3개에서 4개까지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대전은 대체 어떤 동네죠? 거기는 정말 빵의 성지인가요? 대전

0: 음악을 담아도 마음 편해요.
1: 네, 여기서 후기 부리는 거 저도 해봤는데요. 네, 제법 맛있더라고요. 지수님 콩그레츄레이션. 살아갈 수 없어 너만을 기다리며 멈출 수 없어 너 찾아 헤매이며. Oh girl, no I can't live without you. Everything I see, it reminds me of you. My heart is so cold. 1833님 친동생

조건부 3만 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디. 여기까지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열고 싶은 꿈의 디저트 가게, 이 디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플레였습니다. 수플레는 너무 맛있다. 이 위에 아카시아 꿀을 뿌려가지고 먹어도 맛있고, 생크림 먼저 먹어도 참 맛있다. 과일이랑 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수플레 먹고 싶다. 카스테라처럼 목 맥힐 일도 없다. 쫄깃쫄깃하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포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을 거고요. 올 여름은 날씨가 정말 변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이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냉방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행 하십시오. 우린 또 내일 만나자고요. 끝곡은 정원주님의 신청곡 길구봉구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준비했어요. 이거 들으면서 저도 주말 보내러 집으로 갈게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초복에 끓여두고 남은 삼계탕 아직 냉동실에 그대로 있는데 벌써 중복입니다. 애매하죠. 새로 끓이기엔 남은 게 아깝고요. 그렇다고 그냥 얼린 거 녹여 먹자니 왠지 서운하고요. 거기다 또 말복도 남았잖아요. 뭐랄까 첫째와 막내 사이에 낀 둘째 같은 느낌? 여기저기 치이고 밀리고. 사실 셋 중에 제일 지치기 쉬운 날인데 말이죠. 남은 국물에 닭죽이라도 새로 끓여 먹읍시다. 중복 섭섭하지 않게요.

롤러코스터 참 잘했어요. 박선우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0775님이 맏며느리로 41년차 중복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친정엄마, 동생들, 이웃까지 챙기느라 기가 다 빠졌습니다. 인증샷이 왔는데 여러분, 삼 뭐 당연히 있고요. 전복에 얼마나 양이 많은지 한 솥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럴 때 거기에 또 닭죽에 닭죽도 한 냄비. 야, 정말 대단하시다. 이 정도 양이 돼야만 시어머니, 친정엄마, 동생. 야, 우리 피디님하고 저하고는 이거 1년 동안 먹어도 못 먹을 양입니다. 야, 정말 한 솥을 인증샷으로 보내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선물 갈 거예요. 3253님.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은커녕 점심도 못 먹고 이래요. 가게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출근하려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겨우 오픈했어요. 아이고 참, 이분 치킨 선물해 드릴까요? 아, 근데 대신에 저 매장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 알죠? 지난번에 매장 한번 쫙 불러드려가지고 선물 드렸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잘 찾아 드실 거라 믿고, 예, 중복 잘 보내시라고, 예, 선물 갑니다. 중복 마지막 한 끼 남았거든요. 예, 여러분 저녁 든든하게 보양식으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읽어드린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사연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0: 는 함께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박보람 해화동. 해화동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 문자를 보는데 백승숙님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읽고 서현 언니 목소리 들으며 둘레길 걷고 있어요. 휴직 중이라 불안하긴 하지만 언제 또 이렇게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까 싶기도 합니다. 문득 30년 전 아빠랑 종이지도 펼쳐보며 경북 상주 놀러갔던 기억이 나네요. 중간중간 계곡이 보이면 쉬어가기도 하며 즐거웠는데 행복했던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이런 문자 읽어드리면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예, 해화동의 추억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조금 그 당시 불편했지만 낭만이 넘쳤던 그런 여름날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추억하시라고 백승숙님의 문자를 읽어드렸고 휴식 기간 충전하기에 정말 좋은 기간이라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충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백승숙님께 선물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

미안 드라이브였습니다. 아이들의 미안 드라이브. 3284님, 병원에 입원한 아내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매일 잠깐의 데이트만 할 수 있는데 얼른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힘드네요. 라는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부인 앞에선 또 티도 못 내고 근데 보호자가 지치죠. 많이 힘들죠. 얼른 예, 부인 건강 회복하길 바라고요. 3284님, 잘 드시고 예, 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김현우 사랑한다는 흔한 말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주간 베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17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0: 은행 업무를 보고 막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1: 저기 처자, 아이고 저 내 뒤로 누가 자꾸 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미안하지만 택시 타는 것까지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나? 아휴, 택시가 또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원.
0: 둘러보니 정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딱 봐도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어슬렁거리긴 하더라고요.
2: 그럼 할머니, 우리 은행으로 들어가요. 안에 보안요원도 있으니까 거기가 훨씬 안전할 거예요.
0: 그렇게 처음 보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은행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좀 전에 업무 보고 나가시지 않았나요? 번호표 다시 뽑으셔야 하는데 안 뽑으셨죠? 보안요원이었습니다.
2: 그게 실은... 아니, 여기 할머니께서 누가 자꾸 쫓아온다 하셔서요. 할머니가 놀라신 것 같아서 잠깐 몸 좀 피하고 있었어요.
0: 네? 아, 어느 쪽이죠? 제가 나가볼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밖으로 달려나가던 사람. 뒷모습을 보는데 유독 그 어깨가 참 넓더라고요.
3: 일단 저이 근처엔 안 보이긴 한데요. 그래도 모르니까 저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들 계실까요?
2: 없어. 나는 혼자 살아.
3: 아, 그럼 저희가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2: 네네, 그래요. 걱정 마시고 할머니, 택시 탈 때까지 저희랑 같이 계세요.
0: 그렇게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2: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실은 금을 팔러 나왔는데 그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영 무서웠지 뭐야. 아가씨, 경찰 양반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거 뭐 별건 아닌데 내 마음이니까 받아두어.
0: 할머니가 꺼내신 건 순금 쌍가락지.
2: 아니에요. 어머, 이러지 마세요.
3: 예, 할머님, 어차피 이거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2: 아니야. 이래야지 내 마음이 좋아. 자, 이거 하나는 저 아가씨 갖고, 요거 하나는 경찰 양반 갖고.
0: 그렇게 막무가내로 반지를 손에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택시에 오른 할머니. 덩그러니 남은 우리는 어색한 목례를 나누며 헤어졌고요.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들여다보는데 그 보안요원의 넓은 어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참 후 문득 생각이 나서 은행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회사 아래층 식당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차에 경찰에 난리도 아니었고요. 우리는 회사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다행히 불신은 잡혔고 현장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조사를 하는데
3: 맞죠? 금반지?
0: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보안요원이 정식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3: 와, 금반지 씨, 엄청 기다렸어요.
2: 저를요? 기다려요? 왜요?
3: 아, 그때 그 할머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2: 아, 할머니가. 그치, 이 사람이 날 기다릴 리가 없지. 아, 예. 근데 경찰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안 보이셨구나.
3: 예, 그때는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잠깐 아르바이트 한 거였습니다. 실은 경찰 되고서도 그 은행 몇 번 갔었는데요.

0: 진행을 왔다는 건가?
1: 우리 반지로 연결된 사이잖아요. 그때 그 반지 갖고 있나요?
0: 갖고 있다마다요. 이 반지 볼 때마다 얼마나 생각이 났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니.
1: 그렇게 그 반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커플링이 되었고요. 이 모든 게 8년 전 우리 부부의 러브스토리랍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아직도 신기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어디서 나타나 우리를 엮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화재 현장에 어떻게 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연. 그 사이 오른 금값만큼이나 우리 사랑도 오래오래 깊어갑니다.

지금 쌍가락질 주셨다고? 그럼 그게 지금 얼마야? 많은 분들이 문자창에 올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7008님, 저도 착한 일 할 준비 됐습니다. 뭐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순금과 인연을 내려줄 삼신할매 어디 안 계신가요? 사연 주인공이랑 남편,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뭘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그 할머니를 도와드린 건데, 야, 이렇게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언젠가는 돌고 돌아 다 이게 또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시현님, 야, 쌍가락지 받으시고 이분은 또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인 소파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멜로망스, 우리의 이야기.

거미 바비킴이 함께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어드렸습니다. 지난주 러브캠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7월 14일 화요일에 읽어드린 정시연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통 이제 사연 읽어드리면 달달한 그 러브스토리에 관심이 참 많은데 여러분이 이 사연에는 순금 쌍가락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0: 정도면 충분해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날 애니 돼줘
1: 초어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11: 우리 사랑했던 말은 아직 그대로인데
12: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해 두피 가려움

0: 90%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Lean My Destiny 박수현의 러브게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 3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차트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않길 바싸.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서울에서 왔습니다
4: 경남서 왔어요
3: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5: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 오.
6: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Everybody get up
7: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추억의 가요 탑10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의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요 2000년 그리고 2020년에 사랑받았던 음악을 소개합니다. 먼저 200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00년 7월 마지막 주 7위 곡입니다. 자우림 매직 카페 라이드 자우림 3집이고요. 자우림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김윤아 씨가 샤워를 하던 중에 즉석해서 작곡을 한 곡이라고 하고요. 페스티벌에 딱 맞는 곡이기도 하죠. 노래방에서도 이 곡 부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우림 매직 카페 라이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0년입니다. 2020년 7월 마지막 주 7위 곡은 오마이걸 돌핀이 7위입니다. 오마이걸 7집 미니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빠져드는 마음을 물고래가 헤엄칠 때 생기는 그 물보라에 비유한 곡입니다. 살짝 설렜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차트 인이 되었던 곡이에요. 오마이걸 돌핀 이어집니다.

불불알을 일으켜. 이어서 6위 소개해 볼게요. 먼저 2000년 7월 마지막 주 6위 곡. 쿨의 5집 앨범 수록곡입니다. 맥주와 땅콩, 해성남녀에 이어서 후속곡으로 활동을 했고요. 3속곡은 All For You였습니다. 이 노래가 유독 귀에 익은 이유는 그 당시 인기 시트콤이었던 넌스톱 시리즈의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돼서 그렇고요. 뉴 넌스톱부터 넌스톱5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맥주와 땅콩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다시 20년 후로 넘어가 볼게요. 2020년입니다. 6위 곡

웹툰 취향저격 그녀의 OST로 발매된 곡입니다. 산들 쥐기를 빌려가 6위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이민혁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로맨스 웹툰의 그 설레는 분위기를 산들 씨가 너무 잘 살려냅니다. 쥐기를 빌려

이번에는 5위로 갑니다. 2000년이에요. 2000년 7월 마지막 주 5위는 영원한 촥. 예, 잘 못하겠네요. 촥. 오빠, 예, 이현우 씨 목소리입니다. 요즘 너는. 이현우 씨 하면 꿈으로 대표되는 댄스 가수 이미지도 있지만 발라드도 좋은 곡이 너무 많죠. 헤어진 다음날도 그렇고 지금 흐르고 있는 요즘 너는 명곡입니다.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20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0년 5위 곡 공개합니다. 이하이 홀로가 5위입니다. 외로웠던 시간을 견뎌낸 이하이 씨 본인과 또 지금 그런 시간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고요. 이하이 씨가 전 소속사 AOMG에 들어간 후에 처음 발매한 앨범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는데 큰 사랑받고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 R&B 트랙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홀로 이어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갑니다. 2000년 7월 마지막 주 4위는 윤상 Back to the Real Life. 윤상 씨 정규 3집이고요.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윤상다움을 보여주는 앨범이라는 평도 있고요. 가사 내용은 TV 속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 현실 세상으로 나오라 이런 내용입니다. Back to the Real Life 이어집니다.

0: 톡톡만 한가득이잖아.
1: 웃다 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들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집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곤 하는데요. 깨끗해질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면 조금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덥고 습한 여름일수록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코요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여름 바다에 가 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0년 그리고 2020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가요. 앞에서 시트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2000년 당시 최고의 시트콤 이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순풍 산부인과. 요즘도 너튜브에서 맨날 이거 틀어놓고 보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넷플릭 땡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순풍 산부인과 관련 퀴즈 나가요. 다음에 극중 인물 중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오지명, 2번 박미달, 3번 김의찬.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억의 바유 바나나 우유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번에는 2020년 7월 마지막 주 4위 곡 공개합니다. 선미 보랏빛밤. 선미표 시티팝이 뭔지 완벽하게 보여준 곡입니다. 뜨거운 여름 해가 기울어 갈 때쯤에 그 온도와 습도, 그 보랏빛 하늘이 주는 설렘을 담아냈으니까요. 느껴보세요. 선미.

다시 시간을 돌려서 2000년으로 넘어갑니다. 2000년 7월 마지막 주 3위 곡입니다. 에즈원 사랑 플러스입니다. 에즈원 데뷔 앨범 수록곡이에요. 데뷔 앨범에서만 히트곡이 3개가 나왔습니다. 너만은 모르길, 데이 바이 데이, 그리고 이 곡 사랑 플러스까지 감미롭고 처연한 R&B 발라드였던 이전 노래와는 다르게 분위기 확 바꿔서 밝고 귀여운 에즈원의 매력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사랑 플러스 이어집니다. 어떡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2020년으로 갑니다. 2020년 3위 곡 만나볼게요. 지코와 B씨가 함께한 Summer Hate입니다. 이 폭염에 찌든 사람의 그 불쾌한 하루를 재치있게 풀어낸 곡인데요. 후렴구 직전에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지코씨가 곡 작업할 때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B씨가 떠올라가지고 바로 연락을 했답니다. 피처링 B, 지코, Summer Hate.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2위로 넘어갑니다. 먼저 2000년 7월 마지막 주 2위 곡은 전주만 들어도 딱 알죠. 이 곡은 4집 DJ와 춤을 이후에 3년 만에 발표한 5집 타이틀 Run to You입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만든 이 앨범으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DJ DOC Run to You.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2위 곡 만나볼게요. Yeah.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가 2위입니다. 예능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결성된 그룹 싹쓰리의 데뷔곡입니다. 이상순 씨가 작곡, 이효리 씨가 작사에 참여한 다시 여기 바닷가 이어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TOP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 7월 마지막 주 1위 곡은 당시 컨트리 꽁꽁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온갖 예능을 다 섭렵하고 노래도 큰 사랑을 받습니다. 컨트리 꽁꽁 오가니 2000년 7월 마지막 주 1위 곡 더 들어볼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방터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0년 그리고 2020년 크로스차트 이어드렸는데요.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2000년 최고의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극중 인물 가운데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은 오지명, 박미달, 김의찬 중에 정답은 3번 김의찬. 오지명 할아버지, 미달이 손녀예요. 의찬이는 미달이의 친구입니다. 그 삼총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미달이랑 의찬이랑 정배. 자, 추억의 바이유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2020년 7월 마지막 주 1위 곡은 화사씨가 대중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화사 마리아 마리아, 네, 마리아를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솔방울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이런 주말에 휴식을 취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바로 도파민이요.

나도 모르게 자극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짜릿한 쇼폼이나 영상을 찾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도파민은 뇌를 못 쉬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한 곳인데도 말이죠. 오늘 영스 가족들은 어땠나요? 도파민은 충분히 즐겼다면 지금부턴 영스와 함께 안정적 재미를 추구해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나연의 팝이었습니다. 도파민 너무 중요한 요소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채우는 도파민이 있어요. 그게 매운 소스. 매일 매운 소스와 함께 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영상들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드라마도 요새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와서 드라마 보는 김부장! 이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아니 모든 캐릭터분들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막 그 웃긴 연기들도 너무 잘하시는데 진지한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 분들도 다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시청률이 괜히 높은 게 아닙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예. 네. 그래서 드라마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너튜브로 나머지 뭐 재밌는 영상이나 그리고 토크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새 너튜브로 좀 많이 봐요.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나? 내가 요새 잘 살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토크쇼들을 좀 틀어놓고 다른 할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저의 도파민. 네. 박민정님, 애기 재우고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요즘 애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갓난 애기일 때는 잠을 거의 진짜 계속 자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너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아기 키우시는 분들의 너튜브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애기들이 또 책 같은 거 공부하기에도 계속 읽어주고 단어나 말 같은 걸 계속 들려주고 뭐 기역, 니은, 뭐 알파벳부터 영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자음 모음 같은 것도 계속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이거는 바나나, 바나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챙겨 먹지? 이게 바나나야, 바나나. 이러면서 알려주시면 말도 조금 더 빨리 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라고 육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 ERCR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뜨거운 여름과 어울리는 뜨거운 노래들 보내주시면 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4: 오딸.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9: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번호.

웬디의 영시티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별점 1점이요. 가게 손님이 없어서 한 주 내내 시간이 안 가는 기분이었네요. 반려견과 함께 펜션으로 올라갔다 왔어요. 별점 5점 만점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일과 별점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완서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임주현님, 이번 주 내내 야식을 먹었어요.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배달시키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가게 되고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무서워요. 별점 1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 라디오 끝나고 가면은 항상 밥을 챙겨 먹거든요. 그 전에 잘 못 챙겨 먹는 것도 있지만 뭔가 말을 많이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서 뭐 좀 출출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배달시키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가게 되고 라고 하셨는데 배가 고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집에 조금 건강한 음식들을 조금 사두시는 게 어떤지 요새 잘 나오잖아요. 뭐 야채 같은 거. 그러니까 가끔은 뭐 라면 먹고 배달시키는 것도 배달 음식도 잘 나옵니다, 요새. 예. 그래서 그런 걸 드시거나 아니면 좀 그게 돈이 많이 나가나 싶으면 아예 배달로 야채를 좀 사놓으시고 저는 가끔 식단을 해야 될 때는 닭가슴살 같은 거를 그 잘라져 있는 닭가슴살 있죠. 아니면 큰 것들 사놓고 그거를 돌리고

좀 잘게 삼겹살 크기 정도로 좀 잘라요. 그 다음에 쌈에 싸먹어요. 매운 소스에. 매운 소스가 소용은 없지만 그래도 나트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이어트가 나중에 확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쌈에 삼겹살 싸듯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야채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손이 조금 가지만. 3519님 원효초 20원입니다. 별점 4점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숙제가 많았지만 즐거운 일도 많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숙제가 많은 건 항상 스트레스 받고 싫죠. 하지만 즐거운 일도 많았다는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일도 없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일들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즐거운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별점을 매겨서 보내주세요.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1452님, 이번에 선물로 과일 세트가 들어왔는데 다 너무 맛있어서 남편이랑 애들까지 너무 잘 먹었어요. 전에 사 먹은 과일과는 차원이 다른 당도더라고요. 별점은 만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당도 높으면 과일은 계속 들어갑니다. 예, 끊이질 않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과일을 또 많이 먹으면 또 당이 확 올라서 좋진 않잖아요. 예, 그냥 적당히 맛있게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천우님, 카페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랑 어색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자격증을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공통점을 하나 찾은 뒤로는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별점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이렇게 공통점을 하나 찾아서 대화하면은 끊이질 않고 더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친해지고 싶으셨다고 하시는데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는 Ed Sheeran의 Thinking Out Loud 듣고 올게요.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Ed Sheeran의 Thinking Out Loud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최윤님, 별점 4점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아빠가 매일 데리러 와주셨어요. 원래 잠이 많으신데 저 때문에 못 주무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너무 감사드린다. 네, 그것도 매일 데리러 와주셨잖아요. 이게 다 우리 채윤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잠이 많으신데 못 주무시고. 네, 그만큼 우리 채윤님이 해야 할 일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거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2118님 남편이 운영하던 사진관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서 정리했는데 저도 남편도 많이 아쉽네요. 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뭐 별점은 남편에게 만점 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아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래 또 운영하시던 곳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네 새로운 지역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뭔가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이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편분, 아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지역에서 더더욱 새롭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 있었던 일에 별점을 매겨서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 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0: 이때 산소 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복날에 보양 음식을 먹는 걸 복다림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삼계탕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삼계탕에 꼭 넣는 게 인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부터 인삼을 귀한 식재료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인삼을 심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15세기 의학서를 보면 인삼이라 쓰고 한글로는 심이라 적었는데요.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치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인삼이 기운을 붙어두고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인삼의 사포닌은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삼계탕이 복다림 음식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별점 5점, 일이 몰려서 바쁘게 보냈다면 별점 2점, 이런 식으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 별점을 매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9251님, 별점 2점이요. 교환학생 마치고 돌아와서 계절학기 들으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유럽 생활이 너무 그립네요. 사진첩 보면 유럽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가 가득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유럽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교환학생으로 가시긴 했지만 그만큼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학업이 아닌 놀러 여행으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662님, 이번 주는 야근이 많아서 0점이요. 다음 주에 만점을 희망하며 퇴근하고 치킨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야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음 주는 아니면 이번 주만큼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다 한마음 한뜻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안점이 되셨으면 좋겠고 야근이 없길 바라봅니다. 네. 정혜윤님, 온 가족이 다 냉방병으로 기침 콧물 나서 집콕 중입니다. 완디도 냉방병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에 담요도 가지고 있고요. 핫팩도 쌓아놓고 있거든요. 추위를 워낙 잘 타서 특히 선풍기 바람은 괜찮은데 이 에어컨 바람을 제가 못 이겨내요. 너무 춥고 뼈가 시린 느낌이어가지고 냉방병 빨리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들의 한 주 일상은 어땠는지 남겨주세요. 엠믹스의 Heavy Serenade.

엠믹스 헤비 세레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임신한 완소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8052님, 이제 둘째 출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둘째라도 너무 무서워요. 다음 주에 아기가 나올 것만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 너튜브를 많이 본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첫째는 첫째여서 어렵고 둘째는 또 둘째라서 또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니 아이와 산모 모두 다 건강한 그런 출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양지인님 와우 여섯째 임신 중이고 혼자 나가서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곧 출산 예정이라 조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와 여섯째? 와 우리 지인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또 여섯 명의 아이들을 육아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키워야 하고 대단하신데 그래도 이제 좀 노하우가 좀 많이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화이팅!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한 줄 리뷰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Ludacris featuring Justin Bieber의 Baby.

on. Ludacris featuring Justin Bieber의 Baby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5122님, 두 딸은 야식으로 외할아버지 표 닭발을 먹고 있어요. 수영하는 손녀 살 빠질까봐 뭐든 만들어주는 친정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와 외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집과 집 놀러 가면은 배 안 고파 이러고, 배 안 고파 근데 그래도 계속 음식이나 뭐 먹을 거를 내어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통해야지만 얼굴 보기 좋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조금 살쪘나 하면 그때 진짜 심각한 거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한마음 한뜻 같습니다. 네. 또 1336님, 이번 주엔 휴무일이 있어서 늦잠도 자고 경주로 가족여행도 다녀왔어요. 별거 아닌데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별점 만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듣기만 해도 되게 힐링되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휴무일에 늦잠에 가족여행에, 저도 되게 행복한 그런 문자인데, 시간만 되신다면 이런 시간들 자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또 1415님, 오랜만에 주말 농장 다녀왔어요. 이것 보세요. 수확행. 이번 주에 수확한 행복입니다. 너무 뿌듯해요. 라면서 사진을 또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방울토마토 있는 것 같고요. 바질 있는 것 같고, 청양고추인지 제 생각에 풋고추 같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청양고추는 원래 좀 작은데 풋고추 정도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지? 상추는 아니고 약간 그런 풀 종류입니다. 얼갈이. 약간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되게 다양하게 심으셨나 봐요. 이렇게 나도 이런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야채 걱정 없이, 뭐 매일매일 수확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내가 애정을 쏟고 땀을 흘려가지고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거에 너무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

0: 세상을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1: 5달.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웬디의 영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 4분은 완소들과 함께 만드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0: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함께할게요. 다음 주까지 2월 7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듣는 핫한 노래. 듣기만 해도 열기가 느껴지는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3, 4부엔 라인업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명희님, 선미의 열이 올라요 신청합니다. 폭염으로 밤낮으로 뜨거운데 여기 하나 더, 저 갱년기예요. 열도 오르고 성질도 오르고 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시기를 또 겪으시고 아직도 겪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랬던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열은 아직도 계속 덥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영양제 같은 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영양제 같은 건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열이 오르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열이 올라요.

선미의 열이 올라요 듣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황성훈님 활활 추천합니다. 누나가 이분들 팬이어서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 투표 부탁하고 제가 TV 보려고 하면 음악방송 할 시간이라고 리모컨 가져가고 매일 싸우고 둘이 열받아서 활활 타오르던 시기가 생각나네요. 부모님이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하셨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진짜 투표 힘이 정말 크죠. 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요새도 많긴 하지만 예전에 뭐 정말 핫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 투표가 장난이 아니었죠.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부탁하고 고마워서 막 기프티콘까지 막 선물을 한다던가 뭐 그랬었는데 음악방송 할 시간이라고 리모컨 가져가고 다 이해가 갑니다. 네. 또 칠링님 에너제틱 듣고 싶어요. 전 여름에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시기가 한 번쯤은 오는데요.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안에 에너지를 불태웁니다. 노래 제목부터 에너제틱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네, 저도 이런 무기력한 시기가 한 번쯤은 와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려나? 예. 네. 아, 이게 너무 열심히 달려온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한 번쯤은 오더라고요. 그럴 때 다들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저는 매번 때에 따라 달라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어떤 때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게 다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줬고 어떤 때는 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해야지만 또 나아지는 때가 있고 하더라고요. 우리 만서분들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황성훈님과 칠링님이 추천한 노래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오디션 프로그램 Produce 101 시즌2를 통해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 에너제틱을 시작으로 Beautiful, 부메랑, 봄바람 등 다양한 곡을 발매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올해 7년 만에 재결합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방영하며 화제가 됐죠. 지금부터 이 그룹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골라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그룹의 이름을 땡땡원입니다.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황성훈님과 칠링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활활 그리고 에너제틱.

이어서 에너지틱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 퀴즈 주인공은요, 101이었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3761님,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싶네요. 2월 7월이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이 노래부터 생각났어요. 열대야엔 밤에 나가도 너무 덥잖아요. 가끔 집 앞 한강에 나가서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저만의 최애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고 또 잔나비분의 그 최정원 씨의 보컬 톤이 개인적으로 뭔가 더운 여름, 가을 이때 들으면 되게 좋은 느낌이라고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 집 앞 한강에 나가서 집 앞이 또 한강이시구나. 아, 너무 좋겠다. 네. 그럼 저희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열리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은 ERTR 페스티벌로 함께하고요. 4부에 이어질 라인업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넬의 Ocean of Light 듣고 올게요.

12시엔 뭐 할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영 뜰러 쫄라. 지금 당장

0: 쫄라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비가 내린 다음 날이면 젖은 신발이나 가방 안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실제로 신문지는 습기와 냄새를 함께 잡는데 아주 효과적인 재료입니다. 신문지의 주 원료인 목재섬유는 표면이 거칠고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보기보다 넓은 면적을 가졌는데요. 이 다공성 구조 덕분에 주변의 수분을 아주 빠르게 끌어당기죠. 또 신문 잉크 속의 탄소 성분은 수치나 활성탄처럼 냄새 분자를 흡착해줘서 탈취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눅눅해진 신발이나 가방 속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형태 변형도 막아주면서 남아있는 습기까지 깔끔히 흡수합니다. 오랜 시간 전해진 만큼 유용하고 간편한 생활 속 지혜인 거죠.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 시티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를 함께합니다. 추천해주신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JS님, 아이브의 뱅뱅이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 딸이랑 노래방에 갔습니다. 딸이 이 노래를 신청해서 부르는데 저는 가사도 모르면서 모니터에 나오는 춤을 땀 뻘뻘 흘리며 따라췄습니다. 다행히 딸도 아빠의 노력을 알았는지 박수 쳐주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아빠시다. 근데 요새는 그 노래방 가면은 이 노래에 맞춘 그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다른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신곡은 요새 뮤직비디오가 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이브의 춤을 췄다니. 아버님 대단합니다. 네. 따님분도 재밌어 하시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뱅뱅.

아이브의 뱅뱅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호호호님, 마지막처럼 듣고 싶어요. 더운 여름에도 운동을 멈출 순 없잖아요. 얼마 전부터 필라테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연이 마지막일 것처럼 숫자를 세는데 영원히 그 카운트가 끝나지 않아요. 저는 버티느라 기절 직전이고요. 그래도 땀 쫙 빼고 끝내면 개운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카운트가 시간은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아니라 그 하루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 거 되게 빨리 가는, 운동할 때는 선생님께서 카운트를 해주시면은 뭐 1, 2, 3, 4, 5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나갈 때쯤 뭐 9회 반 뭐 이렇게 가시니까 쌤! 이렇게 호흡을 못하겠어요. 호흡을. 아, 힘듭니다. 필라테스. 네. 새로미님 뛰어 추천할게요. 아무리 더워도 땀이 비오듯 쏟아져도 뛰고 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마법이 일어나요. 더울 땐 뛰어야 합니다. 아우, 전 반대입니다. 아, 어떻게 더울 때 뛰어요? 전 더울 때 뛰시는 분들 대단해요. 추울 때 뛰고 더울 때 뛰고 그냥 있을 때도 뛰시는 분들,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합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새로미님 대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호호호님과 새로미님이 신청한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4인조 걸그룹으로 불장난, 뚜루뚜루, 휘파람, Kill This Love 등등 세계적인 무대에도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그룹의 멤버인 지수씨가 영세 놀러와 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답을 눈치챈 완소들은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호호호님과 새로미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지막처럼 그리고 뛰어.

마지막처럼에 이어서 띄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 퀴즈 정답은요 블랙핑크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8081님,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추천해요. 몇 년 전 여름에 친구들과 야외 체육대회를 하면서 응원곡으로 무한 반복하며 춤췄던 곡입니다.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씨였는데 멜로디가 너무 신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몸을 던졌네요. 끝나고 다 같이 얼음물 마시며 느꼈던 개운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이 노래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뭔가 아주 나이스 하면서 노래가, 그러니까 춤을 추기엔 힘들지만 이런 파트들이 올 때마다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런 곡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춤을 춰도,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할 때 춤을 출 때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올게요.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3: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엉망 발표.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영시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열치열 페스티벌이 이어지니까요. 더운 여름을 이겨낼 뜨거운 노래를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시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클래식화의 Come to m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8: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거제, 경주, 수원, 고양까지 리센누 지역 홍보대사 그랜드 슬램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리센느 데자뷰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거제, 경주, 수원, 고양까지 리센느 지역 홍보대사 그랜드슬램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배텐에 나온 리센느 원희 씨가 개인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채널 소개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영상 속 한마디 거제 야호가 뜨면서 온 세상이 리센느가 됐습니다. 원희 씨는 거제시가 시골이 아니라면서 거제 라이팅을 해왔었는데 그 거제 야호 한마디가 뜨면서 거제시 홍보대사가 됐고요. 리센느가. 또 리브 씨의 고향 수원시, 신라공주 제나 씨의 고향 경주시, 그리고 메이 씨의 고향 고양시까지 리센느의 한국인 멤버 전원의 출생지 지자체 홍보대사를 리센느가 모두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역 홍보대사 그랜드슬램이 된 거죠. 베테는 이런 리센느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동안 자주 불렀었는데

0: 잘 되니까 너무 좋고 또 중소도로의 흥행 신화를 쓰고 있는 리스앤드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듀스 1077 하는 날이고요. 많이들 기다렸던 초대 손님. 몇 달 사이에 초대형 스타가 돼서 베텐의 금이 환영한 걸그룹. 장안의 화제, 리센니의 꿀 케미 조합. 리트와 매트, 리브 씨와 메이 씨가 옵니다. 공식 활동을 마치고 편한 마음으로 놀러온 두 멤버와의 만남을 기대해 주시고요. 리센니 리브 메이 씨의 우당탕탕 초대석. 풀버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녹음 전 과정 풀 영상은 라이브 방송 후에 베텐의 파트너 채널 땡튜브 콧빨간 배춘기 난 아메리카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놓친 분들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초대 손님, 요즘 전국 어딜 가나 이분들 얘기뿐이고요. 유행어 따라하기 바쁩니다. 무대, 예능, 행사, 콘텐츠 다양한 방법으로 팀의 향기를 여기저기 뿌

0: 끌고 다니는 결국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떨렸어. 초대형 아이돌이 돼서 돌아온 리센네 공식 개그 듀오 리트와 매트 리브씨 메이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야 반갑습니다. 아 금이 환영 그죠?
1: 와.
0: 아 예. 각자 인사도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리센네 리브
2: 메이입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리브 씨는 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1: 네,
0: 작년
1: 맞아요.
0: 1월에 리센네가 베테랑에 첫 출연할 때 오시고 진짜 오랜만에 오셨고
1: 네.
0: 메이 씨는 벌써 네 번째니까 그죠? 뭐 왕래를 아주 자주 하셨는데 지난 4월에 오셨어요. 그때 원희 씨랑 메이 씨가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땡튜브 만들었다고 홍보하셨는데
1: 맞아요.
0: 그 채널이 지금 구독자 150만이 되고
1: 와 대박.
0: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월드컵 중계 때문에 멕시코에 가 있었는데
1: 네.
0: 멕시코까지도 소식이
1: 오 진짜
0: 장난 아니더라고요.
1: 거짓말. 예.
0: 아니 진짜 지인들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멕시코에 있다 그랬더니 아니 베텐의 리센느가 그렇게 과거에 많이 나왔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1: 진짜요?
0: 언제 또 나오냐고 월드컵 얘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베텐에 와주신다고 하니까 신형우님이 리센느 의리보소. 어드벤처 부산 롯데님, 케미가 터지는 리트와 매트가 베테 논다. 그리고 리버스 드데로님도 리센네가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다니. 14기 공채 배성재 아나운서는 극진히 대접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예. 처음에 저의 프로필을 쫙 외우고 오셔가지고.
1: 맞아요.
0: 배성재 피그님은 베텐 스케줄 잡힌 거 보고 메인은 이번에도 울었나요?
2: 이게 네 번째 나오는데 네. 아직도 질문에 있네요.
1: 변했다 변했다.
2: 아니요.
0: 아 그렇죠.
2: 행복해서 또. 네.
0: 행복해서.
2: 네.
0: 예예. 그 프리티걸로 더쇼 1위를 차지했는데 데뷔 후에 첫 음악 방송 1위였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진짜 대박이야.
0: 그때 1위하고 큰절을 했습니다. 예. 네. 그거 맞추고 간 건지 아니면 즉석에서 한 건지.
1: 즉석에서.
0: 즉석에서. 네. 이야. 리브 씨의 앵콜 중 음이탈은 혹시 그것도 즉석에서.
1: 이건 누가 봐도 즉석이지 않나요? 혹시?
2: 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거 맞추고 갔다가
0: 맞추고 간 거죠?
2: 이거 밑에서 계속 예! 예! 계속
0: 아,
2: 이렇게 맞추고 간 거예요.
1: 저 사실대로 말할게요. 연습했어요.
0: 아 약간 삑을?
1: 네.
0: 그거 사실 고수들만 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0: 연습한 거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1: No no no no
2: 아, 진짜 잘한다.
0: 역시 언제 눌러도 나오는구나.
2: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저희가 펑펑 울어가지고 생각보다 막 울 거를 예상은 했는데 사실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근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펑펑 울어서 목이 엄청 잠기긴 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2024년에 나왔던 러브 어택이 역주행을 하면서 음원 차트 1위까지 했습니다.
1: 야, 와.
0: 이게 데뷔 835일 만에 이룬 음원 차트 1위고요.
1: 대박이다.
0: 야, 그 1위 했을 때 소감도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2: 와 근데 이게 사실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저는 사실 그 어플이 약간 버그라고 해야 될까요?
0: 버그.
2: 네 버그가 난 줄 알았어요.
0: 아니야?
2: 네 오류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새로 고침을 해도 1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러버어택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1위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야,
1: 감사합니다.
0: 러브 버그라고 하신 분 있고.
1: 좋다.
0: 자 그리고 섭외 러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쉴 틈이 없다고 들었는데 나와달라는 곳도 정말 많고 두 분이 근데 꼭 한번 출연하고 싶은 콘텐츠나 방송이 있었다면?
1: 저는 일단 런닝맨.
0: 런닝맨.
1: 네. 저는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런닝맨에 나가서 이제 매일 공격하고
0: 옛날부터 많이 봤나요 런닝맨?
1: 네 저 옛날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0: 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저는 베텐?
0: 베텐?
2: 저는 근데 진짜 진짜요 진짜.
0: 아 그래요?
2: 네
0: 아유,
2: 저는
0: 고맙네요.
2: 또 나오고 싶었죠 완전. 아유, 저는 베텐 생각밖에 안 했어요.
0: 저희는 언제든지 그냥
2: 진짜요?
0: 예, 그냥 식후에 그냥 오셔도 되고 예 그래요. 또 그 DJ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2: 아 너무 해보고 싶죠.
0: 지금 메라이디오 하고 있잖아요, 그죠?
2: 네.
0: 예. 그래서 그 9월에 저희 아시안 게임 가거든요.
2: 아 비는구나 여기가.
1: 예. 아
0: 혹시
1: 여기.
0: 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 작가님?
0: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리센의 단독 콘서트만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단독 단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2: 또 사실 뭔가 구체적

0: 개인 계획은 아직 없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희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곧 얘기 나오겠죠, 뭐. 네. 자, 리트와 매트답게 합작으로 한 문절씩 이어서 야호 이행시 한번 가능합니까?
2: 와우.
1: 야호.
2: 그러니까 야호 이렇게 하는 거죠?
1: 어떻게? 예. 자, 야.
2: 야, 이 자식아.
1: 잠깐만. 호.
2: 호호호, 이 언니가? 뭐야 이게? 아니 원래는
3: 아빠.
2: 아 나쁘지 않았는데?
0: 아니,
1: 괜찮아요.
0: 한번 해보실래요, 베디?
1: 저요?
0: 네.
1: 아, 저는 뭐
0: 왜냐면 땡 하셨으니까
2: 저는 먼저 하셔야 돼요.
1: 아, 저는 저희는 땡이 네. 칭찬이에요.
0: 아 진짜요?
1: 베테는 아 이제 잊어버리셨구나. 베테는 언제나 땡입니다.
0: 아 오케이.
1: 예. 예. 이번에는 키워드 토크 타임입니다. 일명 리키소, 리센네 그리고 리브 메이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리트와 매트. 네, 두 분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패트랑 매트 같아가지고 리트와 네. 매트. 마음에 드시나요?
0: 네, 저희는 저희를 불러주시는 애칭 같은 이런 별명이 생겼다는 거에
1: 그 자체가
0: 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일단
2: 진짜.
1: 야, 그 안원잘부 그 땡튜브 채널에서 거제 야호가 2026년 최고 밈이 됐는데 여기서 전체 조회수 2위는 또 저희도 리센느입니다.
2: 와우.
1: 더라고요. 예.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난데 예. 계속 지금 조회수가 오르고 있고 이 채널에서 두 분이 리트와 매트 컨셉이 잡히면서 인기도 더 많아졌고요. 3위가 원희 제나 씨가 출연한 하루 종일 사투리만 써봤습니다. 이런 건데.
2: 네.
1: 그리고 1년 전에 리트 매트 조합으로 고척돔 씨 타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원에서 또 같은 조합으로
2: 맞습니다.
1: 했죠.
2: 네, 맞아요. 예.
1: 며칠 전에.
2: 어제
1: 어제였군요.
2: 네.
1: 1년 전과 이번에 다녀온 시타시고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0: 일단 엄청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이 보러 와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네, 내 차에서 내릴 때부터 뭔가 양쪽에 이렇게 많이 계셔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1: 도열해가지고?
0: 네, 엄청 신기했어요. 이야. 설마 우리를 보러 이렇게 와주신 걸까 했는데 진짜 이렇게 우와 해주셔서 신기했어요.
1: 리브 씨의 체인지업이 유희관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하신 분 있고,
2: 아 진짜
1: 공을 챌 줄 안더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립감이 굉장히 좋았다고.
2: 와 감사합니다.
1: 리브 씨 원래 최애 선수가 강백호 선수인가요?
2: 아 네.
1: 오 그렇군요. 왜?
2: 아니 그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1: 아, 원래는 왜 좋아했어요?
2: 원래요. 원래는 그냥 저희 오빠 사실 야구를 했다가 그만뒀는데 이제 저희 가족의 최애 선수가 강백호 선수셨거든요.
1: 아, 그래서 제일 좋아했구나.
2: 저도
1: 가족이.
2: 따라가다 보니까 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서도 살았었고.
1: 아 그랬어요?
2: 네.
1: 그럼 서로 인사하고 그런 사이였나요?
2: 가끔 편의점에서 뵀어요.
1: 편의점에서?
2: 편의점에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실 수밖에 없네요. 동네 네. 사람이었는데.
2: 네.
1: 그럼 이제 다른 KT 선수 혹시?
2: 저는 이번에 그 저 시구 이거 도와주신 고용표 선수.
1: 고용표 선수.
2: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서풋님이 요즘 리트와 매트 컨셉 때문에 일부러 안 맞게 행동한 적 혹시 있냐?
0: 아, 근데 사실 일부러 안 맞게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끔 오히려 맞으면 좀 불안해요.
2: 네.
0: 방금도 박수를 이게 하이파이브 두번 했는데 두번다 아주 완벽하게 맞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했어요.
2: 왜냐면 저희는 이게 맞는 순간 이게 저희 캐릭터가
0: 맞아요.
2: 없어질 것 같거든요.
0: 예전 안 맞는 게 컨셉인데
1: 예.
0: 근데 그 찍어주시는 유튜브 그 PD님께서도 아 너네는 안맞 요즘 점점 막잘 맞아가시는 것 같아요. 막 맞으면 이 캐릭터의 그 약간 캐릭터성이 떨어지는데 하시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말이 약간 꽂혀가지고.
1: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0: 네네. 아,
1: 이게
0: 근데
1: 핵심인데.
0: 요즘 하이파이브 잘 맞으면 좀 불안합니다.
1: 그럼 짜장 짬뽕부터 하나 둘
2: 잘 맞을 것 같아요.
1: 하나 둘 셋.
0: 짜장. 아, 근데 다시 할까? 다시 할게요.
1: 슬슬 초심이 사라지네요.
0: 아, 그러니까요.
2: 이런 건 일부러 틀려야 되는데. 그치?
0: 아, 어떡하지?
1: 자, 그럴 때 탕수육으로 그냥 가셔도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수원 왕발가락.
2: 아이고
1: 리브 씨 키워드인데 그 안원잘부에서 보인 발가락 개인기.
2: 네.
1: 예, 발가락 다리찢기와 발가락 따봉을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2: 네.
1: 수원 수원 왕갈비 통닭이 아니라 수원 왕발가락이 됐거든요. 네. 다른 숨은 개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슬쩍 보이실 릴리즈 할 거 있습니까?
2: 제가 진짜 이제 개인,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콘텐츠마다 요즘 개인기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진짜 개인기가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아, 고갈돼가지고. 근데 약간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개인기가 있거든요.
1: 뭐요?
2: 그 이수지 선배님, 예. 그 이수지 실장님이라고 네네. 그 컨셉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2: 근데 약간 이번에는 좀 다른 버전. 그냥 약간 피부과 실장님 느낌. 네.
0: 이거 들고 해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2: 오케이. 제가 또 실장님 그 관상이어가지고.
3: 자기는 여기 좀 하면 되겠다. 여기 필러 조금 넣고 여기 조금 끌어올리고 리프팅. 엄마 난리도 아니야.
1: 실장님 실장님 관상이라고 한 게 더 웃겨요.
0: 막 귀에다가 댄 것 같았어.
1: 아,
0: 잘한다.
1: 오, 잘하시는 내리, 예, 리수지. 예, 그 메이신 혹시?
0: 아 저요. 예. 아 근데 제가 저도 진짜 개인기가 없는데 제가 하필 또 감기 걸려서 코가 엄청 막혔거든요.
1: 오늘따라 더 호맹맹 소리가 나네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나가서 할 때마다 반응이 썩 좋지 않았고 실패한 개인기가 있는데
1: 저희 그런 걸 제일 좋아해요.
0: 진짜요? 네.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물의 숲 아세요?
1: 동물의 숲 알죠. 예.
2: 진짜요? 실패할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제가 근데 지금 좀 잘 될 것 같아요. 코가 막혀서. 동물의 숲에 그 너구리 네. 있는데 너구리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2: 안 되는데.
0: 아, 근데 댓글에 벌써 반응이 대실패면 어떡하지? 저 아직 안 했는데 해볼게요.
1: 이미 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맹메이.
0: 해볼게요. 안녕
2: 라디오에서 다행이다 진짜.
0: 저 근데 방금
2: 라디오에서 다행이다.
0: 제가 한 말 알아들으셨어요?
1: 내용이 있었어요?
0: 네.
1: 뭐라고 한 거예요?
0: 안녕 오늘 배송지는 안 돼요. 오늘 배송지에
2: 네, 템에 나왔는데요. 아 내가 또 알아듣네.
0: 이게 너구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1: 있었구나.
0: 아니에요. 네, 다 말이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 그 리센의 한국인 멤버들 모두가 고향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브씨 수원씨, 네. 그죠? 원희씨 거제시, 제나씨 경주시, 메이씨는 고향시, 그죠?
0: 맞습니다. 예,
1: 고향에 갔을 때 뭐가 좀 다릅니까? 이 인기의 체감이.
0: 아 근데 아직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 이게 뭔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홍보대사가 된 뒤로 아직 못 느낀 것 같아요.
1: 아 공식적인 어떤 활동만 했지
0: 네.
1: 뭐 이렇게 진짜 딱 그 금이 환영한 그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0: 네.
1: 그러면 홍보대사로서 각자 도시 홍보를 수원시는 뭐뭐다, 고양시는 뭐뭐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리브 씨부터
2: 뭐뭐다.
1: 네, 수원시는
2: 수원시는 스타필드가 있다.
0: 언니 뭐 고양 언니 뭐 고양신 없습니까?
2: 네. 아니 뭐 없는 있어요? 것도 많으니까 이게 또 제가 한국인데
0: 아니 되게, 근데 항상 네. 어딜 가나 네. 그 스타필드를 엄청 강조해요.
1: 엄청 자부심이 있죠. 또 아니, 그게 들어서 있으면
2: 네 생긴 네. 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 좋아요.
0: 네. 언니 그렇게 나가면 고양신은 말할 게 너무 많아요.
2: 한번 말해보세요. 궁금하네.
0: 고양신은 호수원도 있고요. 킨텍스도 있고요. 스타필드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아 그럼 저 짧게 하겠습니다.
1: 네네.
0: 고양시는 그립감이 좋다.
1: 아 그렇군요. 네네네. 자 그리고 수원 야호님이 홍보대사가 되면 뭐가 좋아요?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러셨는데 진짜 이게 뭐 프리패스권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2: 수원 야호요.
1: 예. 홍보대사가 되면 뭐가 좋으냐?
0: 홍보대사가 되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2: 약간
0: 어깨가 올라가는
1: 그렇죠?
0: 느낌?
1: 예. 맞아. 네. 딱 그 고향. 네. 고향에 진입할 때부터 이미 여기는
0: 그죠.
1: 내 땅이지.
0: 그죠 그죠. 완전히 고양시 내 거잖아. 이런 느낌.
1: 고양시청 쓱 지나가면.
0: 아, 네. 예. 그 홍보대사 왔는데. 이런.
2: 선물을 많이 받지 또.
1: 아 선물도.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네. 지역에서.
2: 네.
1: 밥 먹으러 사실 가도 뭐 더 나오고 그죠? 기본적으로.
2: 그렇죠.
1: 자주는 못 가죠 근데. 너무
0: 아
1: 바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자 다음 키워드는 삼촌. 리센네 주변에는 삼촌이 많습니다. 대표 삼촌 이선민 삼촌 있고요.
0: 네.
1: 유영우 삼촌 있고요. 존박 삼촌 있고요. 그리고 저를 그때 오셨을 때 배촌이라고 부르셨거든요.
0: 배촌. 예.

0: 저는 삼촌들 중에서 몇이 정도 됩니까? 10이 안에 드나요?
1: 아, 당연하죠.
2: 당연하죠.
1: 당연하죠. 저한테는 특히나 빵순이십니다. 빵순이.
0: 아, 빵순이에요?
1: 네.
0: 약간 영순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 빵순이라니까 약간 전혀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인간인 것처럼.
1: 아, 그래 보통 영순이라고. 아, 그렇죠. 그러네요.
0: 빵순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죠? 거품.
1: 아니요.
0: 헛삼촌이란 뜻이란. 예. 정일영 삼촌 대 배성재 삼촌.
2: 아, 정일영 삼촌.
1: 삼촌인가요?
2: 삼촌? 이 포함이신 거죠?
0: 아닌가?
1: 교수님?
2: 교수님.
0: 정인영 삼촌 대 배성재 삼촌. 아~ 하나 둘 셋.
1: 배성재 삼촌.
0: 아, 그래요.
1: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갈대 같은 여자라 가지고.
0: 딴 데 가서는 딴 얘기할 수도 있다.
1: 네.
0: 아, 저희는 괜찮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오빠와 아저씨와 삼촌의 차이를 혹시 구별해 줄 수 있냐고. 오빠, 아저씨, 삼촌.
1: 사실 저희가 둘 다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07년생이라서
0: 07 이상은 다 아저씨고.
1: 아, 조금
0: 그렇고. 네. 예. 그럼 다음 키워드 축구. 리세느가 2026 쿠땡 플레이 시리즈 8월 9일에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 경기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릅니다.
2: 와. 야,
0: 월드컵 하프타임 쇼 이전에 예, 이 쿠땡 플레이 시리즈 하프타임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 아, 근데 사실 무대는 저희가 뭐 항상 하던 거니까 잘 해내면 되는데. 네네.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2: 맞아.
1: 이게 글만 봐도 생각만 해도 계속 이제 심장이 뛰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거의 한 6만 명 정도가 들어찰 예정이지 않습니까?
2: 말도 안 돼. 긴장되겠다.
0: 심지어 또 해외에서 온 그 슈퍼스타들도 리센느 무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벤치에서. 와, 저희들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1: 아, 어떡해.
0: 네. 해외 진출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2: 네. 네.
0: 그날 프리티킥으로 개사 가능하냐고. 채팅창에 오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날 프리티킥 혹시 되냐고.
1: 아, 네. 나쁘지 않네.
0: 그래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북중미 월드컵 라이브를 또 리세느가 하셨잖아요.
1: 네.
0: 예.
1: 네.
0: 그래도 저랑 인연이 있어서 이제 재중계로 틀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것도 멕시코에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2: 진짜요?
0: 예.
2: 아닙니다.
0: 경기는 남아공전 아주 그냥 최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멤버들 표정이 그때
2: 아니에요.
0: 막 신나게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 표정을 제가 그 남아공 경기 중계하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거기까지 와서. 근데 돌아와서 숙소에서 그거 보다가 힐링이 좀 되더라고요.
2: 아, 진짜. 아, 그렇다면 네. 다행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VPN 돌려가지고 다 봤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 축구 그 골대녀 같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2: 네.
0: 런닝맨 리뷰가 되게 활동적이고 운동을 잘하구나 이런 식으로 와전돼서 골대녀의 네. 섭외가 오면 어떡하죠?
2: 그러면 열심히 해볼 것 같긴 해요. 네. 골대녀들.
1: 대표님께서 근데 따로 이제 축구장 이런데 예약하셔가지고 열심히 연습시키실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골 대표님은. 자, 벌써 1부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오늘이 중복이죠. 오늘 같은 복날은 어쩐지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복날은 정말 더 더울까요? 서울시와 기상청이 40년간의 기후자료를 분석했더니 초복과 중복 말복의 기온이 여름철 평균보다 최고 1, 2도 높았고요. 복날 전후 일주일보다 평균 0.4도 높았습니다. 예부터 복날을 가장 뜨거운 날로 여긴 게 실제로도 확인된 셈인데요. 동양의 음양오행에서 불은 여름, 금은 가을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복날엔 금에 해당하는 닭을 먹으며 더위를 이기려는 풍습이 생겼던 거죠. 이제는 복날뿐 아니라 길어진 폭염에도 슬기롭게 대비해야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온 세상의 리스앤느 세상인 요즘 배텐에 놀러온 리스앤느 개그 듀오 리트와 매트 리브씨 메이씨와 함께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 토크 계속 이어갈게요. 이번엔 미음.
1: 미음.
2: 미음.
0: 네, 잘 알려진 리스앤느 멤버끼리의 유행어 미음. 망했다는 표현을 이제 돌려서 네. 미음. 어떤 타이밍에 쓰는 건가요 이거는?
1: 아 근데 이게 원래는 망했다로 시작한 거는 맞긴 한데 요즘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2: 맞아요. 근데 리버니가 제일 많이
0: 아, 그래요? 미음. 네. 미음. 팀 유행어 말고도 개인 유행어도 다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미나미 씨는 야호, 메이 씨는 그립감이 좋다. 그리고 리브 씨는 너도 나도.
1: 네.
0: 예. 원희 씨는 우이 오이 씨 그리고 제나 씨는 안녕하신교 아니 이런 식으로 예. 그립감이 좋다는 언제 써야 되는 건가요?
2: 아 제가 이게 기회를 잡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기회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 기회는 잡아봤는데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네 약간 유행어로 밀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이것도 기회를 잡지 않아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배텐 그립감 좋다.
1: 너도? 아 나도.
2: 이렇게 가져가지 마세요.
1: 저는 이렇게 끼어들면 됩니다.
2: 아하. 아니 그 정말 안 좋아요. 나의 유행어 타임이었는데 지금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너도 나도밖에 없잖아요.
0: 아니 아니 골프채 광고 같은 거 어떻습니까?
2: 아 좋죠.
0: 어르신들이 이제 리센을 더 알게 되려면 골프채 광고로 가는 거예요.
2: 골프채 그립감이 좋다.
1: 너도? 아 나도.
2: 아니 아니 언니 이러면 또 너도 나도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1: 나도 유행어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2: 아 근데 제가 진짜
0: 아니 반응 속도가
2: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저희가 리트매트 영상에서도 제가 앞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뒤에 발가락 한번 공개하고 나서 모든 댓글이 발가락밖에 없었어요 진짜. 아 근데 지금도 이제 너도 나도밖에 기억이 안 남게 이렇게 마무리를 딱
0: 얹어가는 타이밍 장난 아니네.
2: 아 그러니까요.
0: 발가락 완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막타 천재라고 하신 분 있고
2: 아 무서워요. 네.
0: 자 다음 키워드 매찬호. 메이 씨 키워드인데 아이돌계 토크 폭격기 매찬호입니다. 그 메라디오 굉장히 바쁜데도 이걸 계속 이어가시잖아요.
2: 네.

0: 힘들지 않으십니까?
1: 아, 아니요. 전 힘들지 않고 제가 가장 속상한 댓글은 메라디오가 음의 세력한테 져서 지금 폐지됐냐 이런 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럴 때 막 심장이 뛰어요. 아, 이거 빨리 켜야 되는데 다시. 예. 메라디오는 끝나지 않습니다.
0: 사실 말을 이렇게 쉬지 않고 많이 하는데도 계속 할 말이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예. 그러게요. 저 말이 근데 그렇게 많나요?
0: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예. 나머지 멤버들 중에 제일 악질 음의 세력이 누구예요?
1: 아, 바로 옆에 있는데
0: 리브 씨,
1: 리브 언니랑 원희 언니 그 둘이
0: 가장 악질이다.
1: 네, 둘이 일단 붙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0: 둘이 완전히 그냥 폭격하는구나.
1: 네, 완전히요. 아,
0: 진짜 그뭐 그들에게 좀 한 말씀 한다면.
1: 아, 근데 뭐 제가 또 뭐 그렇게 사실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뭐 폐지시키려고 노력하셔도 저는 혼자 꿋꿋하게 키겠습니다.
0: 아하, 좋습니다. 그 혹시 라디오 DJ가 되고 싶진 않냐고 김민0310님 물어보셨는데
1: 저는 너무 좋아요. 제 꿈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 꿈 혹시 9월에 이루어볼 생각 없습니다. 잠시라도.
1: 너무 좋죠. 우와. 그러면 배텐 말고 메텐으로 할까요?
0: 그렇죠. 바로 와우. 이름은 바꾸는 거죠.
2: 메성제텐?
0: 메성제까지 성제는 왜 가지고?
1: 너무 좋죠. 어허. 메텐. 근데 발음이 딱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배텐 메텐.
0: 저희 2부에 그 좀 전에는 녹음이라 못 들으셨겠지만 원래 로고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작이 메시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1: 아, 진짜요?
0: 메이 시각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메이 시간. 괜찮나요? 이 정도 레드 카펫.
1: 너무 좋은데요? 진짜 대박.
0: 이 정도면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무리브. 리브 씨 키워드인데요. 리센의 개그맨이 리브 씨인데 개그 부담감에 무리수를 자주 던져서. 근데 리센은 진짜 뭔가 그 유행어에 대한 욕심도 되게 크고. 네. 아까 채팅창 보니까 허경환 돌이라고. 계속 뭔가 아니 이게 아이돌인데 왜 이렇게 계속 유행어를 만들려고 하는지. 네. 예. 무리수를 많이 던지시나요, 리브 씨가?
3: 저는 근데 사실 무리수를 많이 던졌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1: 근데 지금 함께 하시면서 약간 못 느끼셨나요? 계속 옆에서 너도? 나도? 이러고 미음 이러고.
3: 근데 이게 또 메이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 아니에요. 그 너도 나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0: 메이 씨가 진짜 받아주기 힘들었던 무리부의 무리수 개그는 어떤 게 있었나요?
1: 아, 근데 이게 뭔가 딱 특정된 개그보다는 이 말에 뭔가 반응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그 말들이 가끔 툭툭 던져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너도? 약간 이런 것처럼 던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 그래서 약간 당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브레인 이런 거. 그때 약간 그레인이 들어간 뭔가를 PPL을 하고 있었는데 그레인? 브레인! 약간 이런 무리수를.
3: 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 아, 뭐야.
1: 언니 재미를 생각한 게 아니라 밥 언니도 약간 당황스럽죠.
3: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저의 그런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0: 아하.
1: 그러니까 혼자만 호흡하면 뭐하냐고.
3: 브레인. 약간 이렇게 약간 호흡이 있는데 그레인 브레인 이렇게 재미없지.
1: 아니.
0: 아, 맛이 좀 다르긴 해요. 그죠?
1: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 맛도 저는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0: 근데 리브 씨의 기세에 메이 씨가 이상하게 그 말랑말랑해 받는 그 느낌이 조합이 제일 좋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이상하게 엇박자 나는 그 느낌이. 예, 그 맛이 있어요, 또. 듣고 싶은 칭찬은 리브 씨는 웃기다 대 예쁘다 대 스마트하다. 어떤 건가요?
3: 확실히 스마트는 아니고요.
0: 바로 쳐네요.
3: 웃기다랑 예쁘다 중에 저는
0: 아니 뭐 개그맨도 아닌데 왜 고민하는 거야?
3: 고민이 돼요, 저 진짜.
0: 아, 욕심 나는구나.
3: 웃기다요.
0: 아, 예, 좋습니다.
1: 근데 확실히 칭찬을 예쁘다보다 웃기다를 들을 때 희열이 있는 건 있는 거지.
3: 그치? 너도? 나도. 좀 받아주세요.
0: 안 받아주는 게 좋아.
1: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뭔가 같이 출연하거나 하면. 이 출연자와 호흡을 맞추잖아요, 보통. 예. 근데 이제 자가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0: 서로 힘이 쭉 빠지는 그 케미가 좋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칭찬. 두 분은 또 세트로 계시니까 다비치보다 노래 잘한다 대 다비치보다 더 웃기다. 뭐가 더 욕심나세요?
3: 근데 사실 다비치 선배님보다

0: 노래 잘한다는 거짓말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그냥 입에 발린 말?
0: 그러면 저희는 그 밑에 거 다비치보다 더 웃기다.
1: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건 뭔가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네. 아, 둘 다 탐나긴 하는데 그래도 개그가 더 탐난다. 네. 자,

0: 앞자리에서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이렇게 진짜 계속
1: 아 차에 다른 사람들 타고 있는데 네, 본인께 계속 재생돼요.
0: 막 근데 제가 보니까 댓글을 확인하느라 그럼 영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시간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 같은 영상으로.
1: 아 이해됩니다. 근데 진짜
2: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발가락을 많이 재밌게 봐주셨기 때문에 예, 발가락 예.
1: 발가락이 내가 진짜 이건 잘한 것 같다.
2: 네.
1: 너무 웃겼습니다. 다음은 파파영. 리셋는 과거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파도파도 새 영상이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공식 땡튜브 채널에만 1600개 영상이 업로드돼 있거든요.
2: 네.
1: 떡밥이 많아서 팬들은 행복합니다. 예. 자, 꾸준히 노려졌다가 이렇게 터지게 된 거 정말 열일한 리셋는데 영상들을 보면 이제 흑역사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찍었으니까. 요건 좀 지우고 싶다. 요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0: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다. 저는 뭐가 있을까요? 데뷔 때 영상이 뜨면 좀 나도, 힘든 것 같아요.
2: 나도.
0: 데뷔 초 때?
1: 데뷔 초 때.
0: 네, 그때는 아직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카메라랑도 어색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1: 약간
0: 정리도 덜 돼 있고
1: 정리가 덜 돼 있다고요?
0: 카메라 마사지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렇죠.
0: 내가 표정 쓰는 것도 어색하고 그럴 때 영상들을 다 그냥 모조리 삭제해 버리고 싶어요.
2: 맞아.
1: 제철 리뷰 봐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약간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다 어색하거나 그런 시절이 있을 거예요. 맞춰가는 시기.
2: 그리고 맞아요. 이게 데뷔 때는 저희가 메이크업을 완전 내추럴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죠.
1: 엽떡 시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이 씨가 부른 힘 빠지는 미스 코리아.
0: 아.
1: 예. 이 영상은 어떻게 흑역사인가요 아닌가요?
0: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영상 자체는 사실 흑역사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열심히 불렀고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의 노래를 부르게 돼서 영광이었는데 이제 그게 왜 웃음거리가 된지 모르겠어요. 이 언니 때문이죠 다.
1: 그럼 저요. 요거는 한번 다 같이 들어보면서 판단해볼까요?
2: 좋다! 예.

0: 메이야.
1: 진짜 감사합니다. 되게 힘 빠지지 않아요?
2: 힘이 그냥 쭉 빠져가지고 예. 빈혈 생기겠네.
3: 아, 지금 빨개진 것 같아요 얼굴. 아, 진짜 대박이네요.
2: 아니 저희는 샷아웃으로 틀어드렸는데 아, 약간 표정이 공개처형의 표정이어가지고.
1: 왜 그러죠?
3: 아니도 행복했어요. 행복해서 막 목이 메이네요.
1: 아, 잘 불렀어요. 잘 불렀어요.
2: 메스코리아.
1: 진짜. 네,
2: 메스코리아. 어떻게 그날 죽도 못 드시고 부른 거죠? 뭐 드셨어요 그날? 한 끼도 못 먹었다고 들었는데.
3: 아니 그날 아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날을 그냥. 그 삭제해가지고 머리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 목이 메인다. 목이 메이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 키워드는 떡볶이 러버. 아, 리브씨 키워드인데요. 리브씨가 고기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하는 떡볶이 러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혹시?
1: 근데 저는 다 좋아해요. 진짜.
2: 다 좋아해요?
1: 네.
2: 공평하게.
1: 네.
2: 모든 떡볶이 사실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나는
1: 저는 진짜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3: 근데 언니가 진짜 매일 먹는데 매일 그 다른 브랜드와 다른 맛으로 시켜 먹어요. 오늘 만약 이걸 먹었으면 내일은 또 다른 걸로 시켜 먹고.
2: 이러면 광고가 들어온 떡볶이가 결국은 최애 떡볶이.
1: 그렇죠. 빨리빨리
2: 연락처음이네요.
1: 일부러 어딘지 말 안 했습니다.
2: 완전 선착순 지금 뺑뺑이 돌리는 거네요.
3: 네.
2: 먼저 오는 데가 최애 된다. 그래요. 이거 한번 그 광고 카피는 사실 이미 거의 나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떡볶이 너도 나도 혹시 가능합니까?
1: 아 좋다.
3: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을 뭔가를 해줘야 너도 나도를 얹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아니 그냥 할 수 있어.
3: 그냥
2: 광고,
3: 해보세요.
2: 광고 모델 나 혼자 하겠다.
3: 그냥 혼자 해보세요.
1: 빨간 떡볶이 너도? 아 나도. 편히 할 수 있어요. 왜?
2: 조금 다르긴 한데.
3: 그죠?
2: 조금 다르긴 한데.
3: 약간 부족해요 지금.
2: 그렇군요. 그 떡볶이 그립감 좋다 한번 그러면 가볼까요?
3: 떡볶이 그립감 좋다!
1: 너도? 아 나도!
3: 자꾸 뺏어가지 마세요.
1: 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
2: 좋습니다.

0: 떡볶이 광고 꼭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 실제로 그냥 떡볶이 얘기를 해보면 쌀떡 밀떡 뭘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근데 사실 밀떡파.
0: 밀떡파.
1: 네.
0: 아 떡볶이의 사실 원조는 밀떡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면 떡볶이랑 사이드 뭘 먹는 게 제일 좋으세요? 튀김, 순대, 뭐?
1: 저는 튀김, 순대 중에서는 튀김인데 저는 사실 주먹밥.
0: 주먹밥
1: 먹는 걸 좋아해요.
0: 오. 네. 왜 그게 맛있나요?
1: 예, 아 저는 약간 밥도 좋아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좋아하나 내가?
0: 탄수화물을 좋아하는구나.
1: 아, 네. 그래서 약간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딱.
0: 그렇군요. 탄이다, 완전. 완전 탄수로.
1: 네.
0: 그러면 떡볶이랑 먹으면 좋은 튀김. 튀김 중에 고른다면 김말이 튀김 아니면 튀김 만두 뭐.
1: 둘 중에는 김말이.
0: 김말이.
1: 네.
0: 메이 씨는 요즘 꽂힌 음식 혹시 있습니까?
2: 저요? 근데 저는 항상 디저트를 좋아해서 케이크는 항상 땡기는 것 같아요. 공복이거나 이럴 때.
0: 케이크.
2: 네.
0: 아직 그쪽은 안 갔죠, 광고?
2: 그러게요. 오고 계시나요?
0: 자, 다음 키워드는 메이즈 러너. 예. 메이 씨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리세는 노래가 100위 안에 들면 음원 차트 서울에서 거제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거의 불가능한 공약을 걸었다가 네.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달리기 넘버원 현님과 함께 땡튜브 나가서 러닝 컨텐츠 찍고 데뷔일에 맞게 3.26km를 뛰었습니다. 네. 디자인 Q0714님이 이 컨텐츠 찍고 안 힘들었냐고.
2: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0: 그래요?
2: 네.
0: 3.26km 뛰는 거?
2: 3.26km는 괜찮았는데 이제 션 선배님이랑은 6.25km를 뛰었거든요.
0: 아,
2: 근데 제가 네, 워낙 평소에 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서 진짜 뛰는 동안에도 힘들었고 뛰고 나서 한 3일 동안 온 몸이 물 마실까요?
1: 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지금.
2: 아, 지금이요?
1: 네.
0: 3.26 이제 거제에서 뛰고 선님과는 6km 이상을 뛴 거죠.
2: 네, 예. 그렇죠.
0: 이 진짜 그분은 뛰는 게 무슨 기계처럼 뛰시거든요.
2: 장난 아니세요. 네. 전혀 안 힘들어하시고 오히려 저한테 이제 페이스 맞춰서 천천히 뛰어주셨어요.
0: 와.
2: 3일 동안 온 몸이 걸을 때마다 아프고 알베거가지고 힘들었습니다.
0: 다시 하고 싶지 않겠네요. 그러면.
2: 아, 그다 하면 할 것 같긴 합니다. 하면 좋아요, 러닝.
0: 와, 자,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 토크를 해봤고요.
1: 네.
0: 이제는 저희가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 선택하기 은근 고민되는 질문들의 과감히 결정을 해보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멤버들끼리 얼마나 잘 맞는지 보는 게임인데 두 분은 참 기대가 됩니다. 리셋네 대강 선택해 드립니다. 자, 먼저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 축구 하프타임 쇼 무대 대 야구 시타 시구. 예.
2: 오.
0: 자, 축구 야구. 하나, 둘, 셋.
1: 야구.
0: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2: 아, 저는 일단 어제 막 야구 시타 시구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 축구도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과 어제 했으니까
0: 불과 어제 일이었기 네. 때문에 이제는 축구다. 예.
1: 저는 이제 어제 해봤지만 메이 없이 저 혼자 한번
2: 저도 축구 혼자 하고 싶어요. 축구 하프타임쇼 저도 혼자 공연하고 싶어요.
0: 저 다음은 생일날 멤버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정성이 들어간 직접 만든 케이크 대 고가의 신형 태블릿 PC. 케이크 대 태블릿.
1: 어떡하냐.
0: 하나 둘 셋
2: 케이크. 진짜예요? 거짓말.
1: 그러니까 이게
2: 진짜.
1: 근데 정성이 들어간 직접 만든 태블릿 PC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0: 이거 어떻게 직접 만들어? 사는 거가 정성이죠.
1: 그렇죠.
0: 케이크는 뭐가 없어지는 거고 태블릿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남잖아요 이제.
0: 메이 씨는 케이크 고른 이유가.
2: 저는 디저트 팔아서 네 그냥 케이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태블릿 PC로 사실 저는 게임도 잘 못해서 케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곧 있으면 이제 메이 씨가 8월에 생일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리브 씨한테 혹시

0: 받고 싶은 선물 목록 같은 거 쓱 몇 개 던져본다면?
1: 저는 그러면 케이크? 언니가 고른 태블릿 PC?
2: 근데 나는 너가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케이크를 정성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겠어.
1: 아니야. 나는 언니의 이 마음, 언니가 선택한 마음으로 줬으면 좋겠어. 태블릿 PC.
2: 내가 와사비 케이크 만들어줄게.
1: 아니야, 괜찮아.
0: 자, 다음 활동 때 꼭 한 군데만 나가야 된다. 키스 더 라디오 대 배성재 텐.
1: 아, 잠시만요.
0: 하나, 둘, 셋.
2: 한해의 텐. 죄송합니다. 아니, 고를 수가 이게. 아, 저는 그러면
0: 애드리브 좋다라고 하셨고. 아,
2: 다시 한번 할까요?
1: 좋아요.
0: 하나, 둘, 셋.
2: 배성재의 텐.
0: 이건 왜 맞아?
2: 맞네.
0: 자,
2: 맞아서 다행이다.
0: 그러면 마지막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음악 방송 MC 하기 대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하기. 오!
1: 고정은
0: 베텐입니다.
1: 아.
0: 표정이 뭐지? 아니요. 무슨 소리지? 이게 방금 나온 소리?
1: 아니요, 좋아요.
0: 찐텐
1: 아니,
0: 소리가 하나 나왔는데.
1: 아니요. 좋아요.
2: 아, 전 정했습니다.
0: 아, 정했어요?
1: 저도요.
0: 자. 음악 방송 대 라디오. 하나, 둘, 셋.
1: 음악 방송.
2: 안녕히 계세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네.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5: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7: 발효식초 광고.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레노.

0: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2: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자, 오늘 토요일 배성재 텐 리센느의 리트와 매트 리브 메이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배텐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4: 저는 일단 제2의 고향에 온 느낌이었고요.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배텐에 나왔을 때도 감기에 걸린 상태였는데,
3: 그렇죠.
4: 네, 오늘도
3: 숨이 쌍방이네요.
4: 네, 그러네요.
3: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4: 네, 배텐과 매텐의 인연은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3: 그래요. 저희 9월에 이어지면 되죠.
4: 네.
3: 리브 씨는 어떠셨는지?
5: 저는 이제 리트와 매트의 또 스케줄이 하나 더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배촌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9월에 제발 와달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배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바쁘실 텐데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활동 때도 꼭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편할 때. 예, 저희는 활동 끝나고 한가하실 때 더 네. 좋습니다. 자, 프로듀스 1077 마무리 코너, 청취자 여러분을 소곤소곤 재워드리는 리트와 매트의 ASMR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6: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기회가 와야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아니, 오늘 안 바빠요. 저희 오늘 이거밖에 없어요.
7: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입니다. 솔직히 사투리 편 그거 하고 나서 저희 불러주실 줄 알았거든요. 우린 그냥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제가 오늘은 메이랑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안 맞는 거거든요.
6: 저희도 리셋입니다. 쟤도 리센네예요.
7: 원희, 미남이 쟤나 보고 있지?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야. 지금까지 리센네의 리브, 아니 리트 리브였고요.
6: 저는 매트 메이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아이씨, 제 차례예요. 조용히
7: 둘 셋.
6: 아니 다시.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7: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펌펀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목동 SBS 분홍방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입니다.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낭비한 시간들이다. 꼭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좋은 시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소한 얘기하면서 웃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쌓이는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이 될 겁니다. 행복을 떠올려보는 밤, 여긴 뮤직하이고요. 전 스페셜 DJ 오하영입니다.

아이유의 너랑 나로 7월 25일 토요일 뮤지카이 시작했고요. 전 이번 주 스페셜 DJ를 맡은 에이핑크의 오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에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낭비한 시간들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전 굉장히 공감합니다. F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까요? T들 너무 차별하나? 아, 피디님들, 작가님들 T세요, F세요? T시고 F시구나. 아, T들은 아마 공감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공감하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T 약간 너무 차별했다. 아, 피디님 T셔가지고 이거 저는 완전히 공감하거든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낭비한 시간들이다라는 말. 맞아요. 이거 하려고 우리 시간 보내는 거고 이거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모든 순간들이 전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들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팬분들이 제 생일 카페를 열어주셨고 그렇게 팬분들의 사랑하는 눈빛을 받을 때가 나 진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오프닝에 살짝 깔고 가면 되게 훈훈하게 시작하지 않을까요? 진심이기도 하고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하기 하면 하하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60대 부부가 타고 계셨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길래 나도 모르게 킁킁거렸더니 아저씨께서 뭔가를 건네주면서 하시는 말.
2: 이거 꽈배기 산 건데 하나 드릴까?

0: want more, come on.
1: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미노이 피처링 로꼬의 못 참아였고요. 김영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저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는데 제가 아저씨 말투를 잘 못 따라한 것 같은데 되게 훈훈한 너무 따뜻한 사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주민분이 찹쌀꽈배기 하나를 먹어보라고 건네주시는 얘긴데 이거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서 도나스, 꽈배기, 전병, 약과 한과 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모나땡, 그 막 마트 가서 고르는 거 뻥이땡, 조리땡, 다 이런 류들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주는 거 이건 진짜 인프피 입장에서는 완벽한 플러팅입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사람 설레요. 아, 아저씨지만요. 그래도 설레요. 아무튼 엘베에서 나는 꽈배기 냄새 못 참고요. 지하철역에서 나는 델리만땡 냄새 진짜 못 참고요. 이건 정말 약간

거부를 어느 정도 좀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냄새는 정말 호두과자랑 요것들은 땅콩과자도 지나가다가 꼭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면 맞아요. 제가 PC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PC방에서의 라면 냄새는 한 병이 일단 쏘아올린 공을 하면 알바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쭈루룩 시키기 시작합니다. 짜장라면은 시키는 순간 모두의 그걸 다 건드는 버튼이에요. 제게 특히 못 참는 음식 냄새는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 냄새도 못 참고요. 치킨 냄새도 못 참아요. 특히 그 제가 좋아하는 치킨 냄새는 뭐냐면 시골 시장 치킨 냄새. 그 양배추 샐러드 파는 옛날 통닭 냄새. 맞아요. 그 고무줄로 묶여져 있는 그 은박지 쌓여져 있는 그런 치킨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내실 때는 간단한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여기 부스에도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꽈배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김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휘성의 너라는 명작, 그리고 하울과 제이가 부른 Perhaps Love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사랑의 너라는 명작,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여기 원래 주인장께서 이거 다시 듣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영어로 굉장히 많이 놀리시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7902님, 남편이랑 같이 찜질방에 왔는데 11시까지 나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한참을 안 나오다가 겨우 모습을 드러낸 남편이, 여보, 면봉을 기립하다가 면봉이 부러져서 귀 안에 들어갔어. 그거 빼느라 늦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화도 못 내고 빵 터졌네요. 좀 귀여우신데요? 나 약간 이러면은 진짜 귀여워서 빵 터질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사실은 되게 좀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아, 왜 이렇게 안 와다가 나 면봉 들어갔어 하면은 약간 이렇게 볼 잡고 이렇게 흔들고 싶을 것 같은, 저거 너무 약간 환상에 젖어 있나요? 아, 약간 결혼 로망이 좀 있거든요. 네, 6329님, 대전 사는 2010년생 김지후입니다. 제가 요즘 사춘기가 심해져서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네요. 화내고 싸우고 그래서 많이 죄송합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아까 그분이랑 약간 정신연령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그 귀에 면봉 들어간 분이랑. 어, 이 친구 되게 성숙한데? 김지후군? 양인가? 아무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네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자기 객관화도 하고 자아성찰도 하는 친구. 이렇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머님이라면 되게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 마음을 잘 고스란히 담아서 어머님께 이 사연을 보내봤는데 엄마 제가 평소에 너무 잘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대견하다고 궁디 팡팡 해줄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또 모르지. 어떻게 얼마나 죄송스럽길래 이렇게까지 보냈을까? 이거 보낼 시간에 효도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금 나 티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보내준 것만으로도 이 마음을 좀 깊게 사고요. 부모님과 더 좋은 시간들 앞으로 많이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로 함께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펀치의 밤이 되니까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데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거기에 들어가는 노래까지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딘유아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를 통해 보내주세요.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소개해드릴게요. 이용자 아이디 무한동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그때 그 시절, 그리고 아이디도 약간 무한동력이라서 그 시절 같아요.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딸은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이번 방학부터 축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난 겨울 방학 땐 스케이트를 배우더니 틈만 나면 새로운 운동을 하나씩 시작하네요. 운동하고 와서도 집에서 뛰어다니는 딸을 보면 저 체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싶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에너지 넘치는 딸에게 어울린 노래를 무한 체력 에너지 플리 보냅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무한동력님이 무한 체력 에너지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릴 때는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끝나면은 일단 검도, 태권도 가는 차가 학교 앞에 있었고, 수영 등등 아이들의 진을 빼놔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배시켜놨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서예학원 가면 정신 약간 엄청 텐션 높은 친구들, 하이 텐션과 그리고 엄청 활발한 친구들 다 서예학원에 모여져 있고, 피아노에도 좀 가만히 못 있는 친구들, 완전 이 에너지 넘치는 그 친구들 거기 다 몰려있다고. 저는 어릴 때 스포츠를 딱히 배웠던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운동신경이 진짜 좋았거든요. 학교 계주 이런 걸 늘 다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체육중학교로 갔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제가 그때도 좀 키가 큰 편이고 골격이 큰 편이었는데, 아, 얘 태권도나 수영 같은 걸 시키면은 뼈 커진다고, 이거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들뛰어 다니라고도 하셨었는데, 그러나 개의치 않고 놀이터 장이었습니다. 그 시절 꼭 그네에서 애들 다 태워주는 애들 있잖아요. 고리에 발 넣어가지고 애들 바이킹 다음 애들 태워주는 줄, 야 뒤로 와 하는 애들 꼭 저였고요. 철봉에 매달려 있는 애들 저였고요. 능목 다 제 몫이었고요. 얼음땡 뭐 땅 따먹기 다 그 놀이터에서 제가 늘 주도하에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피부가 까맣진 않는데, 어릴 때 사진 보면 제가 진짜 까매요. 바깥에 하도 돌아댕겨가지고 집에 있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야외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서. 네, 무한동력님이 보내주신 무한체력 에너지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선예의 에너지입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에 이어서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선희의 에너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요즘 사실 저는 운동을 많이는 못하는데 전 좀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해요. 이 무한동력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 운동을 하면 이 에너지가 발산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전 이 따님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 전폭적으로 서포트해주시고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러닝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풋살도 좋아하고 주로 좀 이렇게 뛰댕기고 팔락팔락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만의 그 싸움 있죠. 요가, 필라테스, PT 같은 거 굉장히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사실 잘 못해요. 꼭 나랑 누군가가 싸워야 돼. 그리고 스코어가 나야만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정말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사랑하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레슬링, 권투 뭐 이런 것도 주짓수도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무한동력님의 플레이리스트 무한체력 에너지에 담긴 노래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클리의 애프터스쿨에 이어서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까지 듣고 올게요.

위클리의 애프터스쿨에 이어서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전 사실 요즘 배우고 보고 싶은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약간 그런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한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랑 아빠 어깨 너머로 레슬링 같은 걸 좀 보고 자랐거든요. 이종격투기랑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이 그리 되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절권도 이런 것도 배워보고 싶고, 조금 이렇게 하드한 거 좀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강수지 발레리나님보다 밥샵이 더 익숙했던 아이였습니다. 존시나가 더 익숙했고요. 언더테이커가 익숙했던 그런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축구 말고 요즘 관심 두고 보고 있는 스포츠 종목. 아, 사실은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월드컵도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축구 빼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딱히 없는데, 농구와 야구에도 요즘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야구가 그렇게 다들 재밌다고, 한번 빠지면은 너 정말 잠 못 잘 거라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축구로도 전 잠을 많이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늦게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는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해요. 축구 실력과는 비례하지 않는 애정인데요. 같이 하는 동료들, 골대녀의 구척장신 언니들이 이제 운동하는 장소가 같아서, 지금은 육아를 하고 있지만 진경이랑도 많이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골대녀 출연할 생각은?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기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마 저를 껴주실까요? 제가 가면은 완전 애기반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골대녀에 들어가고 싶다기보다는 골대녀의 응원 자리에서

치어리딩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런닝맨 나가서 제 축구 실력을 보여드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축구 얘기하면 많이 비웃으세요. 꼭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무한동력님의 플레이리스트 무한체력에너지에서 루시의 히어로,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그리고 아이브의 러브다이브까지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전 스페셜 DJ 에이핑크의 오하영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만나볼게요.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아이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한국 곳곳을 구경시켜주고 있습니다. 경복궁도 가고 명동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서울의 매력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준비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내일은 한강 드라이브 갔다가 한강 라면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할지 리액션이 기대가 되네요. 친구와 드라이브하면서 들을 노래를 한강 뷰와 함께 플리에 담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아이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한 외국인 지인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외국인 지인 누가 있을까? 외국인 지인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언어 이슈일까요? 제게는 사실 임철 씨도 외국인이거든요. 캐나다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걸로. 그리고 잘은 모르시겠지만 전 임철 씨가 임철일 때부터 봤어요. 데뷔 전에 저 힙합을 좋아하는 저 외국인 청년은 뭐지? 그리고 본인의 캐나다 유학 시절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요. 캐나다에서는? 이러면서 본인의 유학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실 유학생을 그때 제 기억에는 살면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 유학생들은 다 저런 바이브구나. 근데 유학생이라는 건 제 머릿속에선 되게 아이비리그, 약간 하버드, 옥스포드 이런 느낌인데, 저분은 바지를 반쯤 걸쳐서 입고 모자를 거꾸로 쓰면서 약간 무언가 사회에 불만이 있어 보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느낌의 유학생이고 외국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 사실 여권도 한국인이 여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외국에서 살다 온 티를 많이 내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 이름이 임철이라고 순우리말로 이렇게 구수한 이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게는 임철 씨가 가장 가까운 외국인 지인인 것 같아요. 아이비님의 플레이리스트 한강뷰와 함께해서 먼저 들어볼 곡은 비비의 한강공원, 그리고 박재범 그레이의 드라이브입니다.

비비의 한강공원, 이어서 박재범 그레이의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외국인에게 꼭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장소나 지역이 있다면, 사실 교통편이 너무 우리나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갈 곳이 굉장히 많고요. 전 전주나 경주도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 한때 로망이 한옥마을에 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한옥 특유의 그 정겸과 아름다움, 멋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고즈넉함을 외국인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이건 꼭 사가야 한다라는 한국인 추천템. 뭐가 있을까? 김을 좀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젓갈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징어젓도 있고 어리굴젓도 있고 밥에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이게 다른 반찬이나 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짜가지고 즉석밥 하나가 있으면은 젓갈이랑 굉장히 잘 맞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한국인 추천템? 요즘 화장품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분들이 요즘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사가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분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오히려 제가 추천받는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인들 뭐 사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네, 아이비님의 한강뷰와 함께 플레이하는 노래인데요. 솔 피처링 따마의 라이드, 그리고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열심히 살자 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은 아닌데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새벽 3시까지 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의 단점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후회되는 일도 생각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들고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듣는 노래를 새벽반 플리에 담아봤습니다. 다들 이 플리 들으면서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아이디

열심히 살자 님이 새벽반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아, 이거 너무 공감돼요. N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자기 전에 모든 플랜을 다 세우고 내 미래의 생각, 앞으로 한 50년 정도의 플랜을 저는 자기 전에 다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과오들 다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려고 누우면 잠을 잘못 잡니다. 그래서 그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란 노래가 나왔을 때, 와! 이렇게 내 속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 머릿속을 꽉 채운 생각. 전 요즘 좀 갓생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새벽에 플랜을 주로 많이 짜서 저희 회사분들이 되게 고통받는 게전 새벽에 주로 제 다음날 일정을 많이 정리해서 다음날에 이거 하고 이번 주 플랜을 새벽에 짜요. 그래서 언어 공부, 뭐 이번 주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한 2시에서 새벽 6시가량에 나와요. 그래서 제 너튜브 팀들도 그때 가장 많이 고통받습니다. 죄송해요. 이걸로 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하지만 멈추진 않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자님이 보내주신 새벽반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그리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러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에 이어서 잔나비의 추정하는 연인들을 위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기 전에 하는 저만의 루틴. 저는 마그네슘 그리고 멜라토닌을 먹고 잠이 안 올 땐 그걸 꼭 먹고 자고요. 불면증 있을 땐 주로 그렇게 하고 자거나 반신욕하거나 진짜 뜨거운 물로 지지고 자면 잠이 굉장히 잘 와요. 그리고 우유 먹을 때도 있고요. ASMR 듣고 자는 것 같아요. 그 스킨케어 ASMR 같은 거.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 아이돌 대기실 ASMR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돌 대기실 같이 롤플레잉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진짜 대기실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약간 스케줄 한다고 생각하고 잘 때도 있고. 아, 아까 제가 그럼 잠이 안 오지 않냐고요? 아, 작가님이 이러는 느낌이라. 아, 잠이 잘 와요. 왜냐면 아, 그때는 잠이 진짜 자고 싶어도 못 잘 때이기 때문에 약간 상황에 이입해서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2시부터 6시에 다 이렇게 땡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약 문자 되잖아요, 요즘. 그거를 쓰면 되겠네? 미리 죄송합니다. 만약에 딘뮤화가 빵뮤화였다면 우리 제작진분들이 정말 많이 고통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만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버디버디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열심히 살자 님이 보내주신 새벽반 플리에서는 최유리의 숲, 영케이의 잘 자라, 내 사람아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올게요.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김영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리님께. 입사 첫날 저는 대리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말수도 적으시고 피드백도 워낙 칼같으셔서 솔직히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실수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막아주시고 제가 혼날까봐 본인 이름으로 책임까지 져주셨다는 걸요. 늘 툴툴대면서도 챙겨주시고 혼내면서도 뒤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대리님 별명이 냉장고에서 온수매트로 바뀐 것도 아시나요? 겉은 차가워 보여도 알고 보면 제일 따뜻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대리님 덕분에 저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김영식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요. 같이 신청해주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대리님 캐릭터가 일명 겉바속촉 같은데 전 이런 분을 아직 주변에서 본 적이... 은지 언니는 겉바속바고 남주 언니 겉바속바

곰 언니 거촉 속촉. 초롱 언니 거촉 속바. 저는 거촉 속촉인 것 같습니다. 왜 제 주변에 겉바 속촉 없을까요? 있나요? 우리 멤버들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 일단 멤버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냉미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작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 냉미녀 스타일 아니지 않나요? 저 그냥 온, 미녀도 좀 그렇고 온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차갑게 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약간 도시적이라서. 이번 주 내내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님?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수하셔서, 맞아요. 전 약간 숭늉녀 느낌이죠? 네, 누구에게나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범진의 인사에 이어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위즈카의 오늘 끝곡으로 박선주와 김범수가 함께 부른 와... 남가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저랑 같이 사는 강아지들은 실내에서 배변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동안 왔다 안 왔다 하는 비 때문에 강아지들이 많이 고생했는데요. 저희 강아지와 비슷한 섭성의 모든 강아지들 장마 기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올해 여름 페스티벌 한 곡을 찾는 밴드죠. 크루왕빈의 프라이데이 모닝이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보았습니다. 다들 지난 한 주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라기보다는 이번 달 내내가 꽤 긴 장마였죠. 그래서 다들 축축하고 눅눅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눅눅하고 축축했지만 그래도 저는 날씨가 많이 덥진 않아서 나쁘지 않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를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 사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2시간 동안 여기로 날라온 사연들 읽어보고 신청곡 들어보는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서혜진님 사연입니다. 애인과 다퉜는데 7일째 냉랭하네요. 이렇게 길게 냉랭한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남자친구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 사과했는데 이게 습관이 된 건지 단 한 번도 다가오지 않네요. 어쩌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신 가영의 사랑을 하면 안쓰러워져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과를 평소에 먼저 하신다는 건 굉장히 성품이 좋고 착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전 남자니까, 남자분들이 사과를 먼저 하지 않는 이유, 뭐 그게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자존심 비슷한 거. 근데 자존심이라기보단 이걸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감정 때문에 사과를 먼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 말이 일정 부분 이상, 50% 이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종족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냉랭한 시간 이후에 이별이 올 것 같은 불안함이 없는 그냥 그런 단순한 싸움의 냉랭함이라면, 혜진님도 끝까지 냉랭하게 사과하지 않고 버텨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그 냉랭하던 것도 좀 녹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가기 마련인데 또 먼저 사과하면 아쉽잖아요. 지금까지 냉랭하고 뭔가 서운하고 이랬던 감정들을 다시 내가 사과로 끝내야 되니까, 아무튼 좋은 인구의 시간을 보내보길 바랍니다.

들으면서 안쓰러워진 혜진님을 위해 신청해 주신 안녕하신가영의 사랑을 하면 안쓰러워져 와 그리고 제가 같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몇 곡 중 하나인 패닉의 기다리다 그리고 해외 밴드입니다. 윤라파의 Is That True? 라는 곡을 같이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신 가영의 사랑을 하면 안쓰러워져, 그리고 패닉 기다리다와 윤라파의 Is That True라는 곡까지 세 곡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너무 안쓰러운 사랑 연애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김현우님 사연이에요. 열대야만 없어도 감사한 여름의 새벽, 선곡의 계절을 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선곡이었다고 말씀해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래도 아직 7월이지만 요 정도는 아직 열대야가 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는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좀만 덥게 자도 온몸이 다 젖어 있어요, 땀으로.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자는데 그러면 또 냉방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반신을 입으로 덮고 에어컨을 틀고 자는데, 가로 반신 말고 세로 반신을 덮고 잡니다, 이불을. 그리고 마스크도 끼고 자요. 안 그러면 냉방병 걸리거든요. 아무튼 열대야만 없어도 감사한 여름의 새벽입니다. 감사함을 아는 김현우님과 딱 어울리는 신청곡이 와 있어서 같이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송명숙님 보내주신 메간 트레이너의 Still Don't Care이라는 곡하고, 두 번째 곡은 시카고 찰리버그가 부른 곡입니다. 찰리버그의 시카고라는 곡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메간 트레이너의 Still Don't Care 그리고 찰리 버그가 부른 시카고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찰리 버그 시카고라는 곡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이 곡의 정확한 제목은 시카고 가로 열고 Take It or Leave It 이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는 곡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Take It or Leave It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The Strokes라는 밴드의 음악이고 앞서 들었던 찰리 버그 음악과는 큰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연주할 때 이 노래를 커버해서 연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22살 때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이 나서 저의 추억, 저의 뭔가 향수를 청취자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 노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Strokes의 Take It or Leave It 꼭 더 듣고 오겠습니다.

The Strokes의 Take It or Leave It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신나고 묘하게 드라이한 건조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테레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팀 음악 한 곡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짠 짠 뭐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곡이 있는데 나중에 그 노래도 선곡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0616님 사연입니다. 6월 16일 생이시네요. 자, 구름님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연초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사연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엊그제 마무리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에요. 홀가분한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상의 평온함을 느끼며 머릿속을 비우는 중이에요. 점점 더워지는데 에어컨 바람 방향은 잘 해결되셨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에어컨 바람 방향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에어컨 바람 방향을 조절해주는 요즘 이렇게 붙이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 귀찮아가지고 그 주문을 안 해서 아직도 방금 전 사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신만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름 이불을 사서 조금 덜 덥게, 덜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힘든 일 지나가신 거 축하드리겠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서 홀가분하고 너무 좋으면 결국 사람이라는 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신나고 더 행복하면 다시 중간으로 돌이려고 어떤 뭐 호르몬을 분비하든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기쁘면 그건 그거대로 조금 슬픈 일도 더 슬프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평온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냥 0616님이 보내실 수 있는 최고의 일상과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 미래에는 힘든 일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또 F스클럽으로 날아온 다른 신청곡 두 곡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문혜진님이 보내주신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요즘 여름 달린 노래가 정말 많이 신청이 되네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그리고 질 수 없습니다. 쿨의 이 여름 서머까지 또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그리고 쿨의 이 여름 써머 두 곡 신나는 여름 즐기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혜숙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남편 회사에 승진 발령이 났는데요. 남편의 후배들이 먼저 승진했어요. 자존심이 상할 텐데도 힘든 내색을 안 하네요.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안쓰럽습니다. 우리 남편 노래방 애창곡 이승현님의 나라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해주신 사연에 비슷한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봤거든요. 제가 어떤 선배분들과 경합을 하는 자리에서 그 선배들을 다 제치고 제가 뭔가 일을 따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난처한 상황에 놓였던 적도 있었고 반대로 제가 제 동료들과 이렇게 막 일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분이 그 일을 뭐 따냈다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면 전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일할 때 자존심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 있고 일을 쉬었거든요. 도저히 일하고 싶은 능률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옆에 같이 있어줬던 응원해주는 친구, 동료, 뭐 연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씨앗이 해줘도 결국 개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금방 기분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남편분께선 이렇게 노래방 애창곡까지 신청해주시는 집에 와이프분이 계시니까 어떤 후배분들보다도 행복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신청해주신 이승열님의 나라라는 곡과 또 날개만 할 수 없으니까요 블랙핑크의 뛰어 그리고 루시드 폴이 부른 걸어가자까지 세 곡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1부 마지막 곡으로 이승열의 나라, 그리고 블랙핑크의 뛰어, 루시드폴의 걸어가자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앞서 한 시간 전부터 애프터클럽 사운드 클라우드로 날아온 신청곡 및 사연들 읽어보며 듣고 떠드는 시간 가져보고 있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검색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다음 사연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신유진님 사연이에요. 자다가 깼는데 옆자리가 비어서 깜짝 놀라 전화했더니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하고 있대요. 너무 덥고 잠이 안 와서 쿨에 맥주와 땅콩 신청합니다. 저도 남편 따라 나갈까 했다가 너무 귀찮아서 크크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귀찮으셨다는 건 남편분보다 맥주를 덜 좋아하셔서 그랬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참을 수 없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냥 혼자서 나가서 맥주를 자주 드시나 봐요.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뭔가 되게 서운할 것도 같은데 한 번쯤 깨워볼 수 있지 않았나? 맥주 한잔 드시러 가실? 이렇게 깨워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사이가 좋으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청해 주신 쿨의 맥주와 땅콩, 오늘 두 번째 쿨 노래네요. 맥주와 땅콩. 그리고 제목 보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동료 뮤지션 음악이 있어서 안신의 김치 앤 스마일이라는 드라마 OST로 발매되었던 음악까지 이렇게 두 곡 연달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쿨이 부른 맥주와 땅콩, 그리고 안신혜가 부른 김치 앤드 스마일. 맥주와 땅콩과 김치와 미소와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애주가라서, 애주가라 그러면 되게 좋게 들리죠? 애주가라 가지고 어제도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잤는데, 마침 어제 제가 안주로 그걸 먹었습니다. 오징어 땅콩 그 과자를 먹었는데 청량 마요 맛이었거든요. 포장지는 되게 그럴싸하게 생겼지만 맛은 제 기준엔 그저 그랬습니다. 저는 청양고추와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과자는 역시 클래식이 저는 취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얘기 해봤고요. 자,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3784님의 사연입니다. 무인 경비업체에서 출동직으로 일하는 대원입니다. 점심 먹고 아직까지 밥 한 끼도 못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주변 근무자들에게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인 경비업체가 정확하게 어떤 업체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가요? 이렇게 사무실이나 업장에 이렇게 어디 뭐 경비 보안 업체 이렇게 딱 등록해 놓으면 문제 생기면 이제 출동해서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려나요? 제가 예전에 그 이 전에

전에 사무실에 전에 쓰시던 분이 그걸 설치를 해놓으셨었거든요. 그 업체 통해서 이렇게 매달 결제를 해서 CCTV도 있고 그거를 이제 막 그 당시 지금은 뭐 홈캠 같은 건데 이렇게 핸드폰 앱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기면 알람도 뜨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이 쓰는 사무실이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이 엄청 비싸진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해볼까?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뭘 몇 번 실수해가지고 제가 그냥 낮잠 자고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출동하셔서 어 문제 없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살펴봐주고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점심 먹고 지금 이거 방송하시는 시간까지 한 끼도 못 드시고 일하고 계셨다면은 물론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덤벙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더 큰 응원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서비스 되게 좋더라고요. 전 경험자로서 진심으로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응원하겠고요.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9472님 사연입니다. 자, 이름 정수빈 이름까지 보내셨네요. 자, 구름님 지난번에 최종 면접 사연 보냈던 청취자입니다. 구름님 응원받고 대기업 최종 합격했어요. 가족들 특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그 모습을 보니 힘들게 준비했던 시간이 보상받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한 달 뒤 첫 출근인데 그 전까지 보고 싶었던 애니 마음껏 보려고요. 구름님 최애 애니도 궁금해요. 신청곡은 스티비 원더의 Do I Do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상당히 축하드리겠고 그 정수빈님 9472번님께서 제 라디오 진행 최초로 저번에 뭐뭐뭐 보냈던 누구누구예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최종 면접 합격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면접보다 업무가 더 힘든 거거든요. 여기 사연 보면은 맨날 밤새고 있고 뭐 야근하고 엄청 많이 날라오는데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달 뒤 첫 출근연까지 애니 마음껏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만화책으로 봐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만 보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성질이 급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보고 있는 만화책은 풀나이트라는 작품입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축하드리는 마음 담아서 스티비 언더의 Do I Do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티비 원더가 피처링한 노래 하나 있습니다. PJ 몰튼이라는 연주자 겸 프로듀서의 노래인 Only One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스티비 원더의 Do I Do 그리고 PJ 몰튼의 Only One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이 Only One이라는 노래를 딱 보면 피처링에 스티비 원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들으면서 스티비 원더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를 불더라고요. 하모니카만 불고 퇴장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분만의 또 하모니카 연주가 있어요. 딱 들으면 저는 하모니카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구분이 될 것 같은 그분만의 소리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피처링인 건 맞구나. 애가 어린 마음에 그냥 목소리 안 나온다고 서운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드는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0468님 사연입니다. 여름 휴가에 맞춰 라섹 수술을 받고 쉬는 중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수술비로 다 써서 올해는 방콕할 예정입니다. 분위기라도 낼 수 있게 부가킹즈 그리고 윤도현이 함께 부른 여행길이라는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좌 마이너스 5.5 뒤부터 우 마이너스 6.5 뒤부터 난시는 제가 까먹었는데 난시도 양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만치 눈 안 좋으면 라식 수술을 못 하잖아요. 라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 일주일 엄청 아프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서워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이 안 좋은 시력에 적응을 너무 완벽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눈 수술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인데 0468님께서는 그 지금 라섹을 받으셨으니까 눈이 굉장히 아프실 텐데 그 와중에 핸드폰을 부여잡고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신 거잖아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분위기 낼 수 있게 여행길 부가킹즈가 부른 여행길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어렸을 때 부가킹즈라는 이름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부가킹즈 되게 좋아했거든요. 3인조 힙합 그룹이죠. 바비킴님이 속해 계시던 그래서 부가킹즈의 좀 제일 유명한 노래인 틱택토라는 노래 있습니다. 같이 들려드리고 또 겸사겸사 또 웃긴 말이지만 제가 수학여행 때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노래를 막 다 같이 부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학교 수학여행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부끄럽게도 윤도현님의 사랑했나봐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쪼그라드네요. 하지만 저는 어른이 되었으니 툴툴 털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까지 세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부가킹즈 노래 두 곡, 여행길과 틱택토, 그리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 이은정님 사연입니다. 아까 11시 반쯤에 삼계탕을 먹었는데 배가 아직 안 꺼졌어요. 복날이라고 몸보신했는데 이러다가 살만 찌는 거 아니겠죠? 구름님은 삼복더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평소에 몸을 위해 챙겨 먹는 게 있다면, 이러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살찌는 게 몸보신 아닌가요? 몸보신하면 살이 쪄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삼계탕 먹고 막 이렇게 됐는데 살도 안 찌고 이렇게 그냥 소화되면 그냥 일반식과 똑같은 거 아닌가? 아무튼 저는 이은정님이 몸보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몸을 위해서 챙겨 먹는 게 뭐냐면, 건강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시잘데기 없는 걸 먹지 않기 위해 그 늘 정해진 걸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정해놓은 그 밥이 있거든요. 먹이, 저는 먹이라 그러는데 사과랑 계란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잔뜩 먹어요. 이렇게 약간 몸에 덜 안 좋은 거.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몸을 위해 평소에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나요? 최선의 공격이 방어라고 했나요? 저는 몸을 지키기 위해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류진영님 사연입니다. 구름님, 구름님은 아니, 물결이 있어가지고 구름님, 구름님은 나에게 들려주는 노래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가 있었나요? 저 이번에 우연히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만든 건가 하는 착각이 드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봐요. 빅나티의 이 노래는 이름이 J로 시작하는 너에게 라는 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류진영님 덕분에 이 노래를 들어보게 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아, 류진영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완벽하게 알 수 있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취자분들이 다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그런 노래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났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빅나티의 이 노래는 이름이 J로 시작하는 너에게 라는 곡과 함께, 그래서 J라는 가수분이 또 생각나서 J님이 부른, 제가 좋아하는 은주원님과 함께 부른 곡입니다. 넘버5라는 곡과, 최근에 그냥 이거는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영화감독 JJ 에이브람스의 따님분이 가수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레이스 에이브람스라는 분이신데, 그레이스 에이브람스 지금 워낙 또 유명한 가수분이라서 음악도 같이 골라보고 싶어서 Look at my life라는 곡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세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빅나티의 이 노래는 이듬히 J로 시작하는 너에게, 그리고 J의 넘버5, 그리고 그레이시 에이브럼스의 Look at my life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의 구름 사운드 클라우드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듣고 들려드리고 떠들었던 것들 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한 주 동안 저에게 그리고 애프터클럽에게 전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와 문자와 어디든 남겨주시면 다음 주 방송 때도 모두 모두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으로 M87의 Lower Your Eyelid to Die with the Sun이라는 이 소리내서 처음 읽어보네요.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양포리 아저씨의 넋두리.
1: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오늘의 TMI. 신발도 유행이 돌고 돌아왔어요.

더 2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KC and the Sunshine Band의 Boogie Shoes입니다. 2000년대 초반 초등학교 여학생들 발에는 젤리 슈즈가 하나씩 신겨져 있었는데요. 야, 이거 사진도 지금 제가 같이 보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특히 비 오거나 너무 더운 날에는 이걸 신고 왔었고 그때 당시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 게 그 발에 자국이 다 남아요. 그래서 저게 안 아플까? 아무렇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이 흐른 거죠? 올해 다시 젤리 슈즈의 유행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MZ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젤리 슈즈 꾸미기까지 덩달아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젤리 슈즈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에 내가 원하는 파츠를 사용해서 내 개성을 담아 꾸미는 거죠. 그 크록땡도 많이들 파츠 사서 달고 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물론 뭐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젤리 슈즈도 있지만은 요즘 친구들은 동대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젤리 슈즈를 만 원대로 구입을 하고 자재상가 가서 원하는 파츠를 마음대로 구해오는 거죠. 야, 이렇게 추억의 물건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추억을 고이 간직하다 보면 어느 날 우연히 멋지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친구들과의 추억 하루하루 소중하게 쌓아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과하세요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지긋지긋 무좀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스톱!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안전화.

홍혜나님, 역시 추억은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버리려고 했던 나팔바지를 이젠 우리 딸이 입고 다니는 것처럼 젤리슈즈도 곧 사달라고 하겠네요. 이참에 저도 옛 추억 떠올리며 젤리슈즈 하나 장만해볼까 봐요. 이게 유행이 돌고 도는데 옛날에 했던 그게 그대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은 변화가 됐고, 안 그래도 이 젤리슈즈 관련돼갖고 생투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궁금한 게 확 해결이 됐었어요. 그 재질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발에 부담이 덜하긴 하대요. 그리고 그때는 완전 플라스틱이어서 이게 그 땀 냄새가 배면은 답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좀 소재가 좀 변했다. 더 유연하고 통기도 잘 된다. 뭐 요런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 이번 걸로 사보시죠. 1358님. 찡디, 저는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초보 사장입니다. 오픈한 지 5개월 됐는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지고 몸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대로 매장을 닫을지 아니면 조금만 더 해볼지 고민이 되네요. 찡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닫는 것도 마음에 담아두셨다면은 조금 변화를 확 줘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 어때요? 예. 오픈하고 5개월 잘 버티다가 이게 지금 잠깐일 수도 있고, 또 이 카페들도 요즘은 특색이 있어야지만 사랑받고, 또 그런 카페들은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우리 카페에서 줄 수 있는 매력이 뭔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변화를 한번 주고 한 번만 더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봅니다. 에스저너비의 눈물 나는 날에는, 오혁의 소녀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에스전업의 눈물 나는 날에는 오혁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준성님. 증디, 오늘 친구들과 당일치기 글램핑 가려고 합니다. 일찍 가서 즐기려

보고 지금 모여서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다 같이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신나게 즐기다가 올 겁니다. 찡디도 글램핑 좋아하세요? 저는 뭐 캠핑이든 글램핑이든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잠은 집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서 할 거 다 하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샤워하고 싹 누웠을 때 이때 아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다. 요 행복감에 충만하게 되죠. 아 너무 즐겁겠네요. 3920님 최근에 손이 미끄러져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다행히 보호 필름을 붙여놔서 화면 전체에 금이 가진 않았지만 모서리 부분이 살짝 깨졌어요. 요즘 자꾸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속상합니다. 핸드폰이 손에 착 붙어 있을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좀 저도 많이 떨어뜨리는 편이라 글쎄요. 저는 생각해보면 예전에 특히 무거운 핸드폰 썼을 때 더 자주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조금 이 친구 말고 그 다음부터는 가벼운 거 그리고 그립감이 좋은 케이스를 한번 껴보는 거 요게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네. 서미영님이 신청한 란의 어쩌다가 백지영 마이티마우스의 사랑이 올까요? 두 곡 들어볼게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혜영님, 여행 갔다가 이제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며칠 동안 엄마 없이 잘 지내준 아이들도 보고 싶고 여행 보내준 남편한테도 고맙네요. 여행지에서 못 듣다가 며칠 만에 듣는 펀펀도 반가워서 글 남겨봅니다. 근데 다시 여행 떠나고 싶은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당연한 겁니다. 예, 여행은 또 가고 싶죠. 네. 그래도 이제 혜영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남편, 그리고 펀펀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고요. 일상에서 잘 지내다가 또 내년에 한 번 더 떠나시면 되죠. 5357님, 저는 요즘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고민입니다. 예전엔 잠을 조금 못 자도 버텨낼 수 있었는데 이젠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도 챙겨 먹는데 몸이 골골대네요. 찡디는 요즘 몸 상태 어때요? 건강 잘 지키면서 일하고 있나요? 한 이틀 정도는 와 이거 너무 피곤한데 이거 큰일 났는데 하다가 그 날들만 잘 버텨내면은 또 버텨지고요. 또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컨디션을 찾고요. 그냥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하는 날 너무 푸시하지 않고 조금 휴식을

주고 조금 컨디션이 받쳐주는 날은 조금 더 뭔가를 해보는 그런 균형을 스스로 찾아가 봐야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필의 그때 그 아인, 2638님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사연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084님, 찡디, 제가 노트북을 9년 정도 썼는데요. 계속 고장날 듯 말 듯 했거든요. 어제 남편이 외식하자고 하더니 전자매장 데려가서 최신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9월에 있을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깜짝 선물이라 더 좋았어요. 찡디는 노트북 사용하시나요? 저도 노트북 사용하죠. 예. 저는 회사에서 이제 그 빌려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새 기종을 받았어요. 예전에 쓰던 거를 반납을 하고. 근데 제 거 조금 자랑을 하자면은 제 노트북은 터치가 돼요. 스크린이.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그 선배들 몇 명이랑 해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선배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먼저 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보더니 오 이거 터치된다고 알려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요즘 이렇게 돼 세상이. 다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4209님.

찡디, 친구들,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서 펀펀 출첵 겸 인사 남겨요. 요즘 찡디가 읽어주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인사하듯 문자 남기는 게 습관이 됐네요. 문자 남기고 저는 곧바로 씻으러 갑니다. 일요일이라서 아들이랑 같이 아쿠아리움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잘 다녀올게요. 아, 잘 다녀오시죠. 예, 이렇게 제가 답장을 해도 지금 씻으러 가셔갖고 이게 또 우리가 내용 대화를 주고받은 거 기억을 못하시겠네. 그래도 앞으로도 종종 남겨주시고요. 연필금님, 오늘은 출장 간 남편이 7개월 만에 오는 날이에요. 이따 공항에 마중 갑니다. 무사히 귀국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같이 행복하게 먹어야겠습니다. 노래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 신청할게요. 남편분도 오늘만 진짜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빨리 수속 다 밟고 빨리 나와서 우리 연필금님 얼굴 직접 보고 싶어서 헐레벌떡 오실 게 눈에 뻔하게 그려지네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시고요. 아이유 피처링 김창완의 너의 의미, 페퍼톤스의 라이더스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아이유 피처링 김창완의 너의 의미, 페퍼톤스의 라이더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민현서님, 징디, 저는 79일 때 나가랑 친정에 내려와 있어요. 따뜻한 친정 엄마표 밥도 먹고 아이를 잠시 맡기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친정에 와서 밥도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에서 살도 2kg나 빠졌답니다. 징디는 살 좀 다시 빠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한 1kg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먹는 날에, 군것질 좀 한 날에는 한 주죠. 군것질을 많이 한 주에는 1kg 찌고, 그거 보고 안 되겠는데 해서 좀 타이트하게 식단하면은 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이렇게 그람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몸 보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빼는 거 연서님이 잘하고 계신 거죠. 이원우님,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까지 다 출근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쯤에 이번 주는 주말까지 일하겠다고 팀장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주말에 왜 출근하려 하냐고 뭐라고 하네요. 자리에서 게임만 하는 팀장 덕분에 저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주말에 출근하는 건데 진짜 너무 승질납니다. 주말 출근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네? 거북이에 왜 이래 신청합니다. 아, 이게 짜증나는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게임만 하는 팀장도 너무 짜증나는데, 야, 주말에 일하러 나왔는데 회사 에어컨은 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회사 에어컨 전기세는 이 단가가 조금은 싸다 그러던데 집에 하는 것보다는.

회사도 너무하고 팀장도 너무하고 진짜 원어님만 고생이시네요. 주말에 얼른 마치고 좀 시원한 데서 푹 쉬시고요. 거북이의 왜 이래 그리고 민풍기님이 신청한 조이디의 9 to 5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잠시 후 2부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 이어집니다. 어제에 이어서 슈가가 떠오르는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꼭꼭으로 3557님의 신청곡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회에선 어제에 이어서 휴가 때 다녀온 여행지가 떠오르는 노래를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질러! 고려 기파트! 반성물! 굿즈 업! 반성물을 고려하라! 휴가!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꼭꼭 선곡해.
1: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다들 휴가 떠나시려고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정해둔 휴가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는 여름에는 휴가 계획이 없고요. 한 11월 넘어서 가야겠다 싶어서 그때 뭐 여러 곳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앞서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베트남을 못 가봤거든요. 베트남을 한번 다녀올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가기로 한 여행지도 좋고요. 내가 다녀왔던 최고의 여행지도 좋습니다. 저 찡디에게 노래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휴가 때 다녀온 여행지가 떠오르는 노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노래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3057님, 제가 선택한 노래는 윤수일의 아름다워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떠오르는데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안개의 도시, 언덕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안개와 언덕이 많지만요. 가는 곳마다 액자 속 풍경이 될 만큼 아름다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금문교, 피시먼스 워프, 롬바드 꽃길, 트윈픽스 등등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이 들면 샌프란시스코 가서 살고 싶어요. 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인들도 되게 살기 좋은데 살고 싶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샌프란시스코가 항상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가보고 싶네요. 블루스카이님, 저는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고의 여행지로 거제 바다가 떠올라요. 큰 기대 없이 거제에 갔는데요. 네덜란드 풍차가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곳이 드라마나 예능 촬영지로도 종종 나왔던 곳이라 유명한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 속 거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만난 해산물이 가득 있었어요. 특히 바람의 언덕이 기억에 남는 멋진 곳이었답니다. 다들 한번 가보세요. 거제 근처에 있는 데는 가봤는데 거제는 가본 적이 없네요. 야, 다른 것보다 전 거제 이 해산물, 푸른 바다 둘 다 세트네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해산물을 먹어야겠네요. 요 꿈은 하나 있습니다. 3057 블루스카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수일의 아름다워, 인피니트의 그의 여름 들어볼게요.

윤수일의 아름다워 인피니트의 그의 여름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북구님, 저는 카오마의 람바다 추천합니다. 저는 아내와 여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사이판 여행을 갔는데요. 밤에 리조트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이판 현지 가수분이 람바다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앞으로 나와서 춤추라고 자꾸만 권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쭈뼛쭈뼛 나갔지만 저랑 아내는 너무 부끄러워서 춤도 못 추고 그냥 목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방에 들어와서 둘만 있을 때 람바다 노래를 켜두고 둘이서 춤을 췄었다는 거. 남들 앞에선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야, 전 이게 더 귀엽고 좀 낭만 있지 않아요? 네. 남들 앞에선 남사스럽지만은 둘만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이 감성을 또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1318님, 빅뱅의 붉은 노을 선곡합니다. 작년 여름 너무 바빠서 휴가를 포기할까 하다가 8월 말쯤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전곡항으로 출발했어요. 전곡항이 노을 맛집이거든요. 근데 노을만 보는 게 아니라 무려 요트를 타고 1시간가량 요트 위에서 노을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때 마치 제가 디카프리오가 되어서 아련한 남주인공 된 듯한 느낌으로 노을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찡기도 전곡항 가서 디카프리오 도전해보세요. 전곡항 디카프리오. 말도 안 나왔네요. 네. 요트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왠지 또 그러고 싶어요. 약간 하얀 셔츠를 단추를 평소도 더 많이 풀고 짧은 흰색 반바지여야 돼요. 흰색 반바지 입고 선글라스도 약간 좀 작은 사이즈로 끼고 뭔가 딱 햇볕을 딱 햇살 느끼면서 자유롭기도 하고 여유도 있고 성공한 느낌 쫙 들겠네요. 북구 1318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카오마의 람바다, 빅뱅의 붉은 노을 들어보겠습니다.

카오마의 람바다,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왔습니다. 1010님, 저는 트와이스의 알콜프리 신청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여름 휴가 때 충남 단양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물도 정말 깨끗하고 시원했는데요. 계곡 바로 앞에 있는 동네 슈퍼에서 갓 튀겨준 치킨은 제 평생 최고의 꿀맛이었습니다. 그때 계곡에 울려 퍼졌던 이 노래, 지금도 이 노래만 들으면 그 계곡의 시원함과 청량함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계곡으로 떠나고 싶네요. 아, 너무 좋죠. 예. 우리나라만의 뭔가 그 정서가, 특히 여름 휴가 하면은 계곡이 가장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초록초록의 물도 시원하고 그 음식들까지 해서. 네. 101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펌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2부 끝곡으로 트와이스의 알콜프리 듣고 3부 사과하세요로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3: 아 카페 24
2: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4: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이야. 이건 어저께 있었던 일이야. 오늘의 하루 전날을 뜻하는 두 표현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복수 표준어입니다. 어제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신문, 뉴스 같은 공식적인 글은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두루두루 쓰이는 단어인데요. 어저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어제는 지나간 과거라는 추상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어저께는 오직 하루 전날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가리킬 때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문장 속 상황에 맞춰 더 자연스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1: 이번 한 주 동안 사과받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버린 일들 모두 다 찡디가 대신 사과해드립니다.
2: 사과하세요!
1: 우리 친구들이 속 시원해지는 코너죠. 어떤 일이든 제가 대신 사과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과받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억울하고 찝찝한 일이 있다면 저 찡디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받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서운하게 만들었던 일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약속했잖아 님이요. 저는 아내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올해부터 용돈을 인상해 주기로 했는데요.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도 이미 시작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제가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책이랑 게임을 무지 애정하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올려준다는 가정하에 책들이랑 게임팩들을 구입 리스트에 미리 담아뒀는데요. 제가 월급 얘기만 꺼내면 애들 문제집, 애들 간식비, 애들 옷, 애들 신발 이렇게 살 게 무궁무진하다며 오히려 저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저는 진짜 다른 거 안 바래요. 딱 5만 원만 인상해주면 좋겠는데 투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저희 아내에게 사과받고 싶은데 진짜 아내한테는 말 못하겠으니까 찡디가 좀 사과해주세요.

0: 사과 부탁드립니다.
1: 여보. 아, 사과죠? 아, 죄송해요. 여보. 아이, 너무 미안해. 이게 애들이 이렇게 크는데 우리 애들 신발 안 신켜? 우리 애들 옷 안 입혀? 이 여보가 게임 조금만 줄이면, 책 조금만 도서관 가서 빌려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알아보니까 게임도 신상 게임 안 사면은 세일 많이 하더만, 세일할 때 사면은 되겠구만. 그래서 여보, 2026년은 조금 지난 것 같고 27년에는 내가 진짜 꼭 인상 약속을 할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이어서 누구 잘못님. 며칠 전 재택근무하면서 선풍기를 쐬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가 개냥이라서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 무릎 위에서 앉아있고 저는 일하고 고양이는 자고 있었는데요. 선풍기가 갑자기 혼자서 픽 쓰러진 겁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서 고양이가 놀란 나머지 허우적대다가 제 오른팔 전체를 발톱으로 긁어버렸어요. 진짜 긁힌 거면 괜찮은데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세게 파여서 진짜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네요. 이건 누구한테 사과받아야 할까요? 선풍기? 고양이? 아, 모르겠고 재택근무하다가 피본 저에게 사과하세요.
2: 사과해줘.
1: 이게 고양이가 사과를 한 거예요. 이게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인님을 내가 이 긁었다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가슴 끓는 이 울음으로 이 고양이가 사과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선풍기 사과를 해드리면은 이게 제 잘못도 있긴 한데 저 선풍기예요 주인님. 아 이게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저도 어지러워서 픽하고 쓰러졌어요. 이게 정도껏 돌려야 저도 좀 살죠. 그러니까 저도 좀 쉬는 시간을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정신 차리고 쓰러지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놀란 고양이와 그리고 주인님께 사과 인사 올립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레오나 루이스의 Bleeding Love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0: 레오나 루이스의 Bleeding Love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사과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어서 사연 만나볼까요? 등산 왜 했니? 님이에요. 요즘 다리가 좀 붓고 발목이 아파서 계속 보호대 차고 다니다가 친구랑 오랜만에 등산 다녀왔거든요.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목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무릎을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나고 난리가 났는데요. 흉지지 않게 지금도 마데카땡 바르고 매일 관리하느라 더 힘들어졌네요. 약해진 내 몸뚱아리 생각 못하고 등산한 내 자신이 밉습니다. 찡디가 저를 대신해서 제 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1: 이 인권 사과!
0: 운동 부족이었지. 미안하다, 내 몸아.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약해진 줄을 몰랐어. 산에 올라가 보니까 시작한 지 15분 만에 알겠더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를. 그걸 모르고 내가 너무 푸시해서 너를 또 다치게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자주자주 단련을 해줄게.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쇠질의 시간이야. 등산의 시간만 있을 거야. 우린 이제 강해질 거야. 우리 앞으로 더 단단해지자. 미안해. 이어서 삐졌어요님. 찡디 저 실망했어요. 찡디가 SBS 합숙맞선 2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해서 목요일 밤 9시마다 꼬박꼬박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펌펌투데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라디오 DJ라고만 하고 그리고 매일 펌펌에 참여하는 친구들 얘기도 하나도 없고 새벽마다 같이 일하는 제작진 얘기도 없고 보다가 찡디한테 서운해져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동네방네 펌펌 자랑할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 연애에만 열심인 우리 찡디 사과해요.
2: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3: 야, 왜 말이 못하냐고!
0: 잠깐만 이거 내가 처음 들어. YMPD 이게 친구분들 저도 이건 내가 사과 아니고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다가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프리 선언 날 이게 있냐. 저 당황하면서 그 앞에 붙인 얘기가 제가 지금 동시간대 1위인 펌펌투데이 진행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인 게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도 너무 많이 남았고 그래서 프리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한 건데 앞을 드러낸 거예요 제작진이.
4: 미안해.
0: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사과 인사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속마음 공해주신 분들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와서 다른 분들의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0: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던 일들 소개해보겠습니다. 족발 어이없삼 님이요. 20대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억울해서 사연 보냅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큰맘 먹고 족발을 주문했어요. 머릿속은 이미 쫀득한 족발 한 점에 막국수까지 완벽한 그림이었죠. 근데 배달 여러분이 웬걸 족발이 아니라 보쌈이 온 겁니다. 바로 가게 전화해서 사장님 족발 시켰는데 보쌈이 왔어요 했더니 사장님이 너무 태연하게 그냥 드세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의 저였다면 아니 제가 족발이 먹고 싶어서 주문한 건데요 했을 텐데 그땐 20살이었고 아, 괜히 죄송한 마음까지 들어서 뭘 또 죄송해요. 아, 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먹고 싶던 족발은 못 먹고 보쌈 먹으면서도 내내 속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족발집 사장님, 족발과 보쌈은 엄연히 다른 음식입니다.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족발집 사장님한테 사과받고 싶어요.
1: 사과 좀 하세요. 저한테. 네.
0: 사장입니다. 아, 이게 참... 참, 그때는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게 뭐 변명 아닌 변명인데 저는 족발도 맛있고 제가 만드는 보쌈도 맛있어서 둘 다 자신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우리 뭐 귀찮고 똑같다 이런 건 제가 더 잘 알죠. 아, 족발은 족발이고 보쌈은 보쌈이고 족발은 돼지 발이고 이게 틀린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무례했던 그때의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만약 지금 장사 계속하고 있다면은 이번에는 제가 둘 다 한번 화끈하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참 이렇게 착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사연 남겨주신 족발 어이없삼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헤노.
1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1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9: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예전 일이든 최근 일이든 모두 다 괜찮습니다. 사과받지 못해서 서러웠던 일이 있다면 매주 일요일 저에게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 대신 사과해드릴게요.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사과하세요 코너 게시판에 적어주시고요. 익명 보장 가능합니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K-윌의 가슴이 뛴다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스 맛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구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0: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이런 고민을 올렸더니 수많은 댓글 사이에 유독 허를 찌르는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겨털 같은 거예요. 잘라도 다시 나고 뽑아도 다시 나고 그냥 꾸준히 나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네요. 힘 내세요.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야, 그 진짜 절묘한 댓글이었죠. 오늘의 걱정, 오늘의 불안,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뭐 어떻게 안 되는 건 잠시 회피하거나 묻어두는 것도 방법이죠. 또 자라날 테니까. 내일은 내일의 겨털이 삐죽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은 잠깐 몰라 회피해도 좋은 효율이잖아요.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0: 이정의 내일 해로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아, 뭐 너무 티 같은 접근 방식이란데 레이저로 한 네다섯 번 처리하면 이게 겨털이 잘 안 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겨털이 없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또 뭐 그냥 뭐 밀거나 진짜 왁싱을 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삐죽삐죽 삐죽고 나오죠. 저도 제모한다고 한 7, 8회 했나? 근데 또 조금 밑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몇 번 해야 되나? 한 100번을 해야 되나? 또 나죠, 그죠? 와, 저는 이거 겨털 같은 거예요. 너무 지금 좋은 게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한 십몇 년을 하면 진짜 거의 약간 준박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이 막 주워들었던 거 청취자들 뭐 선배들 얘기 이게 막 들으면 최강군이 백과사전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여러분 진짜 뭔가 약간 불안할 때 겨털 한번 딱 생각 웃으세요. 저 어차피 내일이면 또 뭐 삐죽고 나올 텐데 오늘은 오늘에게 내일은 내일에게. 이야, 걱정 불안 여러분 좀 덜한 날에는 그냥 또 좋은 기분을 최대한 누리면서 보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솔직히 365일 내내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내일의 겨털은 내일 처리하는 걸로 우리 작가들 오케이. 자, 일요일이 돌아왔습니다.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In Your Letter, 그리고 철팸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깨떨이쇼, 작가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도 있습니다. 철파임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겟 상품은 더울 땐 상큼 달달한 과일 챙겨 먹으라고 블루 땡땡 보내드릴게요. 자, 두 글자는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 망희 작가 여보수현 나야 수수수수버수현 임순 작가님과 자 이제 힌트 주는 게임 퀴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들렸어요. 차례 제가 그러면 수현 자리로 가볼게요. 수현은 영철 자리. 하나, 둘, 셋, 리. 와, 이거 너무 다 들렸죠? 블루 땡땡. 아시겠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려는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3, 4분은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줄여서 나징고.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오늘도 하찮은 고민부터 은근 무거운 고민까지 과몰입 수다로 공감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0: 순설명사의 약관필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인열레로 사연과 신청곡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작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인유얼레터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좋아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7말 8초, 아 7말 8초 하면은 딱 느낌 오나요? 야구 7회말 8회초 아니고요. 자, 7월 말 8월 초, 지금이 딱 이제 여름 휴가를 많이 떠나는 시즌이죠. 이게 그냥 쭉 이렇게 내려져 왔어요, 옛날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등 8월 말 아니야 9월 달 아니면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토일 너튜브 촬영 겸 강연 겸 끼어서 이렇게 참 뭐 일 겸 놀고 잘 오는데 그래도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 가서 은근히 잘 못 노는 스타일이에요. 막 뭐 하는 스타일 있죠. 계획대로 해야 되고 뭐 영상 찍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그래서 저는 진짜 라디오 오는 게, 여러분 진짜 오글거리겠지만 나 그냥 막 월화수 먹고 라디오 오는 게 그냥 휴가라고 생각 그렇게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11월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취율 조사 딱 10월 달 끝나고 한번 갔다 와야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보내주겠죠? 오늘의 주제는 여름휴가 안 가고 뭐해요? 8081번님이 지난주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같이 장도 보고 저녁도 만들어 먹으며 웃을 일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와주는 게 제일 좋다 라고 하시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어도 자주 못 뵀던 시간이 떠올라 죄송했네요. 이제 더 자주 가려고요. 노래는 슈퍼주니어의 하우스파티 신청합니다. 8082번이 울컥해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 지극히 평범했던 말들이 특별하게 이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뭐 고구마 줄기 많이 안 보내고 조금만 보냈다. 나 그런데 울컥하잖아. 옛날에 엄마 많이 너무 많이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아유, 막 이렇게 막 집에 막 와도 좋다 이렇게 하면 울컥해지고 진짜 더 자주 가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세요. 8082번님 부모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지 않아요? 그 내가 더 좋아지는 거죠. 내 자신이 더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0134번님 올해 휴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표예요. 한동안 야근도 많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다음 주에 휴가 내기로 했는데 알람도 끄고 시계도 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려고요. 지금은 시끄럽기만 한 매미 소리도 집에서 멍하니 듣고 있으면 여름의 낭만처럼 느껴지잖아요. 호캉스 대신 홈캉스 떠나서 제대로 휴식을 즐길 거예요. 노래는 저만의 힐링송 B2B의 괜찮아요 틀어주세요. 0134번님 거봐, 나 라디오 듣다 보면 내가 자꾸 배러맨 더 좋은 사람이 돼. 저도 얼마 전에 너튜브 인문학 그거 보다가 여러분은 휴대전화를 들고 산책을 하시죠. 실제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산책하면 안 돼요. 그 전화기를 들고 간 거잖아요. 중간에 또 볼 거고 시간 볼 거고. 벌써부터 딱 찔렸어. 난 휴대전화기 없이 산책을 한 적이 있나? 조깅도 심지어. 왜냐면 뭐 기록 잰다고 그랬는데 그죠? 뭐 시계도 들고

난 한번 진짜 우리 0134번님처럼 그냥 전화기를 집에 놔두고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시계도 다 놔두고 그냥 한 두세 시간이든 나와서 정처 없이 차도 한잔 마시고 나 진짜 꼭 해볼게요. 7월이 다 가니까 8월 달에 한번 진짜 이렇게 주말에 아니면은 주중에라도 라디오 끝나고 집에 가서 휴대전화기 탁 한번 놔두고 진짜 한번 알람 없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0134번님 그죠? 우리 철가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박수민님 하나 더 볼게요. 올해는 여행 대신 동네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세 편이나 봤는데요. 평일 낮이라 사람이 없어서 더 여유롭고 좋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근처 맛집 찾아서 혼자 밥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엔 천천히 산책을 하며 걸어왔네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참 편하더라고요. 덕분에 저 자신과 더 친해졌어요. 노래는 시스타의 나 혼자 신청합니다. 아 박수민! 수민씨! 나 자신하고 친해졌다는 말 너무 좋다. 나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전 영철이거든요. 이런 거 그래 가장 친한 친구는 나 자신이어야 되고 나랑 더 친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이 자신 또 잘 몰라요. 아 나도 영화 보는 것도 좀 더 볼 거고 와 나 지금 시간이 진짜 나도 그 영화 보고 할 시간도 많은데 사람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나름 진짜 하루 금방 가죠. 우울할 틈이 없네요 진짜. 어떨 때는 약속하고 집에 돌아올 때 폰을 끄면 더 좋겠지만 딱 이제 걸어와야지 땀이 나더라도 와서 딱 씻고 그러면 되니까. 우리 세 분 사이만 쭉 보는데도 뭔가 내가 마음이 좀 건강해지고 휴가도 안 갔는데 벌써 휴가를 갔다 온 것처럼 아니 또 휴가를 계획을 세운 것처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께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0134번님이 신청해 주신 B2B의 괜찮아요.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BTOB 노래 0134번의 신청곡이었죠. 듣고 왔습니다. 롱레터 만나봐야죠.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줄여서 사심판 게시판에 남겨주신 윤땡땡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말씀이 많이 없으신데요. 그래서 애정 표현 같은 건 집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특히 아버지는 남 앞에선 딸이라도 절대 손을 잡지 않으실 정도로 무뚝뚝하신 편이라 저도 애정 표현을 크게 하는 편은 아닌데요. 저희 남편은 그런 저와 달리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 닭살 도는 애정 표현을 쉽게 했고, 그런 남편과 함께라 저희 애도 애정 표현을 잘하는 편입니다. 어느 날 친정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할미 사랑해 뽀뽀 하며 엄마에게 노래도 부르고 막 애교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에 아빠가 일을 마치고 현관에 들어서자 아들은 또 쪼르르 달려가 할비 할비 왔다 뽀뽀 하며 아빠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빠가 퇴근하시면 아빠 하고 안으려고 달려가면 아빠 씻어야 하니까 저리 가 저리 가 하며 제 팔을 뿌리치셔서 당연히 아빠가 아이를 밀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상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할비 왔다 뽀뽀 하시면서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뽀뽀 세례를 하셨죠. 저희 엄마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가 금세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스킨십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 셋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여유가 없으셨던 건 아닐까 싶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젠 친정에 가면 아빠가 퇴근할 때쯤 아들과 함께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빠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괜히 아빠 나도 좀 안아줘 하며 안기고 있네요. 처음엔 아빠도 막 질색팔색을 하시더니 이젠 등을 토닥토닥이며 가볍게 안아주신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밖에서도 아빠와 단둘이 손잡고 걸을 수 있겠죠. 노래는 10cm의 안아줘요 신청합니다. 와 우리 윤땡땡님 사연 보니까 뭐 남의 식구 남의 가정의 이야기인데도 그 그림이 보이는 게 그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 이렇게 가면 저리가 저리가 아빠 지금 씻어야 돼 했을 때 반대로 땀 냄새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너무 일 끝나고 진짜 피곤할 때 이런 것들조차도 눈에 안 들어오던 아마 아버지가 그때 30대였나 40대였나 저도 사실 이제 뭐 50대 초중반이죠. 이제 돼서 엄마 우리 엄마를 엄마 50몇 살 때 보면 나 고등학교 때 엄마 너무 어른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막 어른스러울 때도 있었고 어쨌든 너무 나보다도 더 아이처럼 막 투덜대고 화내고 갈 때 보면 아 됐다 막 절로 가라 이럴 때 보면 뭐야 엄마가 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다 볼 거 아니에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손자들을 그렇게 달리 볼까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선물 챙겨드리고 10cm의 안아줘요 노래 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철파임 떠리 상품을 만나는 개떠리쇼 오늘 이구동성 퀴즈 블루 땡땡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는 땡큐 베리 머치 잠시 후에 들어가 여러분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떠리를 겟 타는 시간, 겟떠리 쇼. 오늘 준비된 겟 상품은요, 더울 땐 상큼 달달한 과일 챙겨 먹으라고 블루베리.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퀴즈. 오늘 정답은 베리였죠.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있다 check it out. 선곡표 check check check 확인해 주시고,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있었죠. 베리 베리로 이행시를 받아보는데요. 자, 아주 제가 난이도 낮게 한번 준비한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제가 할 건데 왜 거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별로죠. 예. 진짜 배리 저 너무 별로죠. 자, 얼마나 잘했나 우리 볼게. 우리 시나모님이 배 배꼽 빠지는 성대모사의 달인, 철업디는 리 리얼 갓생사는 노력형 DJ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자, 딩동댕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시나모님의 굿스타트에 의해서 강주식님은 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라디오 리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리 니세는 두 번 말하면 입 아프다 철파임 아침 7시부터 달려라 그렇죠. 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라디오. 아, 정말 실제로 그러니까요. 우리 제니님은 베스트 라디오 DJ는 누구죠? 자, 리 리스펙트하는 텐션의 철업디죠. 아, 지금 너무 저기 가산점 높은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좀 너무 좀 속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불안하네. 자, 우리 남포님이 배달 음식 끊겠다고 다짐했는데 퇴근하고 TV 리 리모컨보다 먼저 배달 애프터 켜고 있네요. 갑자기 너무 튀었어요. 철없이 자랑하다가 갑자기 아무 상관없이 정말 배리로. 근데 배달 애프터 켜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땡 받은 거니까 각성하세요. 네. 3520번님 배 꼬인 사춘기 아들아 리 엄마도 한석형 하는 거 알지? 너무 무서웠어요. 네. 7272. 7272 뱅뱅. 7272 뱅뱅. 일단 번호에서 합격. 자, 우리 7272님이 배. 베토벤이

0: 춤을 추며 노래를 한다. 리듬 찾아야 리듬 찾아야 맛이 넘쳐흘러요 멈추지 말아줘요 리듬 속에 그 춤을 뭐가 이렇게 길어요 7272분님 아니 그냥 리듬 쳐줘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니 너무 캐릭터가 겹치잖아요 저랑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살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적어줬어 리행식기 길게 하면 안 됩니다
1: 7272 근데 센스는 있었고 잘했고 JYP 우리 아이디 JYP님이 뱃삼의 무초를 부른 이 이주일 콩나물 팍팍 무쳤냐 네, 그 선생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탈락입니다. 베사메 무초는 제가 그런 멕시코 민요로 알고 있어요. 라쿠카라차 베사메 무초랑 같이 오케이 JYP Sorry 0404 자 0404님은 베이비복스가 부릅니다. 리 If you wanna be my love I wanna be your star
0: 요건 약간 땡은 또 아니고 막 딩동댕하기에는 아 조금 좀 모자라지 않았나? Not enough. 오케이. 자 우리 세븐 아니고 세본님 세본님이 배 아 이거 백 이상이 외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리그 받아! 욕하지마! 더러운 뒷구멍을 헤매고 다녀도 길이 박자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세본님. 사실 백이성에서 거의 약간 들통이 나긴 했는데 백이성만 나오면 거의 전부 다 그냥 뭐 그저 다음에 기겁하다 할 때도 기겁하다 다 돼 겁 들어가는 거 다 돼 자 2605님 배 꺼이었네 들쭉날쭉해 리 니들이 이 노래를 알아? 알면 옛날 사람 네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기분이 조금 그리고 확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딱 베베 꼬였네 들쭉날쭉 할 때부터 그 스크류 땡 생각이 났어. 나는 이거 알지. 요즘 우리 MZ들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를걸요. 아 MZ들한테 MZ들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죠. 너 MZ야? 이런 걸 안 좋아해. 너 그냥 너 00년생이야? 너 04년생이야? 이렇게 할게요. 2821번님. 와 여러분 나 이행시 하면서 이런 고난이도 처음이다. 묵음도 하고 다 해야 돼.

왠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아니 다 띄어쓰기 하고 다 무금하고 배리 하기 위해서. 근데 2811님 잘했어. 근데 우리 닮는 것 같지 않아요? 노래로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노래가 뭐지 이리 많노. 오늘 우리 7272번님 무조건 선물 드릴 거예요. 리듬 속에 그 춤을 다음에 이렇게 여섯 줄 하면 안 돼요. 자, 베리 이행시를 받았는데 철가루의 창의력 넘치는 이행시 선물 받으실 분 우리 7272님에 이어서 아, 세 번 드려야죠. 세 번 백기 성에 외친다 리거파다 세 번이. 그리고 두구두구 자, 어쨌든 고난이도 보내주는 우리 배인 것처럼 네가 사는 것인지 2821번님에 이어서 아 우리 자 우리 철없디 얘기를 좀 해주셨던 분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라디오를 아 이제 두 번 말하면 입 아프다고 한 강주식님 이렇게 네 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도 한번 주악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노래는 야 오랜만에 아 우리 치리치리 뱅뱅 우리 치리치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노래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리듬을 그냥 추면 안 돼요. 아, 리듬 쳐져요 자 이렇게 웨이브 하면서 리듬 쳐져요 제목이 리듬 쳐져 아니에요? 김한선 리듬 속에 그 춤을

따따따 조각조각 한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공원은 조각 기자. 시간 수사 코너 조각 퀴즈. 철가루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게시판에 남겨두신 서땡땡님의 제보 사연 만나볼까요? 내년이면 서른 살인데요. 서른 살이 되기 전에 혼자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반년도 안 남았네요. 버킷리스트는 세계 여행이었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서 올 여름에 국내 여행 떠나보려고요. 야, 이 코스도 되게 좋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네 개 단어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각 단어에서 땡에 들어가는 조각들을 순서대로 이어서 하나의 단어를 완성해주세요. 첫 번째, 더 먹을 수 없이 양이 차다. 아, 어떡하지? 땡 부르다. 자, 첫 번째는 너무 쉽죠? 두 번째,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다. 땡송하다. 오, 자, 시땡송 이런 것도 있으니까 힌트 너무 드리면 안 돼.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땡유. 오, 저 세 번째까지 좋은데 마지막만 하면 됩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 땡복하다. 아, 땡땡땡땡이 아, 푸른 언덕에 땡땡을 메고 뭔가 지금 완성이 저는 돼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문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빈칸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더 먹을 수 없이 양이 차는 거. 땡 부르다. 한 개 성공. 자, 두 번째.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거나 외우는 거. 땡송하다.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오, 땡유.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하다. 땡복하다. 자, 네 가지 조합이었죠. 단어 나왔죠.

0: 커피소년의 땡곡의 주문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각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더 먹을 수 없이 양이 차다 땡부르다는 배부르다.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우는 것. 땡송하다 낭송하다.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는 땡유는 여유.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하다. 땡복하다는 행복하다. 철가로서 땡땡씨가 버킷리스트였던 세계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떠난다고 했죠. 정답은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선물 받을 철가로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얼음 정수기 더 M.

0: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10: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11: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10: 콜콜! 완전 콜!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0: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9: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1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9: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9: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0: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9: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0: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9: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10: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9: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0: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 파워,
9: 예쁘게 나이 들자 영 모닝에서 리포점 NMM,
10: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9: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1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9: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1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3611번님이 고3 학생들 입시 집중 상담 기간이에요. 학생들과 1학기 마무리를 잘 했는데 막상 학교 상담을 시작하니까 다들 풀이 죽어 마음이 아프네요. 유유. 모두들 다 준비한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전국의 고3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와, 고3 때 여태가 가장 그 뭐 위축되고 뭐 주눅도 들었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되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성적, 시험, 스트레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참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요 무더위 또 잘 이겨내면서 같이 우리가 또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해야 하는 일은 이왕이면 더 기분 좋게 좋은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쌤들도 파이팅이에요. 우리 고3 수험생들도 물론 파이팅 해야지. 박예준님이 엄마가 좋아하시는 가수 티켓팅에 성공을 했어요. 생각보다 어린 밴드 가수를 좋아하셔서 좀 의외이긴 했지만 엄마가 이 밴드 가수 덕분에 갱년기도 이겨내시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그 가수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이왕 선물하는 거 응원봉도 주문했어요. 엄마 신나게 즐기다가 오세요. 와, 그래요 그래요. 저도 확실히 공연을 좋아하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고 마음이 아플 때 공연장으로 가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좋아하는 가수도 생겼고 삶의 활력소

그렇죠. 그 저도 저한테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스타, 스포츠 스타가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경기 보거나 이제는 은퇴했지만 다시 볼때 보는 그런 또 희열이 있거든요. 아유, 우리 어머님께 콘서트도 잘 다녀오시라고 전해주시고. 자, 이제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노래도 잘하고 고민 상담도 정말 잘하는 두 사람과 나진고,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로 돌아올게요. 가시면 안 돼요. Stay tuned.

0: 중소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경우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훈련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 주말훈련 우대 지원으로 기업은 근로자 교육에 따르는 비용과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주말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훈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지금 바로 고용24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8: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4: 굿모닝,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0: 해야 돼요. 100.7.
1: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줘. 기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2: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8695번님이 원래 일요일 아침에 늦게 자는 게 국룰이었는데 철판과 함께한 날부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철업디가 말하고 싶어서 출근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 알아주는 분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아침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 할지 진짜 궁금해요. 자, 이제 3부에서 광고 듣고 와서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함께 할 텐데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로 돌아올 테니까 8695부님 포함해서 모두 모두 기대해 주시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 튠.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번호.
7: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번호.

0: 상담하기 나름이지 요즘 고민. 쬐끔은 진지한 고민부터 정말 퀴털처럼 가벼운 고민까지 모두 보내주세요.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진지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오픈합니다. 철가루들의 비공식 상담가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오늘 많이 오셨네.
0: 네. 그렇죠. 오늘 유난히 또 체감이 예.
3: 지난주하고 네. 정확히 똑같은 분들이 오셨네요.
1: 그러니까
0: 티죠.
1: 완전 티시구나.
0: 그렇죠. 그렇죠. 더블 티. 어, 네. 방금 이론이 똑같은데 하는데 이거는 F들이 용서가 안 되는.
3: 아, F들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0: F들은 어떤 날은 기분 좀 다운되면 지난주보다 좀 더러운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
1: 꽁트잖아요. 그냥
3: 강한극
0: F들은 상한극도 좋아하고
1: 민지 왔어 막 이런 거.
0: 저기 나 초등학교 친구들도 두 명 왔네 막 이런 거. 그런 걸 T들은
3: 네. 네. 아니 박수 데시벨이 똑같아갖고 지난주하고
0: 그러니까 T들은 이러잖아요. 네. 저거 기계음 아닌가요? 네. 막 이렇게
1: 뭐야
0: 똑같다 그러고
1: 그게
0: 매일매일 다르다라는 거. 이희은님이 여유 있는 일요일 낮은 거 들으러 꼭 와요. 장원님, 승우님 그리고 임왕선의 케미 너무 재밌어요. 우리 임왕선은 이제 우리 곽상윤 PD님이고 예, 예. 또 우리 메인 PD인데 유용준 PD님인데 유용준 PD님이 한번 스튜디오 살짝 뭐 큐시트 주러 왔다 온 거예요.
1: 네네.
0: 댓글창이 난리났대. 저분이 임왕선? 저분이 임왕선?
1: 아 진짜로?
0: 임왕선. 아직 임왕선하고 다 얼굴을 공개 아직 안 했거든 제대로.
3: 성함이 임왕선은 아니신잖아요.
0: 임실 왕자의 네. 선택에서 네, 임왕선.
3: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길래.
0: 네. 맞아 임왕선 아니고요. 네. 임실 왕자 임실이니까.
3: 네, 그렇죠. 저.
0: 그래서 전북 임실의 왕자 다 네. 했는데.
1: 혹시 얼굴을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4: 네.
0: 아직은.
1: 아 그러면 어차피 공개 안 하실 거 저희가
0: 그래요.
1: 예, 좀 이렇게 약간 무용담처럼 그 이분을 좀 설명해드리죠. 눈매가 사슴 같으세요 임왕선 씨는.
3: 좀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미남이야.
1: 아 그죠.
3: 너무 훈남이고.
0: 제일 아는 사람 중에.
3: 네.
0: 어디 쪽을 아는 사람 중에.
3: 아 제가 살면서 봤던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1: 어차피 공개 안 하신대요. 예. 얼굴 공개.
0: 아~
3: 그쪽으로 가시죠.
0: 예. 그렇죠.
3: 예. 임실의 최고남.
1: 예.
0: 잘생겼어요. 못생기진 않았어요.
1: 그럼요.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안경 예. 벗고 오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3: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1: 그러니까요.
0: 더 궁금해하겠는데 이거. 자 근데 우리 또 우리 임왕선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제 두 분 또 얘기 좀 해야 되는 게 이번 주가 이제 콘서트였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아니 이제 승우 씨는 금토를
1: 네네.
0: 해내셨고.
3: 네.
0: 그리고 데이브레이크는 지금 이제 오늘까지
3: 네, 또 해야죠, 가서.
0: 해야 되고
3: 네네네.
0: 어때요 콘서트 해보니까
1: 자. 콘서트가 굉장히 뜨거웠고 제가 알기로는 한
3: 아는 거 맞죠 확실히
1: 1.2 정도의 지진이 났다고 하도 뛰어서 데이브레이크 공연 때문에
0: F들은 맞아.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잘 하죠 이렇게
3: 네. 뭐 어제랑 오늘 비슷하게 오시지 않을까요?
1: 저 팀인데요
0: 인원에 대해서 항상 늘 똑같이 산정을 하는군요.
3: 네. 아 네. 근데 공연 어제 너무 즐거웠고 오늘 또 가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1: 그렇죠.
3: 일단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좀 즐기고 올 예정입니다.
1: 네. 네.
0: 아니 그 팬분들 만난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 현장에서 함성을 질러주고
3: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네,
1: 공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3: 그렇죠.
1: 음악을 네. 저 약간 그런 결도 있어요 저는.
3: 라이브에서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살아있음이 좀
1: 맞아요. 네.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앵콜 나오면 막 더 신나고
1: 네. 애드립 압박 없이
3: 아 저희는 항상
0: 잠깐만요. 예. 애드립 압박 없었는데 애드립 압박이 어디서 받았나요?
3: 아 애드립 압박 매주 혹시 일요일마다 받나요?
1: 그렇죠. 매주 일요일마다 약간 예. 오늘 하나 터져야 된다.
3: 일요일 아침마다 뭔가 연구하고 오시는다는.
0: 그럼 잠깐만요. 다른 라디오가도 이런 애드립 압박을 받나 아니면 여기서만 받나요?
1: 다른 라디오도 근데 물론 있죠. 사실.
3: 네 여기 어느 순간부터 압박감이 조금 높죠.
1: 아 근데 사실 어느 순간 허들만 좀 넘으면 영철이 형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0: 여기 허들 그렇게 안 높지 않아요?
1: 네. 아니 텐션이라는 허들이 있죠. 텐션이라는.
3: 그죠.
1: 맞춰줘야 되는데 이 텐션.
3: 초반에 그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얌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 네. 하나도 안 얌전하세요.
3: 아 목소리를 하이텐션으로 올리려고 몇 번 초반에 시도했다가
0: 톤만 저렇지. 아니 네. 제일 유별나고 제일
1: 계속
0: 톤만 많고
3: 아 유별나다는 거 좀 그렇다.
0: 모든 문자에 다 공격하고 뭐 네. 오 함성에도 똑같은데요. 그러고 불평불만 온 거 많고
1: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오프닝 이렇게 서로 헐뜯는 걸로 하면 진짜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할 수 있어.
0: 내용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내용이 있으니까
1: 아, 예.
0: 그러면 이제

0: 본격적으로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해볼 텐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철가루들의 모든 고민 사연 일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철파인 비공식 상담가 김장훈 유승우 씨가 고민도 들어주고 노래 처방 물론이죠. 자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드리고 첫 번째 고민 상담 철가루 윤미라 씨의 사연 장훈 씨가 읽어볼까요?
1: 친구가 요즘 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공짜로 머리 파마와 커트를 해주겠다네요. 자기는 연습하는 거니까 좋고 저는 공짜니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라면서 자꾸 하라는데요. 누이만 좋고 매부는 화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요즘 미용실 비용이 상당하니까 솔깃하면서도 머리 망치면 한동안 답도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친구는 요즘 실력이 많이 늘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두 분이 저의 고민 좀 들어주세요.
0: 미용이나 네일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2: 있죠.
0: 간호사 준비하는 분들은 체열 연습하는 거, 이제 가족이나 연인에게 이렇게 막 이제 혈관 찾는 거, 따끔 이렇게 연습하는데.
1: 아, 따끔.
0: 아니고 이거 진짜 부탁 받아 봤거나 있어요? 주변에서 들어본 거?
1: 근데 사실 이런 부탁은 아닌데 그 보험하는 친구들이 그런 부탁은 좀 받아본 적 있습니다.
0: 아, 그런 식으로 바로.
1: 예, 네. 네, 그러니까 야, 너. 내가 한번 만나자. 아. 평소에 만나자고 얘기하는 친구 아닙니다. 네, 만나서 너 설계가 필요해. 지금 뭐 들고 있어. 야 이런 거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이런 거 너
0: 그래서 그런 부탁이 있는데
1: 네, 하나 정도는 들어줬던 기억이.
0: 아 네. 들어주셨고 네. 승우 씨는
2: 저도 핸드폰
1: 주변에
2: 아 왜 그거 쓰냐. 아 그 너 진짜 바보다 바보. 그럼.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바뀌어 있고.
1: 제가 요금제가 바뀌어 있고.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죠. 그 형이었어요. 심지어 그 나이 저랑 차이 좀 나는 형이었는데.
1: 아 그럼 해야 돼.
2: 고등학교 2학년 유승우는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사회는 크구나. 이러고 그렇지. 핸드폰을 바꿨는데 다달이 돈이 좀 더 나가고.
0: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친구랑 형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보험과 휴대전화를 이제 맡긴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머리를 맡기는 경우예요.
2: 그렇죠.
1: 아, 네. 머리는 당장 내일부터 당장 보여지는 거잖아요.
0: 근데 본인은 이제 실력이 또 늘었대요. 이걸 믿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할지 이거는 어떡하지? 이게 머리를 해본다 그러면
1: 저는 믿고 한번 가는 것도
0: 친구니까.
1: 네, 대신 펌이나 이렇게까지 완전 확 역변하는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커트 정도는 한번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0: 왜냐면 친구가 믿어줘야 되거든요. 이 신용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내 친한 친구가 그래 너 잘한다 한번 해줘봐 해야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지.
2: 맞아요.
0: 친한 친구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 연습을 어디서 해.
1: 자꾸 잘한다 해야지 또 늡니다.
2: 맞아. 이렇게 직접 잘라보고 그렇죠. 군대에서도 많이 오세요. 머리 미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0: 다르긴 한데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하마도 아니고
1: 네. 그렇죠.
0: 이 뒤에 이렇게 싹 밀고
2: 디테일이 있죠. 스냅이 중요하고 그라데이션. 제가 또 애들 머리 많이 잘라줘 봤거든요.
0: 그라데이션이고 해도 돼요?
2: 약간은 필요합니다. 요즘에 또 너무 빡빡 깎으면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0: 우리 때도 근데 그랬어. 우리 때도 너무 앞머리 1cm 너무 짧게 하면
1: 그렇죠.
0: 개겨 이렇게 했는데.
2: 그래서 옆뒤는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위로 갈수록 약간의 그. 약간 수목사,
1: 수목사처럼 기술이 필요하죠.
0: 약간 그것도 강호동 씨 머리처럼
2: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0: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어떤 처방송을 가져왔을지 노래 들으면서 이제 토크를 풀어볼게요. 승우 씨 선곡부터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내린 처방송은 신인류의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제가 이 노래 선곡한 이유가 사실 저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저만이 포기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머리는 사실 자기 머리는 자기가 포기 못하는 그 앞머리의 떨어짐 뭔가 그 사이드의 그 옆머리의
1: 디테일들.
2: 어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저희는 사실 전문가의 케어를 받고 있잖아요. 운이 좋게도 연예인이 되어서 근데
0: 스타일리스트들 이제 입과니까
2: 나이가 먹을수록 그분들 말이 맞았다. 뭔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0: 내 고집보다는
2: 그러니까요.
1: 전문가의 의견.
2: 전문가가 그 밖에서 볼 때 그 이렇게 쉐입이나 뭔가 모든 것들이
1: 객관화.
2: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 조금 관찰자 시점을.

0: 약간 1인칭은 좀 내려놓고.
1: 아, 오히려.
0: 네, 네, 네. 그래서 주변한테 약간 좀 맡기시게.
1: 맞아, 맞아. 저도 써먹겠습니다. 회원들에서 원장님이 네. 아무리 내리면 내리지 마 영철. 네. 그렇게 올려야 돼.
0: 아, 그러니까요.
1: 어.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내리고 싶잖아요. 조금 네. 얼굴이 길어 보이니까.
2: 아, 근데 이 말을 드러내는 게 더
1: 드러내고 더 자신 있게.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살아보니까 내렸을 때보다 올렸을 때가 저도 더
0: 인상이 뭐 좋고
1: 시원해 보이고.
2: 맞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1인칭 내 포인트로 에이. 내려놓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라. 친구가 곧 전문가가 될 거니까.
2: 맞아요. 그렇죠. 전문가 과정입니다 지금.
1: 장원 씨가 픽한 노래는 뭘까요?
2: 예, 저는 이소라 씨의 믿음이라는 곡을 준비해 왔는데.
1: 너무 장엄하고 거룩하지 않아요 네. 지금?
2: 아, 친구가 아주 지금 본인의 일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믿어줘야 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믿어주고 머리는 또 잘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헤어 맞아요. 쪽으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 한 번 정도는 맡겨봅시다.
1: 아, 아직 베테랑이 아니어도 네. 초보일 순 있어도 그래도 전문가다.
2: 그래도 배운 자다.
1: 그럼 하겠지. 네. 내가 머리를
2: 나보다 훨씬 맞아. 머리에 대해서 배운 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믿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오늘 약간 보니까 이제 이 친구를 믿으라는 쪽이 많아요.
0: 그러게요. 저희 네. 좀 통일이 됐네요. 의견이. 네. 네.
2: 그러면 근데 진짜 사실 저희가 남자들이라서 조금 여기 둔감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헤어스타일에.
1: 맞아.
2: 예. 그래서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방송들 말 못하잖아요. 미용실 네. 가서 조금 뭐 더 해드릴까요?
2: 아, 아니요. 그렇게 괜찮아요.
1: 남자들 거의 나오죠.
2: 그리고 또 그 선생님께서 지금 너무 멋있는데요. 그럼 거기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0: 아, 괜찮나? 이러고 그 샴푸할 때도 물 뜨거운데 이러고 참잖아요.
2: 아, 물은 어떠세요? 아, 좋아요.
0: 괜찮아요.
2: 사실 되게 차갑구나.
1: 진짜 참는다고요?
0: 저 참는데.
1: 나는 뭐 아, 뜨거워! 거짓말 뜨거워! 더! 잠깐만. 더! 어딨어? 아, 뜨거워! 똑같네. 더!
2: 아, 갑자기
0: 뭐 뜨거우면서 도까지 가는 거예요.
2: 와, 뜨거울 때 사목타고 도를 찍으시네요.
1: 아, 뜨거라고 더도 되지. 물론도 괜찮으세요? 더더더 이렇게. 두 분의 첫 방송을 이제 들어봤는데 임실 왕자 곽상윤 PD 선대 임왕선을 진행할 텐데 임실 왕자는 과연 어떤 노래를 뽑았을지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자, 노래 듣고 오는 사이에 보내주시고요. 노래는 정말 박현빈 씨 노래 더더더가 있었네요.
2: 아, 그래요?
1: 아뜨거! 아뜨거! 듣고 올게요.

0: 박현빈의 아 뜨거 듣고 왔습니다. 임시 왕자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듬뿍 담긴 선택 임왕전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너무 또 남자들끼리면 맡긴다 하지만 여자들은 좀 다를까 했는데 네. 또 우리 또 작가 한 분이 머리는 또 잘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친구고 또 전문가니까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고를 다 반영해서 우리 임왕선 PD님의 선택은 자 두 곡이죠. 이소라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신인류의 1인칭 관찰자
2: 시점
0: 네. 이 노래 자 둘 중에 자 선택은
3: 순고한 직업 정신.
0: 뭔가 노래가 약간 좀 장엄했어요.
2: 네. 그죠.
0: 안 믿어주면 안 될 것 같아. 네. 오. 자, 이소라의 믿음이 나왔는데요. 자,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곽상현 PD.
4: 그래도 배운 사람이다. 이 말이 되게 저는.
3: 그렇죠.
0: 아, 전문가.
3: 예. 그렇죠, 그렇죠.
2: 노래가 아니라 말에 설득된 거.
3: 해석에 또.
0: 네. 오늘 또 약간 해석으로 갔네요.
4: 예, 오늘은 그러고 싶은.
0: 해석이 다 이렇게 잡아주던가요?
3: 아, 오늘 잘생기셨다니까.
2: 그러니까. 네.
3: 그럼.
0: 자, 그래서 이소라의 믿음이 됐고. 개인적으로 뭐 이소라 씨 노래를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저기 신인류 노래를 뭐 몰랐거나 뭐 혹시 그런 건 없고요.
4: 아, 좋아하기로는. 수시 선곡 그 노래 더 좋아합니다.
2: 아세요? 그 노래 또 아시는구나.
0: 배우신 분을 믿어라. 네, 네. 전문가의 친구 말을 듣더라라는 그 믿음이 오늘 노래를 선곡하게 됐군요.
4: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노래는 이소라의 믿음 나가게 됐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도 선곡표 올려드리니까 확인 한번 쫙 해주시고 노래 듣고 4부 이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0: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인 페롤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 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줬다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점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철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4부 시작했습니다. 양미진님이 25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가 체력이 워낙 좋아요. 어린이집 하원 후에 꼭 놀이터에서 3시간씩은 놀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워킹맘인 저는 너무 지칩니다. 유유유. 남자아이 체력 단시간에 빼는 방법 뭐 없을까요? 두 분은 어릴 때 뭐하고 놀면서 체력을 빼셨나요? 유유유. 제발 찾아주세요. 좋습니다.
2: 25개월이면 3살인가요?
3: 네. 에너지가 끝이 없을 때입니다.
1: 때가 이제 기억나죠? 25개월.
3: 아, 그럼요. 그럼요.
1: 한참 이제 걷고 이제 뛰기도 하죠.
3: 그렇죠. 지쳐서 힘든데도 계속 뜁니다. 에너지가 1% 남을 때까지 뛰는 것 같아요.
1: 와, 지쳤는데 뛰는 이유는 뭐예요?
3: 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네. 뛰었을 때 그 느낌이 좋은가 봐요. 그다음 그 나이는.
1: 자기가 설마 이제 나 다 뛰고 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죠.
3: 아, 그런 거 아니, 절대 아니죠. 예, 그냥 모르겠고 난 뛰고 뛰는 게 너무 즐거워. 내가 뛰어지다니.
1: 좀 넘어지기도 하고.
3: 예, 너무 많이 넘어지죠.
2: 아, 그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구나.
3: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상주에 있어야 돼요. 근처에.
1: 그러면 뭐 하면서 제일 많이 놀아줘요? 그 뛸 때.
3: 아,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 잡기놀이라고.
1: 우리 술래잡기 하듯이. 그러니까
3: 저도 이렇게 똑같은 지금 사연 주신 양미지 씨랑 비슷하게 하원하고 그 유치원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같이 논 적 꽤 있는데 남자 제 아버지잖아요 제가. 제가 가면 무조건 제가 괴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왕하면 애들이 으악 도망가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을 쫓아서 잡으러 가면 또 제 뒤로 애들 막 다 뚫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럼 아이들 체력은 조금 빠지는데 저는 다 빠져요.
2: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하는
1: 이게 또 잠깐 사람 추천법이 네. 또 아니네요.
3: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치면은 다른 아버님이 이제 저랑 터치를 하면서
2: 약간 그런 개념이구나.
1: 네. 아이들은 개주 릴레이 하듯이
3: 아이들은 안 바뀌고 괴물만 계속 바뀌는
2: 크루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럼요, 괴물 그럼요. 크루가.
1: 네. 그러면 뭐 딱히 체력 단시간에 빼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뛰게끔 해라.
3: 무조건 그러니까 전 뛰는 게 제일 일단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1: 뛰게 하고 아까 그 아빠 동호회가 있어야 되겠네요.
3: 네, 아빠들끼리 그러니까, 모여서 크루가. 몇 시부터 4시부터 4시 20분까지 제가 하고요. 다음에 아버님이 좀 뭐 이렇게
1: 그렇게 할게요. 네.
2: 그래가지고 1, 2부 제가 뛸게요.
3: 그렇죠. 네.
1: 어쨌든 지친 아이가 있긴 나오나요? 이렇게 하다가
3: 이러다 보면 이제 근데 또 웃기게 그 방전도 되는데 회복이 또 그렇게 빨라요.
2: 아니면 그거 네. 그거 어때요? 그거 어때요? 그 저는 물론 육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저는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3: 축구 완전 좋아요.
1: 축구 좋고 어쨌든 뛰게 해라.
2: 네네네.
1: 하지만 회복이 빠를 수 있으니 조심해라.
2: 아 이거 네. 답이 없네.
1: 아 어쨌든
2: 크루를 만들어라.
1: 그것도 네. 좋았어요.
2: 괴물 크루.
3: 크루가 됩니다 무조건.
1: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양미디님 요거 좀 참고하시고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스. 아 미안해 원래 노래로 불렀네. 에이 오하비
3: 오하비
1: 빠져들어가지고 예. 원곡을 부를 뻔했어.
2: 오늘 약간 슬픈 서정적인데요.
1: 원곡 부르면 안 되는데 자 철가루들이 고민 사연을 듣고 장훈 씨랑 승우 씨가 동시에 답해 줄 겁니다. 두 분이 세 개 질문 중 몇 개가 통할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마친 철가루들에게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답이 1도 안 맞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2: 네.
1: 오늘은 약간 몇 개 맞을 것

0: 같아요.
1: 한 두 개는 맞지 않을까요?
0: 오늘 두 개.
2: 저도 아, 전 한 개 보겠습니다.
0: 자, 이제 확률이 이제 25%가 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나님의 사연입니다. 아들 셋 있는 친구네 집에 가끔 놀러 가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헤어질 때마다 용돈을 친구 손에 쥐어주고 옵니다. 근데 매번 얼마를 줘야지 고민인데요. 3만 원씩? 5만 원씩? 어떡할까요? 3만 원씩 하자니 아쉽고 5만 원씩 하자니 매봉원 하긴 부담되고요. 골라주세요. 3만 원 대 5만 원 자. 3, 5. 하나, 둘, 셋. 3, 5. 자, 하나 통과. 두 번째 2323번님은 최근에 추천받은 책을 샀는데 문제는 너무 제 취향이 아니라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도 추천받은 거니까 참고 끝까지 읽는 게 나을까요? 재미없으니 그만둘까요? 자, 끝까지 읽어라. 멈춰라. 끝까지 멈춰. 하나, 둘, 셋.
2: 멈춰라.
0: 아, 나뉘었어. 마지막 6729님 사연은 3년 만에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요. 뭔가 떡이나 달걀 같은 토핑을 하나라도 넣을까요? 아님 오랜만에 먹는 거니까 아무것도 넣지 말고 순정 그대로 즐길까요? 토핑 넣어라 말아라. 하나 둘 셋
2: 넣어라.
0: 아, 말아라죠. 네네. 자, 그럼 하나 나왔어요. 네. 오늘도 한 개가 통했습니다. 아, 예. 오늘은 지난주 나이 0개였고 오늘 한 개.
2: 그러게요. 제가 맞췄네요.
0: 다시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되죠. 수호가 맞췄네요.
2: 배당금 있나요?
0: 전혀 없어요.
2: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요즘 주식을 해가지고.
3: 아, 네. 아, 누가 줘야 돼 배당금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돼?
2: 모르죠.
0: 잘 되고 있나요?
2: 아니요.
0: 어쩌면 토크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2: 네, 아 요즘
3: 한 3주 전에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2: 아 그죠. 3주 전에 네. 3주 전 제가 네. AOV 했는데
3: 3주 전에 뭐 네, 음료도 좋고 다 좋더라고.
2: 네, 도도도였는데 네. 3주 전에.
0: 자, 그렇다면 다시 토크 컨디션 끌어올리길 바라면서 네. 한 개 맞췄고 한 개 맞추신 분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가 용돈 얘기는 합의를 딱 봐버렸어요.
2: 네. 네네.
0: 그냥 뭐 5도 아니고 그냥 딱 3이라고 했죠.
2: 맞아요.
0: 이거 진짜 고민되잖아요.
3: 아 이거 5만 원씩 매번 주다 보면 친구랑 사이가 멀어질 수도
2: 그러니까요.
3: 있어요.
2: 그러니까요.
3: 매번 이렇게 5만 원씩 가면 10번만 가면 50만 원.
2: 맞아요. 이거 왜 저는 용돈 가지고 네,
3: 서로 부담될 것 같고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2: 안 줘도 상관없는데 네, 전혀 뭘 더 주려고
3: 부담
2: 고민을.
3: 없어 너무.
0: 아 그리고 매번 안 줘도 되지 않나요?
3: 매번 안 주고 저는 가끔 이틀 네. 두 번 세 번에 한 번씩만 줘도 충분하지 그래. 않을까요? 네,
2: 지금 아기를 네. 너무 좋아하셔서 유나님이 주시는 네. 것 같은데 양미진 씨 남자아이나 좀 놀아주세요 유나님.
3: 아 일단은 두 분 만나게 해드려야 돼. 네.
2: 괴물 크루 해가지고 네. 유나님.
3: 괴물한테 5만 원을 주고 일단.
2: 그죠 그죠.
3: 그럼.
2: 그거를 용돈 주세요.
3: 괴물이 근데. 받아야 돼. 네.
0: 신났어 신났어 둘. 그래서 3만 원씩으로 하고. 네. 자 이제 추천받은 책 요거 진짜 고민이거든요. 이게 내 취향이냐 친구 취향이냐인데 저 같은 성격들은 책 선물하고 읽었어?
2: 아
3: 어디까지 읽었어?
0: 그러니까 나 나를 너무 돌아보는 게 나 책 선물 나도 안 할래. 책 선물 안 해야 되고.
2: 저는 약간 책 같은 거는 사고 보는 게 맞다고 느끼거든요. 약간.
3: 본인이 직접.
2: 네, 그리고 그렇게 길을 들여놓지 않으면 이게 책이랑 멀어지는 느낌이 나서 저도 일단 사고 내 스타일 아니면 그냥 덮고 나중에 또 그거 내가 좀 이해하려나 싶으면 다시 펼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오기로 읽을 필요는 없다.
0: 근데 아까 읽으라고 했어요.
3: 예, 저는 읽으란 쪽에서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책이 내 취향이 아닌데 하더라도 그거를 어쨌든 끝까지 읽으면 나중에 분명히 그 책의 어떤 구절이 기억이 나거나 생활에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혹시 그렇게 읽은 책이 있나요?
3: 읽은 책은 많은데 지금 딱히 기억나는 책은 없네요.
0: 지금 장호 씨에게 너무 좋은 게 네. 나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난 독서 모임이 왜 좋냐면 꾸역꾸역이에요. 꾸역꾸역 읽고 가야 돼요. 네. 근데 나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독서 세계가 조금씩 드러나는
3: 모든
0: 사실이야.
3: 모든 게 또 확장되잖아요.
0: 나 과학 네. 책 절대 안 읽었었거든요. 네, 뭐 과학 서적, 인문학 서적 이런데 읽기 시작했더니 아 이게 결국 나중에 진짜 아까 몸에 쓴 약은
2: 그렇다고 그렇죠. 하죠 사실.
3: 네,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죠.
0: 아, 뭐 그래요. 네. 그 얘기였어. 네.
3: 몸에 쓴 약은 좋은 법이죠. 네.
2: 그러니까 아니면은 한 3권, 4권 정도 동시에 읽어보세요.
0: 경량식 독서법을. 네,
2: 그냥 뭐 두 장 읽어보고 재미없으면 딴 거 읽어야지.
3: 내가
2: 뭐.
3: 좋아하는 책은 되게 집중해서 읽게 되고 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책은 진짜로 속독하듯이 읽게 되거든요. 네. 전 그렇게 하더라도 끝을 한번 보는 게
0: 그래 이거 좋지 않을까. 저는 저도 네. 2323번님 이건 장훈 씨 얘기대로 그래도 친구의 취향 아,

0: 근데 승우 씨 얘기도 사실 너무 좋아요. 책은 내가 사고 내가 읽고.
1: 그것도 맞습니다.
0: 선물 안 하고 아니면 나 이거 선물하고 싶은데 어 나 그거 읽고 싶어 하면 해주면 돼.
2: 그죠 그죠.
0: 어 나 그거 안 볼래 하면 안 해주면 되는데 끝까지 한번 참고 한번 해봐라. 좋고. 라면 토핑. 아 요거 라면 두 분 다 라면은 좋아하시죠?
1: 아,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0: 왜냐면 또 요리도 워낙 하시니까 예. 라면 정도는 뭐 진짜 뭐눈 감고
2: 면튀기세요 혹시?
1: 근데 라면은 집에서? 정말 간단한 것에 비해서 맛이 진짜 지구에서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2: 맞아. 은근히 예. 영양소도 있어요. 그리고
1: 예, 영양소 있죠. 탄수화물로 점철된.
0: 그럼 약간 이제 토핑 얘기는 두 분이 어떻게 했죠?
1: 누가 승우는 넣지 말하라. 마라고. 예, 저는 넣어라.
2: 네.
1: 왜냐하면 3년 만에 먹는 라면이거든요. 어. 3년 만에 만난 친구, 3년 만에 친구를 만나도 치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저는 라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라면을 만났으면 너무 반갑잖아.
2: 파송송 계란탕.
1: 적어도 새우.
2: 새우?
1: 적어도 대파, 마늘 정도는 준비하고 3년 만에 맞이하셔야죠.
0: 새우가 집에 있나요?
1: 네. 새우, 소고기 뭐 뭐든 좋습니다.
0: 음식 관련 질문하면 여기 초강세야.
1: 어, 신났어, 신났어 지금.
0: 그게 뭐 조절이 완벽하잖아요. 뭐 이럴 때 이렇게 3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치장 안 할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 저 치장 안 한 친구는 왜 넣지 말라?
2: 저는 진짜 친구는 치장하지 않아도.
1: 잠깐 여기서 반대 의견은 진짜 친구를 왜 3년 만에 만나?
2: 그 제가 그거예요.
1: 매일 만나야지.
2: 그 저도 그냥. 3주였으면 저도 달걀 정도는 저도 좀 넣는 게 단백질도 채워야 되니까 이런데
0: 3주였으면 이런 사이 우리 아무리 그치. 우리 하찮은 고민이에요. 그죠? 채택 안 됐겠지.
1: 맞아.
2: 네, 그저 3주였으면은 진짜 달걀 넣으세요 이럴 텐데 3년이니까 그 이제 그 인고의 시간을 딱 보냈으면 정말
1: 곰이 사람 됐겠어.
2: 순수한 그 친구.
0: 순수하게.
2: 정말 그 날것 그 친구 태어나자마자.
0: 그래요. 그럼 네. 이거 6729번님 사연은 그렇게 합시다. 두 개 들어보고 네네. 본인이 아까 그 비유법을 생각해서 3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치장한다? 원래 친한 친구 그대로 나가지. 이걸로 해서 본인이 정하시도록. 왜냐면 네. 이 두 개는 와 편들기가 네. 그럴싸하다.
2: 그 친구의 마음을 보세요.
1: 이게 토핑을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둘 다 맛이 또 있습니다.
2: 그치? 맛있죠.
1: 안 넣은 대로 맛있는 게 있고 넣었을 때도 있기 때문에.
0: 아 재밌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사연을 이렇게 올리고 싶은 분들은요 일요일 게시판에 둘 중이라고 말머리를 달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는 최애 최고의 행운 노래 듣고 다음 고민 사연도 만나볼게요.

채연의 최고의 행운 듣고 왔고요. 철파인 비공식 상담가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스라이터 유승우 씨와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함께하고.

0: 말까요? 나중에 알게 되면 왜 숨겼냐고 서운해하실 것 같고 얘기하자니 큰 수술을 받았다고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1: 와 이거는 진짜 고민이다. 이게 뭐 친구? 에이 이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지금. 네. 근데 가족이 사실 이런 얘기가 네. 진짜 은근히 어려워요. 네. 근데 두 분은 이렇게 뭐 크게 아니더라도 아팠을 때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다라든지.
2: 전 거의 웬만하면.
3: 네, 저도
1: 떨어져 있으니까. 네.
3: 저도.
1: 아, 아내한테도 말 안 해요?
3: 크게 아프지 않으면은
1: 웬만하면
3: 그냥
1: 해요?
3: 혼자서 예. 진짜? 근데 이 정도 아프면 저는 얘기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해야죠. 네.
3: 해서 주위의 걱정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겨냈으니까 다행인데. 맞아.
1: 사실은 그때 네. 말했었어도 됐는데.
3: 맞아요. 약간 분위기가 좋을 때 네? 같이 식사하거나 가족들하고 누구 생일이거나 이런 좋을 때 나 예전에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완치된 걸 축하해줘라는 의미로.
1: 그 울음바가 되는 네. 통과를 한번 거치시고 아 이거 나중에 알 끝까지 비밀할 거라고요. 난 말했으면 좋겠어요.
3: 네, 저도 말했으면 좋겠어요.
2: 아 그래요?
1: 우리 승훈도 반대 생각?
2: 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5년 동안 비밀이었으면 그거 너무 지금까지 말할 생각이 없으셨던 분 같으셔서.
3: 근데 5년 이후에 지금 완치가 됐으니까 축하는 받으시라는 얘기죠.
2: 완치가 이제 됐으니까.
1: 완치 축하로 나 샴페인 한 잔 더 치러줘 이렇게.
3: 사실 이래서 그러면 이제 분위기 약간 숙연해지다가 굉장히 해피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1: 아니 어쨌든 뭐 다 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2: 그러네요. 네. 설득됐습니다.
1: 그러니까 진짜 그 알리시고 아니 그 고생했던 그 시간을 가족들에게 꼭 뭐 보상받아라 이렇게 아니라 아까 장훈 씨 얘기 너무 좋았어. 축하해줘라는 얘기로.
3: 그럼요.
1: 완쾌한 걸 축하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다 해버렸다 지금.
2: 그러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곡 나오면서
1: 첫 방송을 들으면서 얘기했는데 나도 여기에 좀 빠져들어가지고 저도 막 누나도 생각나고 해서
2: 보통 사연이 아니었죠.
1: 맞아요. 일단 그러면 해결이 거의 되어가는 상황에서 곡은 어떤 노래인지 장훈 씨 노래는요?
3: 예, 황규영 씨, 나는 문제 없어.
1: 네, 잘 들었습니다.
3: 예, 이 노래가 그냥 바로 생각났어요, 바로.
1: 아, 바로.
3: 예, 나의 길을 가고 싶어.
1: 오,
3: 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1: 5년이 지났고 이제 네. 아니 엄마 아빠 나 아무 문제 없어.
3: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노래를 BGM으로 딱 깔아 놓으시고 시작하세요, 오늘. 그러시면 됩니다. 예. 이 노래가 같이 무슨 노래니? 얘야. 그러면
1: 요즘 블루투스 다 있잖아요. 네.
3: 그걸 딱 틀어
1: 연결해 가지고 딱 들었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엄마 나
3: 두 가지 소식이 있어.
1: 그렇지. 나는 근데 문제 없어.
2: 엄마 이거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네. 아니?
3: 그다음에 여기서 색소폰을 딱 꺼내서 드세요. 색소폰을.
1: 그러니까 해피엔딩 같은데 뭔 소리니 이렇게 되니까. 나는 문제 없어. 황규영 노래 좋습니다. 그러면 승우는요?
2: 네, 제가 내린 처방송은 곽진원의 자랑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이 가사 때문에 골랐는데요.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2절은 뭐 마음을 나눠줄 만큼 따뜻한 사람이 되면 그때 그대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겠다 이런 노래인데 그 본인한테 좀 준비가 돼야 뭐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약간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그때 이렇게 자랑하듯 하셔라 이렇게 네
1: 갑자기 골랐어요. 자랑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이거 이 사연 주신 우리 고땡땡님이 철파의 멤버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 다 나왔어. 네. 이겨냈어 이렇게.
1: 그리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라고 할 것 같잖아요.
2: 네.
1: 그 얘기를 아마 확답을 받기 위해서.
2: 그러네.
1: 아니 사실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하지 마세요.
3: 어차피 안 한 거.
1: 왜 얘기하려고
2: 그러면
1: 그러니까.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3: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1: 아니 라디오가 DJ뿐만 아니라 게스트들이
2: 맞아.
1: 청취의 고민을 잘 들어주잖아요.
2: 맞아요.
1: 제 편이 돼서. 네. 자랑하고 싶었네요 우리 라디오에.
2: 오늘 집단지성의 힘이었네요. 와, 많이 배웠습니다.
1: 자, 두 분의 초방송을 들어봤는데 자 천상 전화 유화독정 임실왕자의 나홀로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어떤 곡을 골랐을지 4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로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임실왕자 PD의 선택 이망선이 남아있습니다. 임실왕자 곽상윤 PD가 고른 마지막 처방송은요, 자, 노래가 너무 좋아. 나는 문제없어랑 그리고 자랑입니다. 네. 자, 우리 이망선의 선택은? 자, 달걀 과자는 뭔가요? 자, 우리 이망선.
5: 아, 진짜 고르기 어려웠는데요.
4: 그죠.
5: 근데 축하하는 자리면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6: 그렇죠, 그렇죠.
7: 맞습니다.
4: 그렇죠. 축하. 아, 좀 밝은 노래였으면 어땠을까.
6: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친정 이렇게 가족분들, 어르신분들이. 어머, 황규 형의 나는 문제 없어 아니니.
7: 아유, 우리 때 얼마 좋은 노래니.
6: 너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4: 자, 오늘은 황규 형의 나는 문제 없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도 밝은 노래를 틀자 PD님이 이제 의도였군요. 네. 마진 철가루 중에서 몇 분 뽑아 랜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곡표에 올려 두께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끝곡 띄워드리고, 자,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콘서트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원래대로 평상시대로 또 텐션 올려서 웃기는 걸 기대하면서 인사할게요.
7: 부담돼.
4: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하루
7: 오픈업
4: 지칠 때는
6: 샵
4: 영철이랑
7: 장원이랑
6: 승우는
4: 이제 샤라.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 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 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요즘 SNS에 왁스 뿌시기 볼, 줄여서 왁부 볼이 참 많이 보이죠.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말랑한 점토를 왁스로 코팅해 단단하게 굳힌 뒤에